0: 우는 없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과학이나 뭐 의사,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다지만 그건 정신을 제대로 연구하니까 아직 의식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본질 모르고 단지 두뇌가 두뇌 활동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의식과 물질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건 이상하다, 잘못이다 생각하는데, 요거를 우리 양자역학을 비유를 하면, 이건 양자역학 물질만 연관하기 때문에 직접 양자역학을 들어서 설명하기만 해. 비유적으로
1: 예.
0: 설명을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자 파동은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보듯이 정신과 물질도
1: 예.
0: 정신 물질의 이중성,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상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물리학자, 파월리라는 물리학자 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정신과 물질은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게 말했어요.
1: 여기서 상보적이라는 게 상호
0: 상호
1: 보완적이다로
0: 보완적이라는 뜻으로서 이중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1: 네.
0: 이중성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상호 보완적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중성과 상보성은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처럼 이렇게 보면 입자고 이렇게 보면 파동인 것처럼 같은 실제를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물질을 보이기도 하고 정신을 보기도 한다. 우리가 소위 삶이라는 몸을 가진 삶이라는 생에서 볼 때는 몸이 물질이고 거기에서 정신이라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정신을 보이는 거고 사실은 둘은 구별할 수 없는 거다.
1: 예.
0: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을 할수 없는 거고 그런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해 낸 겁니다.
1: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팸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미국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0: 펜 레이놀즈요?
1: 네, 그분의 그런 임사 체험
0: 네.
1: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분의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0: 네.
1: 그런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확실히 믿고 또 신념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95대 5라고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0: 네.
1: 95대 5라고 5가 틀리고 95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예.
1: 지금 말씀하신 이 사후 의식 또 임사 체험 사례가 더 쌓이고 지구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0: 네.
1: 정말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의 세계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
0: 네.
1: 라는 것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1: 예.
0: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제가 분류를 하니까 조사를 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를 한 지금은 명예교수죠.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인턴이니까 인턴 시절에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실에는 항상 호출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호출에 대비해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1: 예.
0: 저기 소스를 넥타이에 흘렸어요.
1: 예.
0: 흘려가지고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깨끗이 지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얼룩이 좀 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방 호출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다고 보라고. 갔더니 볼 것도 없어요. 뭐 홀리라는 어떤 대학 그 신입생인데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1: 예.
0: 근데 뭐 응급실에 처치할 건다 처치했고 지금 의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쪽 끝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 갔더니 근데 미국 대학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면 100m도 넘어요. 그쪽 끝에 휴게실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스존이라 부르는 홀리의 친구가 서성거리고 있어서
1: 예.
0: 자기가 그좀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선풍기도 이렇게 틀고 소파도 옮겨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1: 예.
0: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호출이 왔어요. 호출한데 홀리가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1: 그 학생 깨어났어요?
0: 예. 네, 그래서 응급실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1: 예.
0: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러 왔어 했더니

0: 홀리가 눈을 똑똑 하는 말이 예. 나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1: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0: 봤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그레이슨이 아니 그럴 리가 당신 어저께 그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1: 의식 상태로 왔는데
0: 지금 누워 있었고 나는 예.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당신 나를 어떻게 안단 말이야. 아니 난 보니까 선생님이 내 친구 수전이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소파도 이렇게 옮겨놓고 선풍기도 틀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 한 것만 아니라 선생님 넥타이에 그날 보니까
1: 스파게티 자국?
0: 스파게티 자국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브루스 그레이슨이 그 자기가 쓴 말에 머리끝이 섰대요. 이렇게.
1: 그렇겠네요.
0: 쓰고 그때 인턴이잖아요. 인턴이기 때문에 이론이 있었다는 말을 의료일지에 쓰지 않았어요. 의료일지 이걸 쓰게 되면 이 인턴이란 친구가 정신 나간 친구라고 해서 예. 이제 앞으로 승진하거나 의사로 채용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꼭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론이 있을 수 있나.
1: 딴 쪽에서는 잠깐 깨어났었다 그러겠죠 또. 안 믿는 예. 쪽에서는.
0: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예. 머리 떨어진 거잖아요. 깨어난 것도 없고 이제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이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냥 환자들을 보고 일반 의사처럼 진단하고 한다면 살기가 편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임사체험을 연구한다면 그 학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택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 임사체험 연구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펜 레이놀즈 경우보다 이건 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었었거든요. 50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소위 요새 우리나라만 번역이 됐어요. 애프터라이프라고.
1: 아, 애프터라이프.
0: 애프터라이프라고. 영어로도 애프터라이프인데.
1: 사후세계네요. 네.
0: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애프터라이프예요. 거기에 보면 50년 뒤에 자기가 이걸 고백하면서 이거 쓴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하지 않고 네.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나는 사라지는 걸까가 오늘의 질문이었는데 사라지는 케이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보고되고 있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교수님.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항상 이분법도 생각하면은 물질과 두뇌는 다른 거다 보게 되게 되면 항상 그러면 물질도 있고 두뇌도 아니 그 정신도 있냐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울리가 말한 것처럼 같은 실제 상고적인 측면이라 본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1: 예.
0: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질로 보기도 하고 정신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색신불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것들 지금 색신불이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 혹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일이 아니다.
0: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물질, 그러니까 입자 파동하듯이
1: 예, 예.
0: 정신 물질이 한 거지. 그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학자들인데 기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의사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처럼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심리학자나 또 물리학자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화이만하고 그 저기 프린스턴 고등물리연구소 교수를 뽑을 때 마지막 후보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이었어요.
1: 양대 산맥이었군요.
0: 화이만하고 프리만 다이슨.
1: 예.
0: 그 둘이 올라가니까 둘 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연구소에서 의견을 물었어요. 오펜하이머한테.
1: 아, 그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오펜하이머한테.
0: 누가 나을 것 같으냐 했더니 예. 오펜하이머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프리만 다이슨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만이 떨어지고 프리만 다이슨이 고등 저기 그 물리연구소 교수를 뽑힌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사후세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변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도대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물론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신비체험이라고 본다면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런 거 있다고 믿는 자세.

0: 아, 그리고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 자세.
1: 자, 두 가지 나왔고요. 하나,
0: 그 하나는 뭐냐면은 신비 체험은 실제하지만은 예.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 한다.
1: 아하.
0: 왜냐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체험해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실험이라는 건 사실, 반복해야 되는데.
0: 뭐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을 실험자가 왜냐면 과학이라는 건 항상 검증한다는 것은 반복 실험이거든요.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실제하지만은
1: 반복 검증하기 어렵다.
0: 검증할 네.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자기는 세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 저도 세 번째.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사후세계라든지 윤회라든지 하면은 미신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네. 않고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실리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이 입자 물리학의 가장 미시적인 세상에서 연구한 그 논리가 어찌 보면 우주 전체 그리고 우리의 멀쩡히 큰 육체와 정신에도 적용되는 걸 보면서 네. 아하 정말 이 물리학과 여타 의학 혹은 또 불교계에 아주 심도 깊은 논의까지도 연결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역시 연기론이 맞네요. 다 연결이 되네요.
0: 연기죠.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더 현재 삶이 소중하고 네. 뭐 삶과 죽음이 어디까지 경계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0: 네, 네.
1: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성구 교수님께서 언제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0: 네, 저는 뭐 사후세계를 믿으라든지 믿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바르게 사는 거, 인간이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어떠셨어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셨을 텐데 또 바르게 산다는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인 김성구 교수님 깊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다음 시대에 또 시대의 현인과 함께하는 시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스님! 네, 스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육체는 부모한테 받은 몸이니까 한 방울 정액과 어머니 피로 말이야. 버섯 굴뚝이 커가지고 온갖 걸 먹고 말이야. 그래 버섯 굴이 컸지만은 이건 백년 안쪽에 원소로 다 돌아갑니다. 지수화풍사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백년 동안에 잠깐 짓다하는 자기 그림자지 그게 어떻게 자기 인생 전부냐 그게요. 참말 자기 인생은 한계가 없다고요. 모양이 없어요. 우주 전체 시방세계를 다 들어마셔도 고해가 없고 그걸 똘똘 뭉쳐서 바늘 끝 같은 데 몰아넣어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생명체다 그죠. 그래 이러한 그 우주 전체가 내 생명을 쓰는 사람을 이름을 붙여라 보살이라 이러는 것이고 그 육척 단계의 자기의 감각에서 앞만 보고 사는 것을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분류해서 무아라 무아라 소리는 뭐냐 대아라 똑같은 소리죠. 무아여 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척 단계의 내라는 그런 내가 없다 됩니다. 그 내를 초탈할 때 우주 전체가 내다 그죠. 그게 무아죠. 그게 대하고 그 우주 전체의 자기 몸으로 볼 때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가 바로 눈앞에 현전일념 눈앞에 한 생각이 되죠. 눈앞에 바로 이 목전에 한 생각을 바로 볼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일념 즉시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즉일념이다 그죠.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거든.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움직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분이 한 생각이 딱 집중하면 그거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 그죠. 그래 일념불생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는 자리가 부처다 그죠.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벌써 응? 부처의 세계에서 한 발 어긋났다 그죠. 그 일념불생한 자리를 우리가 간직할 때 한없이 생각을 기멸시켜도 상관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허공은 말이죠. 허공은 한계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은 어디쯤 허공이고 어디쯤 허공 아니냐 그죠. 허공은 끝도 밑도 한점이 없죠. 허공 끝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끝이요. 허공 시작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시작이다.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 허공은 누가 묶어갈 수도 없고 허공은 누가 갔다가 상처 낼 수도 없다 그죠. 그건 형땅이 없기 때문에 형땅이 있는 물건은 다 상처를 낼 수 있고 부셀 수 있고 하지만은 형땅이 없는 허공은 불을 태울 수도 없고 칼로 구울 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게 말이에요. 형땅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몸은 납치해 가도 마음까지 납치해 갈 수는 없다 그죠. 마음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상처를 낼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우리의 본색이다 그죠. 본시 불생불멸하는 부처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여러분을 다 부처를 맹글어 주겠다고 출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체에 가지고 있는 부처를 똑바로 보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연한 게다 그죠. 그러니 그것이 이제 시지 중생이 본래 성불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어 생사 열반이 이외의 장목이나 나고 죽고 뭐 열반에 부처가 된다 그게 장꼬대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디에 부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부처고 중생이고 일체 명상이 끊어진 자리 명명백백한 자기가 눈앞에 있지 않냐 그죠. 응? 부처라 소리는 중생 때문에 부처라 소리가 있고 어둡다 소리는 밝은 것 때문에 어둡다 소리가 있고 높다 소리는 낮은 게 이승에 높다 소리가 있고 착하다 소리는 악한 게 이승에 있는 게 그건 상대적이에요. 본시 우리의 이 자리는 부처라 해도 안 맞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안 맞는 자리야. 그게 이제 절대적인 자리 그걸 이름을 해서 부득이 부처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붙일 수도 없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찰나에 깨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자기를 발견한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는 게다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주위 환경이 나를 웃기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그 주위 환경이 나를 기쁘기도 하고 마치 기폭의 바람에 날리듯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움직였지 나는 한 찰나도 살지를 않았다. 살지를 못했다. 내가 울라무고 내가 웃으라무고 내가 구사를 해야 살아야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걸 이름을 중생이라. 분명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을 붙여라. 그랬다.
휴양의 모든 소유

종교라는 거 사실 종교 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한 주창이지. 어느 인간 머리로 짜내 위대한 조물주나 창조주나 그런 그 신을 사람 머리로 짜내놓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구원을 청하는 그런 그 늑빠진 주창과는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80도로 각도가 다른 게 불교죠. 부처님 바로 이러한 어느 시대에 누구도 혀끝을 댈 수 없는 철두철미한 이론전개와 논리전개, 과학체계가 선 그러한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84,000 법문이 조리전연한 이론체계가 선 것입니다. 한마디도 맹목적으로 경외에 안 맞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천추의 어느 시대도 변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불교지 부처님이 뭐 불교를 차안해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진리를 발견한 분이지 부처님의 안내자로 84,000 법문을 통해서 길잡이로 우리가 그 길을 찾자 그게지 우리가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장부자유 충천기하니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를 기운이 있는데 불향열의 행처행이라 과거 부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그게 서가의 가르침이죠. 그는 이러한 그 간단 가까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항상 바깥으로 허우적거립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으로 헤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그림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불고 스스로 고통을 겨는 것이 중생세계입니다. 누가 부회를 지르면은 그 부회 지른 대로 껍데기로 따라가 버린다. 그죠? 그래서 성이 부회가 나면은 친한 친구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난다. 아들 딸 낳고 평생을 말이야. 세세생생에 평화롭게 사랑하고 살자고 맹세해놓고도 이혼을 한다. 칼부림이 난다. 원수를 맺는. 그 어리석어 빠진 생각을 하는 게 중생세계거든. 그러면 그, 어째 그러냐, 이 말이야. 자기를 망각했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눈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부회나는 그 그림자에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 그 근본 부회나고 뭐, 모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한번 회광반조해서 돌이켜보라. 그죠.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돌이켜보라. 초점을 돌이켜 뭐가 있느냐. 그죠? 무슨 뿌리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응무소조하여 이생기심이라 아무 머물마 없이 일체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죠? 마치 창창한 허공에 한정 구름이 우연히 일어나듯이 우리가 우연히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성을 내어가지고 물불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두 사건을 저지려 하지만은 조용히 앉아서 돌이켜보면 속았다. 그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조함 싱겁지. 그러나 이미 없어진 물이야. 사건을 저지려 해놓고 온갖 원수 맺고 파탄이 생겨버렸다. 그는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모든 지옥이고 천당이고 삼계 육도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삼계가 유식이고 만법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희로애라 인만법이 내 마음에서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 바로 자기 마음이 조물주요 창조주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에도 이러한 통쾌한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요새 뭐 헤겔의 철학이니 칸트니 무슨 유인이 모든 그 철학에도 그런 깨떨어진 통쾌한 소리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러한 통쾌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인류는 헤매고 말이에요. 갈팡질팡 갈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불교는 아주 이 쉬운 진리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는 가기 쉽지만은 길을 잘못 뜨면 가시밭입니다. 한치도 못 가고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헤매는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쉽고 가까운 탄탄대로의 진리를 외면하고 서로 귀에 가서 헤매는 그런 형국이 중생이다 그럽니다. 그게 본시 부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유 일무로차니 여기 한물교 있는데 무두무미라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무성무치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상지에 도용중허대 항상 움직여 쓴다 그게 울고 웃고 슬퍼하고 가고오고 일체 행동하지만 어떠한 것이냐 물이면 꽉 맥히죠.
그래 명부도 상부등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리낼 수도 없다고요. 저 일진오대 위육합이여 조만한 바늘끝 특글 같은 데 있으면서도 시방세계에 다 불허하고 안으로 문묘한 걸 간직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 박서방이 와도 박서방이 온 줄 알고 김서방이 와도 김서방이 온 줄 알고 소가 울면 소가 우는 줄 알고 말이 울면 말이 우는 줄 알고 응? 검은 것만 검은 줄 알고 푸른 것만 푸른 줄 알고 거울에 물건 비치듯이 서서인양의 모든 것을 다 비춰줄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형당이 없지만 응? 그래 그것이 선천지 무기시에 우주 만유가 생기기 전에 그는 의면이 있었고 후천지 무기종이나 천지가 다 부서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 그러니 불생불멸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가까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만 모를 뿐이다 그럽니다. 딴 문제 없어요. 그거 각성하는 것을 불교지. 그래 불교는 어느 신을 신앙하고 어느 부처를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인본주의, 자기 인간 스스로 깨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 불교는 일체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인이다 그럽니다. 모든 유사 종교는 전부가 인간밖에 위대한 힘을 하나 맹글어놓고 우상 숭배로 그게 따라가서 헤매는 것이 전부 오늘날 모두 유사 종교들이지만 불교는 일체 그런 데 팔리지 마라. 금강경에도 약이 새끼하나 이 음성구와 하면 시인은 행 사도요 불견 열여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 이 불교를 많이 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를 알아도 분명히 알라그러죠. 어떠한 빛깔이나 어떠한 음성이나 그러한 데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헤매고 사도에 떨어져서 헤어날 길이 없다. 금강자에 말씀하셨죠. 불륜견 열의 열을 보지 못한다. 바로 열에는 여러분이 현찰 입찰에 있는 빛나는 그 주인공 거기서 찾아란 말이야. 본시 갖춰 있다 그죠. 없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진리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고 자꾸 바깥으로 휘두른다 그죠. 하루 사는 것이. 그래 아직 이건 뭐 백날 얘기해야 그 한 소리죠. 이 간단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죠. 이 참선하는 법, 아까 죽비 때리고 조용히 여러분이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죠. 남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눈을 번쩍거리고 뭐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느냐 그죠. 여러분이 꿈을 꿀 때는 꿈에 자기 위치가 있죠. 꿈에라도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자기가 거기에 있죠. 깨실 때는 정신이 흐리멍텅하든지 똑똑하든지 간에 현재 있다 그죠.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이 생시도 아니고 잠이 폭 들었을 때 여러분이 경험을 했었죠. 그땐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요. 꿈꿀 때는 꿈에라도 그 자기가 돌아다니듯이 자기 존재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아니겠어요? 생시는 현재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생시도 아니야 꿈도 안 꿨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야. 그땐 자기가 없을 테기 없지 않겠어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디에 없어졌겠냐 그죠. 분명히 자기가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봐요. 꿈도 안 꾸고 응? 잠이 폭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어디에 있던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모태에 들기 전 소식도 알고 부모한테 받은 이 몸이 부서져도 자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생불멸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 항상 자기는 잠시도 자기를 여길 데가 없어. 항상 자기는 언제든 자기다. 꿈을 밤새도록 꿨지만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사라졌지만 꿈을 깬 난 뒤에 주인공은 만날 자기다.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산화석벽은 다 객이다 손이다 말이야. 손은 흩어져 갈 데가 있지만 주인은 잠시도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 꿈 깬 주인은 항상 자기다 그죠. 여러분이 이 백년 인생 꿈을 꿀 때 몸은 다 지수화풍사대로 돌아가 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빛나는 그 자리는 영원히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잠시도 자기를 여유를 수 없고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죠. 그래 불교는 바로 현전 일념 목전의 한 생각을 바로 보라 그러죠. 그래 목적이 도전이라 눈만 번뜩치면 도를 보는 도리죠.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자기를 매각하고
바깥으로 헤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1700공안을 딱 하나 택해가지고 한자리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 한자리로 딱 모으면은 일체 사량 분별이 다 끊어져 버려. 사량 분별이 끊어지는데 명명백백한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구사할 때는 자기 정신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모든 생각이 쉴 때 영원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비례죠. 우리가 자꾸 생각을 놓치면 멍텅우리가 될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텅우리 매로 하나에 딱 집중할 때 영원히 빛나는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묘한 이치죠.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조사가풍이 그저 그러한 노를 하나 해서 은하에 한마디 듣고 깨친 사람도 있고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노력해도 그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기를 음력이 있어 그렇다. 음력이란 게 따로 없어요. 음력이란 게 나는 업이 두텁고 제 업이 두터워서 못한다 뭐 흔히 그러지만 그건 일종 빈자입니다. 그래 음력이란 게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말이에요. 음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생각해봐요. 모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빛도 모양도 없는 거야. 가령 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다 그야 담배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은 대번에 끊어요. 10년 20년 피우던 것도 자기가 끊겠다 하면 대번 그 찰나에 끊는다 그야 그 용기 없는 사람은 몇 시간 끊다가 또 피우고 며칠 끊다가 또 피우고 평생 못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고 나는 음력이 두터워서 못 끊다 이러지. 그 용기가 없어서 결단력이 없어서 못 끊는 거지 절대 음력이란 건 따로 없다 그럽니다. 한 생각 바로 돌리면 그 음력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내 생각에서 음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게 말이야 일념이 즉시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즉일념. 그 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어나는 거야. 맥급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에서 전부 일어나죠. 그래 본시 그 재무자성 종심기의 모든 허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거든.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죠. 심양 멸시 재영만이라 마음과 마음이 없어질 때 죄가 또한 없어진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 불교의 한마디만 투철이하면 8만 개경경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꿈을 깨는 도리가 있지. 무슨 청경 만원을 다 듣고 많은 시간에 법문을 듣고 절대 알아지는 아니다. 바다의 물은 한 방울만 찍어 먹어도 전 세계의 바다가 맛이 짜거나 하는 걸 안다. 동서나무 바다 배 타고 다니면 다 찍어 먹고 짠 거 안다는 건 그 미련한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각을 바로 정의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게 참 묘한 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한 생각을 찾아내는 방법을 노력하면은 8만 대장경 이치를 다 알아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장엄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

협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열사 영고제와 법효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법, 웰리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교

0: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국가지정 사유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미가입률이 70%를 넘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으면 복구 비용은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되돌리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문화유산은 25건. 이 가운데 14건,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보험 대상인 불교문화유산 9개 가운데서도 통도사와 불국사를 제외한 7개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정과 영주부석사 등 주요 산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사유 목조 문화유산은 212건 가운데 151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높은 보험료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입니다.
2: 문화재는 거의 뭐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은 가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1: 지난해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이 5건, 피해액만 36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은사 역시 보물인 연수정과 가을루가 전소되며 피해액만 7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을 다시 복구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그칠 뿐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문화재에 담겨 있는 시간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모방된 모작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문화재적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예방이 거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에 따라 사유문화유산의 보험 가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3: 또한 사유문화유산에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이 되면 가입 과정에서 사전 위험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방재 역량과 안전관리 유인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와 소유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3: 손해보험사 10곳 중 6곳이 공신력 있는 가액평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전제가 된다면 문화유산 보험 인수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1: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방재시설 확충을 넘어 보험과 가치평가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보호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산사태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성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스님, 수석부회장 수경스님 등 임원진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전국 비구니회 산하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재방선언에서 정진 중인 원로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용스님은 부처님의 고향이 있는 네팔에 유례없는 수례가 닥쳐 한국 불자들의 마음도 매우 아프다며 빠른 재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큰 원력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추가적으로 네팔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7회 서울

0: 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이튿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법, 명상의 웰니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1: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 속 정신건강, 마음챙김, 명상수행의 실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강연으로 포문을 연 용타 스님은 불교와 해오주의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명상이 어떻게 웰니스 도구가 될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중 이성과 지성의 사유를 통해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탈하는 해오에 주목했습니다. 기복이나 번뇌에서 벗어나 명료하게 자신의 마음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즉각 심리 안정감을 얻는 웰니스적 접근법인 겁니다.
2: 해오 이해의 깨달음, 지성 이성이 사유 이해함으로써 얻어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성을 가지고 인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이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지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사라낭가르 모하테로 스님은 자비 명상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식사, 걸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할 때 진정한 웰니스와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Meditative knowledge and insight are associated with profound forms of happiness. Meditative experiences bring physical, verbal, and mental tranquility and well-being.
1: 숲댄 텐다르 교수,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 유기준 명예교수는 발표에 이어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과학적 탐구에 이어 일상 속 웰니스까지 다루며 선명상이 현대사회의 필수 문화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4: 시기적절한 주제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다는 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선명상 부분도 존문양 스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소리와 대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명상 축제가 울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만디 선페스타를 주제로 2016 선명상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봉은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 중인 선명상 축제의 7번째 일정입니다. 행사에서는 핸드펜의 울림과 명상을 접목한 체험을 비롯해 스님과의 대화로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처방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명상을 어렵고 특별한 수행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음악과 자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감 빛 선명상과 함울산 걷기 명상, 소리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법어사가 근대 불교개혁과 항일운동에 헌신한 성월당 일전대선사 오성월 스님의 열반 83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법어사는 어제 경내 보재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명정학교 건립, 3.1운동 지원, 독립운동 후원 등에 앞장선 성월대종사 열반 8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법어사 삼례 전체를 선언으로 삼은 것은 결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스님이 남긴 항일 정신과 근대 불교 개혁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월 대종사는 법어사에서 출가해 선찰 대본산 승격을 이끌었으며 일제 사찰령에 맞선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 3.1운동 배후 지원과 상해 임시정부 군 자금 지원 등 항일 활동에 힘

0: 썼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국당 법장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덕숭 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31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선연구소를 설립하고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법장 대종사는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중앙종회 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9월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제주 한온봉림사가 석가열의 진실사리보탑 점안식과 주지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봉림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종단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은사 스님께 삼배를 올린 신임 주지 명현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미래 도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주 일경 스님은 봉림사가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길 바란다며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꼽히는 한글.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훈민정음의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43회 열린 논단.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창제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한글의 음성학적 기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역사적 문제는 우선 뒤로 조금 놓고 이게 그 음성학적 뿌리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죠.
1: 불교와 문자, 범어와 한글의 관계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님은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임은 틀림없지만 음성학적 기원과 형성 과정 이면에 고대 인도 브라흐미 문자와 불교 언어학에 깊은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음차법, 반절법, 운서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결국 훈민정음 탄생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입니다.
3: 인도에서 음성학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범어의 자음모음이 음차되다가 그다음 음차가 불완전하여 반절이 3세기부터 쓰이고 그다음에 운서가 제작되고 그래서 등운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1: 스님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의 소리 배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인도 문자들은 목구멍에서부터 입술까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목구멍음, 입천장음, 혀꺾임 소리, 치아 소리, 입술 소리 순으로 과학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 정교한 소리 분석법은 불교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음운학의 뼈대가 돼 한글 창제에도 디딤돌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3: 많은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와서 경전을 전해주고 번역해서 음차, 반절, 운서, 훈민정음까지 와 닿았다.
1: 이번 논단은 한글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 흐른 불교 음운학과 소리의 역사가 집대성된 위대한 결실임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논의를 두고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등 4대 종교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파견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높이는지 오히려 무력 충돌 당사자로 인식돼 위험을 높이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0: 있다며 연기적 관점에서 파병으로 이어질 폭력과 고통의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외교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17일 경내 육화 경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자비 나눔이 사회의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를 기탁한 데 이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장학회, 자회원 등에 100포를 전달하는 등 총 8,00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지평을 연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내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006년 첫 발간 이후 23쇄를 거듭한 이 책은 개정판을 통해 실제 순례 순서에 맞춰 내용을 새롭게 재편집했습니다. 또 새로 순례한 사찰 정보를 추가하고 사찰별 시와 사진 교체, 지역별 지도를 수록해 순례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006년 발족한 108 산사 순례 기도회는 연 인원 65만여 명이 동참하며 108배와 108 선행, 108 염주 봉헌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8 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목 혜자 스님은 개정판이 바쁜 현대인들과 순례객들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8세기부터 이어온 불교 중심지로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 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은 건데요. 세계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태국 남부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왓프라 마하타 사원. 8세기부터 남부 태국의 불교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해상교역을 통해 다양한 종교와 건축문화가 오간 역사와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 전통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좁은 반도에 자리한 나콘 시탄마랏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역의 길목이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인도와 스리랑카, 자바, 미얀마 등지의 종교와 건축 문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힌두교와 대승불교,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차례로 전해졌고 서로 다른 전통들은 왓프라 마하타 사원의 건축과 의례에 녹아들었습니다. 사원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대탑 역시 이러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나콘 시탄마랏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태국 관광청 나콘 시탄마랏 지부는 독일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해외 방문객과 미디어의 관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교류의 역사를 품고 1500년 넘게 신앙과 전통을 이어온 왓프라 마하타 사원.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9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우 스님 연임 이후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의 당부와 제38대 집행부의 과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후속 조치 소식을 전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연임한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세대 전법과 사회적 역할 강화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특히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와 재가불자 조직 활성화, 청년 포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승가 운영 체계를 요청했고, 중앙신도회는 신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단과 청년 불교계 역시 현장 중심의 전법과 디지털 AI 포교, 청년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불교계 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아우르는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제38대 집행부가 내부 소통과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 스님의 연임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종단 내부에서는 선거 기간 반복해서 제기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실제 징계와 조사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종회 파행과 농성, 후보 자격 논란, 사회법 제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금품 선거 의혹도 나오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형평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선거 이후 공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호법부와 호계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종단 안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와 진영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일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전 이리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판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후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록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연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평나 돈정에 알게조차

성진 신라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우리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갚은 내 사슴이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로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주점없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대의독심주 오맘이라흥가자라 오맘이라흥가자라 오맘이라흥가자라 관세음보살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 장기절을 올리고 지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동국의 주인공들에게 궤를 설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과 대덕스님께서 3, 4, 7쯤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수계의식에 앞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예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련 진우 큰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한국불교의 희망, 동국의 주인공들을 위한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일만의 수계대중은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기를 봉행하겠습니다.

0: 선보를 청하여 모시는 순서입니다. 일례자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수계자 일동은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라며 목탁 소리에 맞춰 스님의 큰절과 함께 대중께서는 선체로 합장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1: 향과 붓으로 마주오며
2: 향과 붓으로 마주오며
1: 향과 붓으로 청하옵니다.
2: 향과 붓으로 청하옵니다.
1: 계를 받는 저희들이
2: 한
1: 마음으로 청하옵나니
2: 한 마음으로 청하옵나니
1: 끝없는 호봉법계에 들어하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 이 숙의 도량에 강림하시오 저희들의 숙의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2: 우리의 수계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1: 우리 수계 제자는
2: 시방
1: 삼세에
2: 두루하신
1: 일체 모든 부처님을 청하옵니다.
2: 일체 모든 부처님을 청하옵니다.
1: 우리 수계 제자는
2: 시방 삼세에 두루하신
1: 일체 모든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0: 일체 모든 스님들을 청하옵니다.
1: 일체 모든 스님들을 청하옵니다.
0: 대자비를 베푸시오.
1: 대자비를 베푸시오.
0: 이 동국대 학교 금강계단에 강림하시오.
1: 이 동국대 학교 금강계단에 강림하시오.
0: 우리들의 수계를 증명하소서.
1: 우리들의 수계를
2: 오늘 우리에게 계를 설해 주실 정계사 총무원장 큰 스님과 3, 4, 7증 스님께서는 앞쪽 법단으로 오르시겠습니다.

0: 다음은 수계법사를 청하여 모시는 순서입니다. 일례사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수계자들은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라며 스님들의 큰 절과 함께 대중들께서는 선체로 합장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1: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 대도 큰 스님을 청하여 저희들의 계사 스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0: 저희들은
1: 이제 대도 큰 스님을 의지하여 삼기 의계와 오계를 받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사오니

0: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1: 오나옵건대 대도 큰 스님께서는
0: 오나옵건대 대도 큰 스님께서는
1: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0: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1: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0: 자비를 내려
1: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0: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1: 대자비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0: 대자비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중히 앉은 자세에서 의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계법회의 교수 아사리이시며 동국의 주인공들을 위해 영캠프 법석을 마련해 주신 이사장 동관 스님께서 3, 4, 7증 스님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동국의 주인공 여러분, 남산 동국가람 영캠퍼 수계법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불교조계 중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을 정계대하상으로 모시고 동국 역사 120년 2026년 9월 17일 1만 명이 동국의 주인공이자 한국 불교의 미래 주인공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여러분의 원력과 발언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3, 4, 7정 스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소개를 들 때마다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계 대하상이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 모시겠습니다. 교수 아사리 동국대기 이사장, 다음은 갈마 아사리이십니다.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며 BBS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대종사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존정 아사리 칠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종찰 통사저주의 현덕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봉원사주지 운명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전동국대학교 부총장 종호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전송광사주지 진하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성행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장하사주지 성하스님 모십니다. LA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조계사주지 담화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위원장 각진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감사이시며 실록사주지 법성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모십니다. 외회어 정명으로 총무원 부실장 스님, 동국대학교 윤지영 총장님, 총동분의 문

0: 선배 회장님과 법인 이사님들 함께 모시겠습니다.
1: 네, 문수현 학생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국의 주인공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총무원장 큰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주인공을 대표해서 문수현 학생이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주님으로 연임하신 것에 대한 동국 구성원의 모두의 축하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함께 올려주십시오. 이어 오늘 수계법회의 정계대화상이신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수계대중을 위해 오계를 설하시겠습니다.
1: 수계제자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계사가 되어 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만 4천 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습니다. 이제 계사는 오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산 목숨을 보살피고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자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이는 주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시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순결히 하며 예의로서 남을 공경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소견을 가지고 향락 문화에 취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 밖에 그 어떤 존재에도 맡기지 않는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나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전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계를 받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0: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계 제자 여러분, 이제 오계를 설할 것이니 잘 지킬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따라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1: 네, 지키겠습니다.
0: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1: 예, 지키겠습니다.
0: 셋째,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1: 예, 지키겠습니다.
0: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1: 예, 지키겠습니다.
0: 다섯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1: 예, 지키겠습니다.
2: 이제 삼보님 전에 참회하는 순서입니다. 이사장 스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수계자 일동은 합장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계자 여러분은 오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때문에 참회로 염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염비에는 팔의 단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4: 계를 받는 저희들은
3: 지난 오랜 세월부터
4: 지난 오랜 세월부터
3: 현재 이르기까지
4: 현재 이르기까지
3: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4: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3: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4: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3: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4: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3: 참회의 진언을 하면서 염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염비 스님들은 참회의 진언을 시작하면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큰 소리로 참회의 진언을 하겠습니다.

0: 사다야 사바.
1: 네, 연배를 마치고 삼보에 귀의하는 순서입니다. 정계사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0: 수계 제자 여러분, 이제 참회를 하고 연비를 마쳤으니 이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바로 삼보님께 넓고 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삼기의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 합장하고 따라하십시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3: 담배.
0: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0: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1: 개첩 수여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남녀 학생 수계자 대표에게 개첩을 수여하겠습니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연 부단장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기획위원단에는 영캠프의 기획과 홍보, 진행을 맡은 주인공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계사 큰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학생 대표에게 수계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수계증 법명 자회 성명 이승준 5개. 첫째,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둘째, 불투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셋째, 불싸움,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다섯째, 불음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불기 2570년 9월 17일 동국대학교 금강계단 정계사 대련 진우. 축하의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은 여학생 대표에게 전달하시겠습니다. 수계증 본명 명화 성명 문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동국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동참하신 우리 1만 명의 수계자에게는 영캠프 이후에 모바일 수계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대중은 모두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사 7증 스님께서는 좌복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석가모니 입을 정근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해 주십시오.

0: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수계자 여러분은 합장하시고 전면에 화면을 따라서 모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문 참된 진리의 세계에 오세요. 큰 자비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이시오. 이제 고룩한 수계의 인연 속에서 실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 부처님이 될 성품이며 우리의 국토가 무량공덕장의 광명불국토임을 믿게 되어사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이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널리 베풀겠습니다. 늘 청정한 생활 속에 기쁨을 나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롭고 빛나는 생활을 열어갈 것을 소원합니다. 부처님이시오, 저희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생애를 바꾸어 가면서 온 국토 일체 중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장엄고자 하옵니다. 대비를 섭소하시오. 옥곱 죄업을 소멸하시고 무한 청정의 자비 광명을 햇살처럼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나모 서가문이불, 나모 서가문이불, 나모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0: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인 사홍서원을 봉행하겠습니다.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이 분위기?
1: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0: 여러 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나상도 지혁진의
5: 그럼 열전
4: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너무 멋있어요.
4: 진짜.
7: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8: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9: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4: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10: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11: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4: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9: 예명이 나.
11: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4: 김 낭만.
11: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같이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방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살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훤히 앞이 보이는 길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고속도로 보듬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갈때 주위의 풍경을 보고 가게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달리는데 바쁘지 풍경을 갖다는 구경할 수가 없거든. 우리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죠. 잘 나간다 해서 고속도로 잘 나가다고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닥치면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죠. 그렇지만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겪다 보면은 인생길이라는 게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서는 환희,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빠른 길을 원하지,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길 보듬은 서서히 가더라도 내 주위를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길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려면은 뭐가 많으면 좋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마다 나에게 올라온 환희심, 그 즐거움이 나의 인품과 인격을 더 성숙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수 있는, 모범이 될수 있는, 또 그들에게 나아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 박노해 시에 올곧게 뻗은 나무보다는 희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다는 이야기.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다는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울려줄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의 힘든 인생길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만드는가, 나를 갖다 아프게 하는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나는 화를 낼일 없고 짜증을 낼일 없고 그러는데, 그대들이 당신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들과의 말다툼, 상대들은 뭐 내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듯이 바라는 것 같이 상대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요구하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갖다 분명히 깨달게 되면은

상대하고 상대가 어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그 원인이 뭘까? 왜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가 지금 화를 내가지고 나한테 막 짜증을 낼 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조용히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당신은 그때 왜, 너희들은 왜 하고 질문을 해야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만족스럽지 못한지 이러한 것을 잘 물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죠. 모든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과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칭찬을, 상대가 잘하는 면에 대해서, 잘하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주고 있는지.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또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얼굴 보는 게 뭐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침에 상대가 일어나가지고 뭐냐,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당하게 닦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 오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 아니, 머리를 갖다 단정히 했으면, 아이, 머릿결이 참 단정하게 되고 좋구나. 이런 아주 소소한 것, 한마디라도 들려줌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해지도록,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들어온다면은 오늘 하루도 바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아유, 오늘도 또 친구하고 또 선생님을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았구나. 오늘은 과연 어떤 배움을 갖다는 공부를 했니?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래 보십시오. 그 속에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박노에서도 이야기하죠.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주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칭찬해주는 거 돌아가는 길이죠.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앞세우는 거니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뭘 잘했을 때 리액션을 이어가지고 인정해 주십시오. 잘하셨다는 것, 잘했다는 것을. 그런 마음자로 살 때 마지막에 있습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부다와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얼굴을 마주할 때는 나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가 다짐을 꾸준히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0페이지 들어가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만 만약 부처님을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을 떠올리든가 중생을 관하면서 때 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속박이라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잖아요. 불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그런 어떤 근데 매이는 것이 갖다 우리 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는 강아지 같은 거에 줄을 걸잖아요. 그게 바로 속박이잖아요. 그런 걸 속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갖다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든 집착, 애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는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는 분들이 많죠.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나는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러한 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는 애착심도 있었을 것이고 집착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착심과 집착심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자녀들 보고는 나는 너희들을 아껴. 이러면서 그걸 티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너 자녀들한테는 내가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요구를 합니다. 그러냐 부처님 같으시 훌륭하신 분들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끄달리질 않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끄달려가면서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끄달리지 않죠. 일어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철저히 알고 살면은 못난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우리 부처님의 행이고 부다의 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 상황에 끄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생이라 부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제 속박을 벗어났으니라는 뭐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조라는 선종의 달마대사, 해가대사, 삼조승찬대사 그리고 사조 도신대사라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도신이라는 스님 저 선사께서 14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누구한테 승찬대사에게 이제 출가를 갖다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해탈의 법문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삼초 승찬대사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니까 우리 도신이라 불리는 우리 스님께 이때는 자 3위죠. 3위가 뭐래? 저를 묶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승찬대사께서 반문하죠. 그렇다면은 너는 왜 해탈을 구하고 있느냐? 해탈이라는 게 이해할 해자입니다. 해결할 해자입니다. 해결되면 우리는 뭡니까? 벗어날 탈, 해탈한다 할 때, 그 해탈입니다. 이해하면은 끝나잖아요. 이 어떤 문제가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뭐,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갖다 구할 게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탈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딱 그 앞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도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해탈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현상을 찾아다녀도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추구를 해요. 도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는데, 없는 걸 갖다 허상을 내가 지어가지고 자꾸 추구를 해요. 해탈이라는 것도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탈이란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이 허상을 지어서 구하기 때문에 평생을 갖다는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갖다 공부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면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고 산다? 해탈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이 말에 도시는 크게 이제 깨달아서 승찬 스님을 시봉을 했죠.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떤 도신 스님 어느 날또 다시 우리 승찬 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적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승찬 스님이 도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저는 현재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승찬대사께서 너가 이미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러 부처님께서는 설마 마음이 있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도신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의문을 깨우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하고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은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되면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욕구도, 불만도, 불평도 없고 늘 평온한 마음.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절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 있는데 내가 이 스님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 보아주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만을 갖다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도 화를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 키워봐서 잘 알지만,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이 못하지만 실수했을 때는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 할수 있어 하고 넘어가야 될 때와 그 실수가 클 때는 뭐 해야 돼? 고함을 쳐야 됩니다. 또 매를 들어야 됩니다. 왜 매를 들고 고함을 쳐야 되느냐? 실수가 클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평소에 작은 실수에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대에게 습관이 돼 버리면은 내가 큰 실수를 해도 우리 스님이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네 하게 되는 만만하게 보고 그러므로서 다음에 또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주위에서 고함을 쳐주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주위에 스님들이 하게 되면은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화를 내네요, 짜증을 부리네요, 이러기도 하고 고함을 치네요, 이러고 있어요. 원망할 게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화내, 짜증내 할게 아니고 내가 오늘 실수를 크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의식, 저 A 범죄를 어겼구나. 이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가정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박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박입니다. 속박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고 돼 있죠. 내가 자녀들을 속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자녀니까 하는 그러한 어떤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해. 이런 것. 또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학교 다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들 20대 이제 후반까지 공부를 대학원까지 하려면 그러면 하지만은 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벌 정도 되면 20대 한 중반쯤 되면은 알바라도 해가지고 스스로가 사회경험을 쌓도록 못해 보내야 돼요. 그리고 따님들이나 아드님한테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안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속박,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갖다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명백한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면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행복은 호화로운 저택에도 들어가지만은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여기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외동아들,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외동아들보다 외동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저의 모든 것을, 그 딸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성에 눈뜰 무렵 엄마는 딸을 갖다 미리 단속했습니다. 너 남자친구 사귀면 절대 안 돼. 나중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돈 많은 사람.

사람하고 결혼 시켜줄 테니까. 너는 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외동아들이라면 너 우리 부모가 내가 네 부인은 며느리 될 사람은 내가 점지해 줄 거야 이러는 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그 집에는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마음 먹고 혼처를 갖다는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부들은 저 가부끼리 다 결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딸에게는 부모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였는데 부모가 바라는 그런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장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그래 사겨 할 부모님 계실까요? 힘들 겁니다. 날이 갈수록 딸의 남편 찾기는 노골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 딸은 부모에게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서야 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을 가난한 집안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수는 없다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가 행복한 만큼 자녀도 다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부족함 없이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딸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부모 마음은 똑같죠. 그러나 딸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끈질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들어간 곳은 오래된 조그마한 아파트였습니다. 친정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편하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까지 해야 했지만은 친정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보다는 더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딸은 행복해 살았지만은 친정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서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그럴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딸 시집 가고 나서 집안 가보다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딸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몇 가지 세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친정 부모는 끝내 눈시울을 갖다는 적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랬니? 왜 이런 고생을 사과하고 있니?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죠, 딸은? 여기 따님 되시는 분들. 네? 그러자 딸이 천정 부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친정 집에서보다 더 많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가부 집안에 가서 시집을 간다 해서 행복할까요? 서로서로가 부부가 서로서로가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뭘 갖다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 만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 줄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 나갈 때 부부의 정은 더 쌓여갈 것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성숙된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중지하잖아요. 만을 중지합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다? 생이 생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끊게 생각이 많다. 왜 중생이냐 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이것은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집에 오면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쓰레기 그런 것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쓰레기는 쓸모가 없기는 내한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 네? 재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거름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우리가 과일과 껍질 같은 거 나무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상대에게 쓸모가 없다? 이러한 분별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갖다가는 중생이라 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야. 폐기해야 될,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한테 지금 현재 쓸모가 없는 것은 없을 때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다 되면 어디인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쓸모가 없는 문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 조금 소중히, 귀중히, 좀 아끼는 마음으로 물건을 갖다는 좋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묻고 떼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늘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이라면 해야 됩니다. 생사라는 게 뭡니까? 나고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분별심의 고통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내는 내 마음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갖다가는 바라는 마음이 바로 뭐 분별심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생각을 갖다가는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는 잘 살펴서 이 욕구는 필요한 욕망인가, 필요하지 않은 욕망인가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생사의 고통을, 어리석음의 분별심을 버리는 훌륭한 불자님이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랫동안 법을 연구한 법학자이고 유교, 도교, 불교, 동양사상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이며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가 법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숙 어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요, 이렇게 초대해서 영광입니다.
0: 거사님, 제가 진짜 팬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겠지만 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을 네.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님.
1: 정말 영광입니다.
0: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정포 연불을 발원해서 예, 인광대사 가은도 화순옥 연불의 대화, 불가록, 그 다음에 요범사원 등을 번역하고 37년째 채식하면서 정포 연불을 하고 있는 보적 거사입니다.
0: 예, 보적 김지수 거사님,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거사님하고 나눌 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 직접 스스로 뽑아오신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지수 거사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넘어 삶을 배우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거사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법도 법으로 번역해갖고 국가의 법하고 이렇게 함께 합쳐져갖고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 법을, 이제 세속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님까지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생과 우주의 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아, 거사님을 제가 처음 거사님 보적 김지수라는 그 거사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가 25년 전에 그 거사님이 번역하신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0: 그 책을 화두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 예.
0: 최초로 인광대사 가르침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화두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1: 예.
0: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은 거죠.
1: 아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처음에 출판사에 대는 이렇게 네. 하면은 화두선 분위기에서 네. 책이

0: 안 팔린다고
1: 예.
0: 결사 반대했어요.
1: 아, 오히려 출판사에서 반대했는데 거사님께서 화두 넣고 연불하세로 제목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뭐 이런 책이 있냐고. 뭐 참선이 최고지 무슨 화두 넣고 연불하냐고. 제가 뭐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아하는 불교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거사님이 번역하신 화두 넣고 연불하세. 원래 제목은 인광대사의 가온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사님이 번역하신 그 의심 끊고 연불하세라는 책 있었죠. 그 책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사님.
0: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고 뭐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화를 냈던 그 책이 저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연법이 묘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거사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향인 내수사로 이제 봄, 가을 소풍을 다녔거든요. 그때 가면은 그 고색 창연하고 고즈넉한 그 도량 분위기가 그냥 좋았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봄에 이제 그 점심 먹을 때 벚꽃이 떨어지면은 천상에서 꽃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또그 사실은 이제 변산 본래 이름이 능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전생에 그 불법하고 인연이 깊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대학은 이제 법대를 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학,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속법으로 잘못 빠진 겁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1: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속법으로.
0: 그래가지고.
1: 예.
0: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달 보름 준비하니까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그 아랫 단전에 기가 다 빠져갖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 길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시 공부는 때려치우고 중문학 부전공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 가가지고 그 한국법제사 동양법철학 전공하면서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 인연이 닿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대학원 때 선후회에 참석해가지고 송광사 수련법회도 다니고 이제 그 거기서 법명도 받고 또그 법정선생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대만 갔다 오면서 채식도 시작하고 그래서 37년째 채식을 하는데
1: 37년째 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비건 채식이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련이 있었고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법대 우리 지도교수 후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제가 갔으면 했는데 그 채식하면서 고기 안 먹고 술안 먹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 사회생활 못 한다고.
0: 사회생활 못 한다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또 업장 녹이고 그런 결과 이제 25년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처님 법을 그좀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하고 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침 이렇게 불교 TV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야 인연법이 묘하다 참 부처님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1: 37년 동안 채식하시고 연불하시고 경전 번역하시고 결혼도 안 하셨습니까? 스님이 되실 분이
0: 그렇게
1: 스님이 되실 분이 여기에 왜 앉아
0: 사실은요 그
1: 계십니까?
0: 대만 유학에서 199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 두세 달 만에 처음으로 그때 송광사 그 보조 학술대에 갔다가 그때 그쪽에서 이제 그저 천안 그 천잠 넘어서 선암사로 넘어가다가 그때 이제 저 청화 스님 손상자분을 만났거든요.
1: 청화 큰 스님.
0: 그분 일행들 따라서 이제 성륜사가 당시에 창건하고 있었는데 그때 따라가자고 가자고 그 스님들이 권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태안사 청화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하고 이제 가자고 청은 못 했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청화 스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딱 도량 돌아보시고

0: 법문하시는데 스님들을 쳐다보고 법문하시는데 저만 쳐다보면서 법문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제 그 종교 회통 그 제 마음을 그대로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분이 완전히 타심통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공양 목탁 소리가 이제 내리니까 바로 이제 법문 멈추시고 아 공양 먼저 하시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내려오면서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고사님 같은 분이 추가 수행을 해야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학아 학문하고 그 수도하고 이렇게 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일이 많이 어그러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 야, 저도 청화큰 스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청화큰 스님께서 우리 거사님을 보고 거사님 같은 분이 출가를 해야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0: 예,
1: 거예요?
0: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1: 너무
0: 이런
1: 멋있다.
0: 얘기는 처음 공개한 얘기입니다.
1: 예, 아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여기서 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제가 청화 스님한테 빚이 많아갖고 사실은 예. 청화 스님 인연담을 나중에 다 풀어야 됩니다.
1: 아, 나중에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0: 네, 그냥 글로 써서 한번 피하겠습니다.
1: 야,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아, 이 출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권유까지도 하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세속의 학문과 도를 닦는 수행을 함께 병행하겠다.
0: 예.
1: 어떻게 보면 좀 유마거사와 같은 삶을 뭐 또
0: 아니요,
1: 생각하시는
0: 거예요. 감히 유마거사님한테 비하겠습니까?
1: 예. 그 하여튼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비록 뭐 머리 깎고 출가는 안 하셨지만 재가자로서 이렇게 제가 수행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계시니까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다 이게 부처님하고 스님들 덕분입니다.
1: 아유, 다 거사님께서 이렇게 또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겸손하시니까 제가 다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서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된 내가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인연이 있었습니까?
0: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문학 부족하면서 이제 유가하고 도교 도가 경전을 좀 읽었거든요.
1: 예.
0: 근데 대학 4년 때 반야심경 해설본을 처음 이렇게 구해서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 200 몇 장가 그거 다 외웠어요.
1: 야.
0: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보다 보니까 대승 경전 읽다 보면은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룡 팔부들 다 막 묘사하잖아요.
1: 예.
0: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그 마음이 걸렸는데 나중에 그냥 일단 읽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과학에도 보면 적외선 자외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4차원의 존재들은 파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그런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넘어가고 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 지도교수 후임 그 서울대 교수 자리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좌절과 실망으로 그때 막 제가 그냥 그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1: 스트레스 받으셔서
0: 소신 공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만 채식당에서 구해온 인광대사 가운데를 펼쳐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막 그 부처님 광명이 쏟아지는 게 직접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단숨에 쭉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그 참회의 눈물하고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나 혼자 보고 알기엔 너무 아깝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서 한국 불자들한테 후회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해서 한 3년 걸렸습니다. 양계초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1: 예, 중국의 양계초. 예, 예.
0: 그분이 이제 그 서문대 보면은 인광대사 법문은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1: 지금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예. 인광대사가 누구신데 그러지 이렇게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0: 예. 예.
1: 그 당시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고
0: 예.
1: 정토연불,
0: 예.
1: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예. 정토연불을 세상에 널리 크게 중흥하신 대큰 선지식이잖아요.
0: 그래요.
1: 예.
0: 근데 그분은 특이한 게 추가자들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1: 예.
0: 그리고 법문도 공개 법문 거의 안 하시고 되게 제가 불자들이 서신으로 질문하면 서신으로 답변한 거 그거 이제 발췌해가지고 인강대사 가는 걸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그 소중한 인광대사의 문자 반야, 소중한 법문이 담긴 그 책을 우리 보적 김지수 거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0: 아,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예.
1: 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다 부처님께서 그 말이 참,
0: 이야.
1: 손오공이 이제 담장법사님 저 주문에 이제 막 이게 머리태가 휘어지면 그때서 이제 깨닫잖아요.
0: 예.
1: 저도 이제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거사님,
1: 예.
0: 거사님께서 유교 경전, 도교 경전도 한자 원문으로 다 보셨고, 또 불교 경전도 깊이 보셨잖아요. 우리 거사님께서 유교, 도교, 불교 다 섭렵을 하셨는데, 그냥 짧고 간단하게 유교, 도교, 불교의 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유교는 이제 아무래도 현세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현세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도가 쪽은 이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 같은 데 보면 절대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만물 평등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완전히 그 세상을 도외시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사실은 84,000뿐만 아니라 그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러듯이 사실은 위도 하지만 위도까지도 사실은 불교 안에 불스님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불법을 공부하면서는 특히 사실은 이제 유가 도가 경전 공부하면서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화엄경 읽고 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정말 이게 티끌보다 더 하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0: 유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좀 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엄경을 보고
1: 예.
0: 충격을 받고 아 그때 또 더욱 겸손한 마음이
1: 그리고
0: 드셨다는
1: 실제로
0: 거군요.
1: 타노 스님도 유가 경계는 그 10년이면 통달하고 도가는 20년, 불교는 30년을 해야 통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면 유교의 가르침도 참 좋고 도교의 가르침도 참 좋지만 뭐 괜히 중생 입장에서 굳이 비교해 보자면 역시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 그렇죠. 가장
0: 이야,
1: 방대하고 심오하면서도 또그 아주 그 가장 실용적이기도 하고 친근하고 또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0: 야,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교가 최고다.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마음으로 복덕지혜를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경전과 스승, 불교의 길을 만나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유가 쪽에서도 스승님을 만나고 또 불교 쪽에서도 많은 선지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가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승님들을 통한 게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수행에 있어서 그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덕 인연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그때 참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한번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사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거사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1: 글쎄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0: 다
1: 예,
0: 좋죠.
1: 다 좋아요.
0: 그래도 팔만대장경에서 내가 요 경전만큼은 내가 어딜 가도 요 경전만큼 내가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한테 인연이 돼서 계속 독경하는 경전이 있다면은, 지장경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매일 독경을 해서 한
0: 지장경.
1: 1만 독 정도는 했을 거예요, 매일 하니까.
0: 지장경 1만 독을
1: 예,
0: 하셨어요?
1: 화문본으로. 그
0: 대단하시다.
1: 다음에
0: 아니,
1: 이제,
0: 거사님 전도면 한문으로 읽어도 바로 해석이 되시잖아요.
1: 예, 계속 이제 한문으로 쭉 이제 독경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아미타경은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무량수경을, 독경을, 무량수경은 한,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 요즘 하는데,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설법하시죠. 이제 말세가 되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경전이 이제 마귀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능엄경을 가장 먼저 소멸시킨다고 그렇게
0: 능엄경.
1: 나오고, 예. 그다음에

0: 예, 부처님 경계는 이제 그 불설 아미타경 대아미타경을 모든 말세시대 경전이 살아있는데 100년 더 놔두겠다고 이제 부처님이
1: 예.
0: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대아미타경 불설 아미타 아니 무량수경은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독송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거사님께서 경전을 번역하고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0: 예.
1: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 번역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아까 이제 인광대사 가운록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1: 예.
0: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요범사훈이라고,
1: 요범사후.
0: 예, 운명을 뛰어넘는 길로 번역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불가록이 있습니다. 불가록은 이제 성윤리서인데,
1: 예.
0: 그두 권은 이제 인광대사께서 그 책을 그 선서라고 그래가지고,
1: 예.
0: 좋은 착한 책이다 해서 법공양을 많이 펼쳤습니다. 당시에 청말 민국 초기에 많이 법공행을 펼쳤고, 지금도 대만에서는 그두책 법공행이 엄청 많이 나가고요. 그
1: 예.
0: 다음에 인광대사 가한록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심 끊고 염불하에서는 제가 편역에서 냈고요. 그
1: 예.
0: 다음에 이제 유교경은 이제 제가 논이랑 논장이랑 합쳐서 번역을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다른 책들 이제 몇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전공책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1: 예.
0: 그럼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년 따라서 또 경전 번역도 하고 또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예. 뭐, 인광대사 가온록,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건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또, 요범사훈, 운명을 바꾸는 법,
0: 운명을 뛰어넘는 길.
1: 운명을 뛰어넘는 법. 그 요범사훈은 지금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0: 그게 원래 제가 제일 번역했는데,
1: 예.
0: 그 뒤에 이제 다른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인기가
1: 예.
0: 좋다 보니까.
1: 워낙 인기가, 내용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요범사훈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불가록은 음행에 대해서, 음란한 음행을 이제 멈추고 청정한 행을 닦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윤리서다. 근데 불가록이란 책을 내고 그 송광사의 법정 스님께서도 참 좋다고
0: 그
1: 칭찬하셨다면서요.
0: 출판사에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좋은 정 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 격려를 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상사 거기 한번 법문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스님 거소에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 닫아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 오지 갔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저를 알아보고 아 보적거사님 맞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불가로 인연으로 법정선생님 그렇게 또 가서 칭견
1: 예.
0: 따고 그랬습니다.
1: 아, 우리 거사님께서 엄청 순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법정스님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실 때, 스님, 불가록 제가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법정스님께서 반가워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근데 법정선생님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뒷모습이 아주 참 꼿꼿하고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워낙 그분의 이제 기질을 아니까, 제가 이제 스님 존경하는 마음에도 그냥, 문 닫았으니까 돌아 나와야죠. 근데 이제 인연이 닿으니까 또 보살님이 이어주셔갖고.
1: 아, 참 좋네요. 그 거사님께서 청화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으셨고, 법정스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셨고, 또 중국 불교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정토를 널리 펼치신 관정법사라는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으셨다고
0: 그렇습니다.
1: 들었어요.
0: 그 관정법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초청받아서 계속 법문을 다니셨는데 최초로 오신 것이 제가 인광대사 가운록 번역 처음 시작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가 그때 정토염불이 우리나라에 관정스님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인광대사 가운록 번역 통해서 동시에 이제 온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수산스님이랑 청화스님이랑 우리나라에 이제 스님들 정토염불 선양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백년사에 선용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백년사에서 이제 관정보사님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선용스님이 불광지에 제글 보고는 이제 좋아해갖고 연락 왔는데 관정보사님이 오시니까 나한테 오라고 연락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관정보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또 중국어가 통하고 워낙 또 저하고 만나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소리 막 어린애처럼 그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약간 대여섯 번 배웠는데 그때 이제 관정 스님께서 제가 이제 그 인광대사 가운데 나와서 봉헌을 했더니.

0: 책그 제목 이름을 제가 번역해 드렸더니 그러면은 화두선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그 이렇게 그 사주선을 공격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책을 볼 사람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반발심에서 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일깨움을 주시고 그때 많이 참여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25년 전에 화두 놓고 염불하사라는 제목 보고 화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뭐 이게 뭐야? 화두도 좋고 염불도 좋지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거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0: 아니요,
1: 책이고
0: 지금은 저도 참여해가지고 화두하고 염불이 둘이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새는 가운록이라는 이름으로 또 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다또 인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 제가 참 궁금한 게요. 어떻게 보면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고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된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송광사 수련법회 4박 5일 출가 거기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도 의뢰인이 이제 화두 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조그마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화두드니까 오히려 상기가 되고 막 숨이 호흡이 이게 막 어그러지고 안 맞더라고요.
1: 잘안 맞으셨구나.
0: 안 맞아서 그냥 저는 혼자 그냥 묵주를 했어요. 가만히 그냥
1: 예,
0: 마음을
1: 화두 없이
0: 지켜봤거든요.
1: 마음을
0: 마음을
1: 비추는 거.
0: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안 닿아서 그걸 이제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공대사 가운데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국민학교도 못 가셨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이 화두 염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염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대사는 측량 염불만 하라고 오로지 권하시거든요.
1: 예,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서 염불해라.
0: 그래서
1: 예.
0: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권할 염불이 이것밖에 없다.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그 어머니 은혜 보다 보는 가장 큰 이제 제그 사명 중에 하나 있거든요.
1: 어머니를 위해서.
0: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인공대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삼금보피잖아요. 모든 그 상금 상중하 모든 근기를 다 섭수하니까 이 법문임을
1: 삼근 보피 상중하 세 근기를 다 포섭한다.
0: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염불 하다 보면은 염불이란 게 지금 파동 원리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게 염불 파동하면은 그게 텔레비전은 이제 그 화면까지 하려니까 고주파가 있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소리 음파만 있으니까 좀뭐 AM도 되잖아요. 그러면 측량 염불은 AM 라디오라도 AM은 이제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널리 퍼지고 또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측량 염불이 가장 뭐 말세 중생들한테 근기에 상응한다, 식이 상응이다 그렇게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1: 아, 저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칭찬받은 게요. 스님 법문 듣고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믿음을 일으키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아, 참 소중한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화두 참선만 하다가, 물론 화두 참선도 좋은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저도 화두 참선하다 막 상기병이 걸리고 좀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염불, 극락세계 발원하는 정토 염불을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지수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진심으로 저도 고맙습니다. 스님이 되셨어도 참, 큰 스님 되셨을 것 같아요.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예, 아, 지금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스님이 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0: 근데
1: 같다.
0: 사실은 이제 평북으로 산에 많이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가 스님들 보면은 저 물끄러미 보시면서 스님이지 스님이지 자꾸
1: 아,
0: 물어보세요.
1: 예. 그러니까
0: 얼굴에
1: 스님인데 그냥 등산복 입고 있는 걸로.
0: 그렇게 많이
1: 예.
0: 말씀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염불, 땡땡땡땡을 건너는 길. 제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제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0: 거거든요.
1: 예.
0: 뭘까? 분명히 우리 거사님은 염불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극락세계에 발원하며 수행을 하고 계시니 뭘까 하다가 아마 제가 답을 맞춘 것 같아요.
1: 네, 그래.
0: 맞는지 한번
1: 예.
0: 들어봐 주세요. 염불, 삶과 죽음을 건너는 길. 삶과
1: 맞습니다.
0: 죽음. 맞구나.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예.
1: 그 생사윤회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생사윤회.
1: 생사윤회를 우리가 해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도고 마성의 시대라
0: 예.
1: 정말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데 참선해서 지금 깨달았다는 선지식들이 그 쌀의 니보다도 더 적잖아요.
0: 예, 많이
1: 근데 이제
0: 참선이
1: 예,
0: 어렵죠.
1: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본원력에 의지해 가지고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황생할 수 있는 염불 법문이야말로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확실한
0: 예.
1: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어떻게 염불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렇게 초보불자들이 많아요. 염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 평생 염불 수행을 하신 거사님께 누가 거사님 염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면 딱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남아미타불 6자 성호를 소리내서 큰 소리로 고성염불 10종공덕도 있잖아요.
0: 예.
1: 일단은 고성염불을 크게 시작해서
0: 예.
1: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수행이 기도나 염불이나 모든 수행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마장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0: 예.
1: 이제 그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처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갖고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0: 예.
1: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전생의 업장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마음의 내면의 빛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 업장들은 그 빛을 보고 이제 자기 빚 갚으라고 막 와서 졸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자기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작심 3일이 아니라 적어도 100일, 석달 이게 결심을 하고
0: 꾸준히 해야 된다.
1: 꾸준히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근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이제 도반이나 선지식을 찾아서 함께 염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 염불 소리 염불 많이 그 음성 공양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도 지금 매일 108배 오늘 또 지금 시간이 일러서 밑에 법당에서 108배 소리 내서 염불하고 왔거든요. 매일 고성 염불하면서 108배를 함께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그 굴러가도록 관성력을 일단은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나무아미타불
1: 네.
0: 염불부터 시작해라.
1: 예.
0: 예. 그래서 소리 내서 할수 있는 데선 소리 내서 염불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탔을 때
1: 예. 예.
0: 마음속으로
1: 그렇죠.
0: 염불하면서 예, 마음속으로
1: 예.
0: 염불하면서 오고 가면서 염불을 많이
1: 예.
0: 하거든요.
1: 금강염이라고 이제
0: 예.
1: 들릴락말락하게 이제
0: 예, 들릴락말락.
1: 묵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0: 예.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1: 예.
0: 마음을 집중하는 게
1: 예.
0: 중요하다.
1: 예.
0: 근데 그 꾸준이라는 표현을 금방 저희가 썼잖아요.
1: 예.
0: 인광대사가 직접 쓰신 친필
1: 예.
0: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예.
0: 노실염불이라는 네 글자를 많이
1: 예.
0: 쓰셨더라고요. 노실이 무슨 뜻이지? 노세 젊어서
1: 노실이 우리말로 하면 착실입니다.
0: 노세인가? 예,
1: 착실.
0: 맞아요.
1: 착실히 염불하라.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착실하게, 꾸준하게 라는 뜻이
1: 예,
0: 있더라고요.
1: 우리말로 어른분들은 노성하다 말 듣거든요. 노성, 늙을 노자에다 이룰 성자인데 노성하다하고 노실하다고 같습니다. 이게 늙은이답게 착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라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말씀입니다.
0: 노실 염불 결국은 착실하게 꾸준하게 염불해라.
1: 참깨 부리지 말고.
0: 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방울이 똑똑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뚫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염불도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물방울 떨어지듯이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번뇌망상을 뚫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염불하다 보면 자꾸 잡념, 망상이 자꾸 생겨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우리 거사님께서는 또 무엇하고 대답을
1: 뭐 이제
0: 해주실런지요?
1: 모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번뇌망상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챌 따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방 안에 먼지가 많은데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창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먼지 산란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번뇌망상도 이제 우리가 염불하면서 마음에 광명이 빛이 이제 나니까 그 잡념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기 시작한 거 그걸 이제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 진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그냥 그왜늘 하는 말 있잖아요.

0: 이제 그걸 잘 알아차릴 때 염불을 하면은 그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전구 안에다가 진공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그 안에 질소를 넣든지 아르곤 가스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같은 거 넣는 것은 화두선, 이게 뭐든 거든지 모든 뭐그 화두선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 잡는 것은 마음속에 그저그 번뇌망상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빛이고, 근데 염불은 이제 그 아르곤 것처럼 형광성 있는 그 기체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질소를 배제하고 산소를 배제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염불로서 번뇌망상을 대체하고 염불 그 빛이 꽉 차면은 이제 그게 넘쳐나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1: 결국은 내가 염불하면서 번뇌망상이 많구나라고 느낀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고 있는
0: 그렇죠.
1: 거고, 번뇌망상이 생기든 말든 잡념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0: 네,
1: 염불할 수밖에
0: 꾸준히만.
1: 없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환해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거사님께서 대만 불교, 뭐또 중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조금밖에 모릅니다.
1: 겸손하세요. 그런데 저도 뭐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만 불교, 중국 불교는 이제 화두 참선하시는 분들보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는 불자님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꾸준하게 염불하셨던 불자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숨이 끊기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외치면서 이렇게 뭐 앉아서도 가시고,
0: 서서도 가시고,
1: 예, 서서도 또 서서 가신 분 사진도
0: 나왔어요.
1: 올라와 있고,
0: 제가 법보시면에 글도 썼어요.
1: 제가 그걸 봤나 봐요. 이걸 안 믿을 수가
0: 그
1: 없구나.
0: 불가사의죠.
1: 불가사의죠.
0: 부처님 경계는 불가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3차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1: 이걸 누가 믿겠어요,
0: 그게
1: 진짜.
0: 이게 성근이 있는 분만이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화두 참선하다가 수많은 그 정토 염불을 하신 수많은 분들의 왕생 사례를 보고, 극락 왕생하는 사례를 보고, 야,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0: 그렇습니다.
1: 나무아미타불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극락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됐죠.
0: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화두하고 참선하고 이게 아니 화두선하고 정토 염불하고 함께 합쳐집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그 염불자수, 염불자시수, 그걸 화두 삼아서 드는 참구, 그다음에 덕청 스님이라든지 연지대사도 그분만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묘림 스님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정토하고 화두선하고 함께 합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 때 숭유업불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불교가 전례가 끊기거든요. 그때가 이제 정토염불 막 전례될 때인데 그때 끊겼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정토염불이 조선 초기부터 그 지금 현대까지 딱 막혀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그 인광대사 감독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소개가 된 거죠.
1: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거사님께서 이렇게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고 또 극락세계 정토 발언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30년 동안 지장경을 일만독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뭔가 깊은 뜻이 있는지. 저도 지장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르침을
0: 모르겠어요. 깊은 뜻은
1: 여쭙고자 합니다.
0: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생에 업장이 살업이 굉장히 지중한 것 같습니다. 직접 살업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생긴 살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 업장이 지중한지 사실은 굉장히 그 20대 때그 사실은 질풍노도 시기에 굉장히 많이 몸을 많이 망가뜨렸고, 사실은 이제 대만에서 스승 만나서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중일전쟁 때 8년간 화산에서 수행을 하신 분인데,
1: 그 화산파가 있는 화산이요.
0: 이게 저
1: 무협지에 나오는.
0: 이게 정통 도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불선을 합해가지고, 근데 여하튼 뭐 저는 그 당시에 종교 명과 상에는 그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종교 모든 종교회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1: 그 화산파에서 도사를 만나신 거네요?
0: 뭐 일단은 이름은 이제 따로 있는데, 좌우지간 그때 유학 시절에 우연히 그저뭐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참선을 알려준다고, 정심정자를 알려준다고 공부가 붙어서 갔는데, 그때 쭉 갔는데 이제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90살 된 도인이 특별히 참선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산에서 중일진도교 8년간 수행을 하신 분인데, 갔던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선지식 중에 아까 그 청학헌 스님, 관정 스님, 우리 대만의 스승님 세 분은 제 마음을 거울처럼 다 들여다보시더라고요.
1: 그러면 그 대만에서 만난 스승님은
0: 예.
1: 정확하게 좀 불자님이셨습니까? 도교
0: 도교
1: 수행자였어요.
0: 쪽이시죠.
1: 도교
0: 예,
1: 수행자.
0: 도교 쪽인데, 이제, 정통 화산파 그쪽이라고 이제
1: 무역죄
0: 말씀하시는데,
1: 나는 화산파의
0: 근데 이제
1: 정통 가르침.
0: 무술 쪽은 아니고, 여하튼 좌우지한 진짜 정통 도교 쪽인가 봐요.
1: 그때 뭐 어떤 법을 배우셨어요?
0: 근데 그때 참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위자연 신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직접 관조하는 거예요. 팔도 안
1: 일종의
0: 대고.
1: 참선 비슷한 거네요.
0: 이게 어디 뭐 몸에 어디를 직접 뭐 어디를 막그 허라든지 움직이
1: 집중하지 말.
0: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에 들라고 그랬어요.
1: 그냥 몸과 마음을 텅 비우고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놓아버리는
0: 제가
1: 수행이군요.
0: 평소에 가장 편안한 그 상태를 그 허락하니까 저는 그게 딱 맞았어요.
1: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0: 거기서 이제 점차 건강을 회복했죠.
1: 기연을 만나셨네요.
0: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경전을 잡았는데 지장경을 봤는데 그때 기운이 없어갖고 제가 매일 독경을 하니까 독경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문본으로 제가 이제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로. 근데 녹음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떠듬떠듬 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해서 이제 편집해서 이제 녹음한 게한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앉지도 않고 누워서 쉬면서 그놈 들어요.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운 좀 차려서 이제 지장경을 혼자 독경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빨라지니까 한 30분까지 단축이 되더라고요.
1: 그 지장경을 통째로 30분을 단축이 된 거네요.
0: 원문으로.
1: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0: 나무아미타불.
1: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마살. 우리 거사님 모시고 불법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0: 아니, 저도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환희심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또,
0: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좋은 말씀
1: 우리
0: 나누겠습니다.
1: 거사님과의 인연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거사님, 아쉬움을 무릅쓰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김지수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지성감불 감흥 도교이다. 우리가 지성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때 하늘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할 때 부처님을 감동시키면 부처님께서 대비심에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감과 응이 길이 교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1: 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0: 우리가 중생이
1: 부처님을 향해서 중생이 다가가는 게
0: 감성
1: 감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을 응대해 주신 게 응이고요. 결국 감흥은 서로가 통하는
0: 그
1: 거네요.
0: 길이 이제 교류하는 것이 감흥 도교입니다.
1: 바로 그 핵심이
0: 가피.
1: 지극한 정성이고,
0: 그렇습니다.
1: 지극한 정성으로 중생이 불보살님과 서로 통할 때 그게 가피가 된다.
0: 그렇습니다.
1: 소중한 말씀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님.
1: 거사님, 제가 우리 거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친견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0: 이렇게 초대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되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그 한 시간 동안 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시 반에 태어나서 나중에 수명이라 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자를 보면 사망원이 1위가 암으로 되어 있고 2위, 3위가 각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자살이 5위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사고, 돌연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4명은 동료 승진 축하 모임에 와서 회식하고 귀갓길에 이런 참변을 다했고요. 그해 12월 말에는 공항 참사로 또 이렇게 180명 가까운 인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망하기 5분 전쯤에 5분 뒤에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는 죽음의 각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풍전등화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걸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죽음이 뭔지 이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 소멸인지 옮겨감인지.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부분의 사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 년간의 삶을 살고 딱 한 번 살고 어느 날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일회성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은 어디 딴 데로 옮겨가는 건 아닌지 떠올리기 좋은 거는 이게 벽인지 문인지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소멸이 되겠고 문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가서 열고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옮겨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전 하나를 잘 살펴볼래도 앞면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뒷면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또 옆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두루두루 다 봐야지 동전 하나를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600년 전 어느 성현의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스승이 야단을 칩니다. 사람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을 알려고 하느냐 야단을 치는 바람에 유교 전통에서 2600년 동안 죽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삶과 죽음이 동전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지키자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전에 80대 후반에 어느 명예교수 한 분 이런 그 통화를 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서 심히 두려운데 어디다 내색도 못하고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정작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아서 죽음이 자신의 일로 되면 그렇게 대범했던 태도가 속절없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또 몇 년 전에 제 의과대학 동기 하나는 뭐 이렇게 벌써부터 하느냐 닥치면 그때 해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이라고 한 게 6개월 뒤에 내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막상 닥치면은 경황이 없어서 준비고 뭐고 못하고 그냥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다 듣는 것도 싫어.

하고 보는 거 입밖에 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대화 중에 누가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 재수 없는 얘기한다고 예의 꺼낸 사람을 면박 주고 이런 건 아마 목격을 하셨거나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뒤지락치는 사실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쓰고 사정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걸 작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 없다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 하는 거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 본인이 암 진단이라고 받게 되면 저도 암 환자이긴 합니다만 암 환자한테 유언장이 꺼내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1951년에 미국의 사진작가죠.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에서 보면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은 것이죠. 70여 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났던 자리에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이 나빠지면 가족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요청을 의료진에게 하게 되고 이런 요구에 의해서 중환자실에 옮겨줘서 기도 사관하고 가족과는 격리되죠. 하루에 30분 정도 면회 시간 있고 의료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둘러싸여 있다가 새벽 2시쯤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 함께 돌보는 죽음이었다면 이제는 홀로 맞는 죽음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살날 얼마 안 남은 한 달 넘기기도 어렵겠다 이런 말기암 환자에게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고집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브 융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는데 융과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스승인 융도 생전에 쓰던 편지에 보면 이런 말 남겼습니다.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평소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것은 엘자베스 큐 롤로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죠. 특이하게도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특이하게도 어른보다 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주고하는 5살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면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고 인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인형을 죽음을 앞둔 어린이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물은 자원으로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간 애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었고 여기서 분리되는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는 뭐 우리가 여러 개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체, 영혼 또는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등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근사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림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구후를 궁금해한 인류에게 뭐 단은 아니어도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 아마 다 이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에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심장이 멎으면 이어서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층을 보면 심장이 멎고 이어서 뇌의 활동이 없을 때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에 물꼬를 튼 거는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의사가 아니고 철학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러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 사실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자들을 8년에 걸쳐서 150명 이상을 1대1로 면접을 해서 낸 책이 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도 이제 번역 소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거의 팔리질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초판 1세 찍고 절판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 책이 아직도 50년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관심들이 많은 거죠. 2년 전쯤에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재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근사체험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환자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은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길어야 30분 정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없으면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 있던 환자가 의료진 했던 대화를 나중에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했던 의료진 입고 있던 가운에 붙어있던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틀니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이런 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잘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힘을 입은 바가 큽니다.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짠 다음에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내서 그 자리에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온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 피부에 있는 많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러던 소생술 현재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을 자꾸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부분은 없고 반드시 죽은 가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병여대 얘기했다가는 되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대 얘기했다가는 마귀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토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의사들이 아까 소개드렸던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정월관의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일찌감치 이런 그 근사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벗겨지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또 근사체험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근사체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영적 현상을 말씀드리죠. 삶의 종말 체험은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기 암 등으로 임종 임박한 환자가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마중을 받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연구한 분은 영주의 정신과에 있었던 피터 페닉 박사입니다. 2년 전에 타계했는데 이분은 간질,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의 연구도 많은데 10여 년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환자들 임종을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심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합니다. 미국에 단기연수 가서 새벽 2시쯤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 문 밖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또 심장이 나빠서 심부전증 환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이제는 다 나아서도 아프지 않아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깜짝 놀라서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선생님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한달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한 시각이 바로 새벽 1시, 한달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새벽 2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서 섬뜩하신가요? 이런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는데 베트남 전때 보면 전사한 미국군인이죠. 사망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체험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살지만 인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스피스에서 만우 환자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 최하숙 선생이 쓴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 임종기에 들어섰다는 것,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의지에 앉아 있다 하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세상, 이승이죠. 또 가게 될저 세상, 저승을, 이승, 저승을 동시에 함께 볼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간호사랑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면서 간호사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막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돌아와 얘기할 때 보면 아까 자기랑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이런 체험이라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인 명망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불멸선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과학자들은 그 모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냐? 그건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란지를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기 환자가 품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모임의 목적을 밝히면서 11개의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선언을 의역해 3문장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선언문에 보면 뇌에 국한되지 않는 이 원문은 non-local로 되어 있는데 비국소성은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 영구 불멸의 의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뒤에 떠나게 되어 전이란 말도 나오는데 영구 불멸하다느니 뭐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의학의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사용돼서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엑스플 학술지 2016년판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2025년 4월 19일 한국죽음학회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학 옥스퍼드 휴먼스 두 단체가 인간의식이 사후에도 존속된다 그런 선언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이걸 보시는 게더 효과적일 거로 봅니다. 이런 선언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습니다. 지구를 중심해서 온갖 행성이 돌고 있는 태양도 돌고 있다는 게 천동설이었죠. 이걸 엑시엄이라고 했는데 엑시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를 엑시엄이라고 얘기했죠. 이러던 시대에 이걸 부정했다가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사로서 이분은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환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베네치아 종교재판소에 종교재판을 거치고 로마 교황청 감옥에 7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바티칸 광장에서 불에 타 숨지게 되죠.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를 보면 미국, 아시아, 유럽으로부터 온 생물학, 신경과 심리학, 정신과학, 환자 임종의 경험이 많은 임상 의사들이 관여했는데 이런 선언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다섯 가지의 근거 중심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후 통신은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나비와 무지개가 많이 등장하는데

한겨울에는 나비가 등장할 시기가 아닌데 한겨울 제사상에 갑자기 나비가 날아든다든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나비가 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무지개가 뜰 상황에 갑자기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살범이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에이 그 뭐 고장나서 그런 거겠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장과 다른 점 고장난 건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 또 싹 없어집니다.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죠. 네 번째 영매,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인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능력을 가진 영매인데 영매 연구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그 뭐 1차 대전이니 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그 죽은 가족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어서 심령회 이런 게 많이 열렸는데 그걸 그 주관하던 인물이 영매들이죠. 물론 영매 중에는 이제 돈만 밝히는 엉터리 가짜들도 많은데 그러나 그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영매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일부 어린애들이 한 두 살 무렵부터 자기의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일곱, 여덟 살 무렵 정점을 찍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버지니아의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실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3천 건 이상의 사례를 갖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어린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고 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전생 기억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생존해 있는 거죠. 몇 년 전, 십수 년 전이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각각이 다 수천 건 이상 실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대학 총장을 지낸 명예교수 한 분, 우리 사람들이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 얘기합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빠도 평수하고 자식이 궁금했던 아닌지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평과 등을 따서 아주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먼 곳에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근원적인 궁금증이죠.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겠지만 너무 이것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나 누구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 균형을 갖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경제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요.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40이라고 그랬지만 뭐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 10여 년 전에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즈 커버 스토리가 How to Die였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했는데 이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진화는 임종 임박했을 때 이런 중환자실 치료 같은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커버 스토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 초에 미국 내과학회에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의학 논문 소개해드린 거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네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통증을 참지 말고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써야겠다. 명확한 의사결정. 세 번째는 죽음의 준비는 3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작별 인사 잘하는 거.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특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이걸 보여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끼루란 말은 살다 살아있는 내용은 이 죽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구로사 아키라 감독 이 나생문 라쇼몽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분의 70년이 넘은 영화인데 주인공은 시청 직원입니다. 무슨 과장인데 정년까지 무사한이라는 삶을 살았던 한편 이 영화는 70년이 지나서 영국 구청을 배경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리빙 어떤 인생 이런 제목으로 3년 전에 개봉된 바가 있는데 아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속이 아파서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위암이 다 퍼져서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받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주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같은 과 젊은 직원 보고는
30년 동안

뭐랬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에 물어봐도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뇌를 하게 되죠.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는 꺼져가던 장작더미에 다시 불이 지피어오르듯이 눈동자 반짝이면서 아직 늦지 않았어 할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치 사무실로 돌아와서 방치해놨던 주민민원 서류를 재검토해서 하나를 찾아내게 되죠. 이게 바로 마을에 버려진 공토가 있고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생겨서 위험하고 파리먹이 들끓으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의 수원 사업인데 몇 년째 진행이 안 됩니다. 7개가 되는 과가 관여하니까 여기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아무 진척이 없었던 거죠. 이걸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과장이 결재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 협박도 받는데요. 그 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인공이 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죽이겠다는 협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험 끝에 마을 주민의 수건인 어린이공원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이죠. 눈내린 밤 공원에서 그늘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알퐁스 데켄 신부이자 일본 대학의 명예교수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70년대부터 일본에서 바람직한 주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 미국 유학 시절에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을 찾아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목으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돼지를 키우든 밭을 가꾸든 뭐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저기에 보면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주인공의 입으로도 얘기한다. 거의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안경을 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노를 얼마나 오랫동안 봤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요. 아이라바이건 미국의 완화 의료 전문의로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네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지질학,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는데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우선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 하니까 뭐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계청 잘 보면 사망원 1위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수명에 대해서 죽을 때 암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것이죠. 암 환자가 갖는 공포의 근원은 자기가 소멸해버린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알미 될수 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죠. 자살이 심각하다는 건뭐다 아시는 바 같고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원 1위가 자살이고 40대에는 워낙은 암이었는데 얼마 전 봤더니 40대도 자살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가 자살이 사망원이 1위인 거죠. 이렇게 심각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마칠 때까지 수업 시간에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들어본 바가 없고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된 심정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데 오해죠. 아까 과학자들이 선언했듯이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살로 몰고 가는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또 그 육체가 있어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과 뭐 대화를 하거나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하고 해결 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런 책을 냈는데요. 책을 내게 된 동기는 4년 전에 30대 여성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번 회사 퇴사도 하면서 좌절도 겪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주변 정리하고 SNS 계정도 삭제하고 자살 도구도 좀 구입하고 있다.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는 분 같으면 당장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도 입원할 수 있게 얘기할 텐데 뭐 전혀 모르는 분이고 치료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연락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7시간에 걸쳐서 이제 회신을 썼습니다.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하고 그때 사흘 뒤 연락이 와서 자살할 생각을 접었다는 메일을 받고 안심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이죠. 우리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몇 년이 지나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고립돼 지내고 이런 거는 고인이 그런 걸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음의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 어린 자식 먼저 떠나보낸 경우를 특히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함으로써 참척의 고통을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쪽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미국의 사진작가가 찍은 Walk into Paradise Garden이라는 작품입니다. 80년 전에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이게 죽음이 소멸이 아닌 옮겨갑니다. 강조할 때 즐겨서 이 작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할 일이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앉아있던 가장하고 매일 아침 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야. 새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가상의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죽음 또 하나 시작하고 네이버 캐스 11개의 컬럼을 썼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만 말씀드렸지만 안락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것까지 이건 뭐 따로 비용도 안 들고 시간 내실 것도 없습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 클릭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지나서 네이버에서 목소리 좋은 성호를 기용을 해서 각각을 오디오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는데 클릭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작년에 50대 초반에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폐암 말기로 항암 치료 중인데 지금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들으니까 꼼짝없이 퇴원하게 된 상황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거를 소개를 해줬죠. 죽음 임박한 경우라면 근사점 1, 2편, 삶의 종말점 끝에 있는 죽음 이후 5개의 오디오 파일을 가족이 누가 읽어줘도 좋겠지만 가족들도 경황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열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인 친구가 그동안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가족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량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0: 부처의

부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광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광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0: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4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4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1: 네.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

0: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0: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1: 안 아프고
0: 안 아픈데
1: 네.
0: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네. 다리가 네.
0: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0: 여러 번 병원에는
1: 네.
0: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0: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물도
0: 빼고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0: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2: 네.
1: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네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2: 네.
0: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1: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1: 네.
0: 내가 전화를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0: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1: 그쵸.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0: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0: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0: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던
3: 아,
2: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3: 네.
2: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2: 오.
0: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야,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가지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2: 네.
0: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

0: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3: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0: 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라산도
1: 취혁진의
0: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용필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나와 같이 늙어 가주어 너무 좋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1집 앨범 4개 중에서 이런 가을 테마예요.
1: 누구나 가을.
2: 네, 그렇죠. 봄에 사랑을 만나서 여름에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이죠.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을 당신이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0: 아, 네. 좋습니다. 자,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ARS로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김용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김용필 씨.
2: 예.
1: 팬들과 영상통화 해본 적 있으세요?
2: 아니, 가수가 팬분들과 영상통화 그렇죠. 어떻게 해요?
1: 쉽지 않죠.
2: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 네. 그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스피노프 프로그램
0: 아,
2: 할 때.
0: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2: 그 방송에서 한 번 말고는 사실 우리 사적으로 할 기회가 없죠.
1: 재밌어, 재밌어. 예.
0: 거의 없죠. 근데 야. 진짜 재밌어요.
2: 그래요?
0: 이 코너가 굉장히 재밌고 많은 분들께서 끝나고 나서 예. 지금 이 코너를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2: 지금 이거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이잖아요.
0: 생방송입니다.
2: 야, 무슨 말씀하실까 예. 굉장히 예.
0: 야, 이게 진짜 그 팬분들의 성향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용필 씨가 생각하는 팬들의 성향은 어떤 편인가요?
2: 우리 이제 팬은 가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완전 맞아요. 완전.
2: 우리 용필 하모니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어디가 매너 잘
1: 지키시고
2: 포용력 있게 그렇게 저도 또 서로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나 우린 용필 하모니다. 조화가 중요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공연을 즐기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진짜 그 팬분들을 제가 자주 보잖아요.
2: 예예. 예.
0: 사자성어 딱 말씀드리면 엘레강스.
2: 진짜요?
0: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2: 와.
0: 그 하모님들께서.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산도 씨.
0: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2: 네, 맞아요.
0: 저도
2: 맞아요.
0: 항상
2: 되게 좋아해. 용필 하모니가 네. 네, 상도 씨도 좋아하고 혁진 씨하고 나도 가까운 거 아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1: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0: 그러니까요. 네.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야.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예. 최소영님의 사연입니다. 네. 갱년기가 와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미스터트롯2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용필 가수님의 낭만에 대하여를 듣게 되었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당신이란 노래를 들었을 땐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린 그 뒤로 우울증이 완전 사라졌어요. 지금도 당신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팬카페를 가입하게 됐고 내돈 내산으로 콘서트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가수님 실물을 영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고 젠틀하고 스윗하셔서요. 인천 송도부터 땅끝 마을 해남, 제주도, 일본까지 가수님을 따라 참 많이도 다녔네요. 제가 원래 배멀미가 심해서 배를 못하는데 가수님을 보자마자 멀미가 멎더라고요. 와, 종교 아닙니까? 야, 참 신기한 일이지요. 김용필 가수님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수님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야.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김용필 씨와 인사 나눠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예,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제가 네. 우리 닉네임을 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본명을 잘 몰라요, 우리 가수들은. 그래서 우리 닉네임 어떻게 사용하세요? 아, 저 보인다.
3: 루디아예요.
2: 아, 루디아 필님. 반갑습니다.
3: 네.
2: 아니, 현장에서 자주 뵙는 분이에요.
1: 와, 대박이다. 예. 우리 용필 형님의 노래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3: 네.
1: 지금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3: 네, 지금은 아주 좋아요.
1: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셨어요?
3: 가수님 노래는 다 많이 들었는데요. 당신 노래가 제일 마음에 받았어요.
1: 당신
0: 맞죠. 그때 잘 불렀어요.
2: 이 진짜. 현장에서 뵈면요, 이분은요 굉장히 소녀소녀하세요. 그리고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듣고 알았어요. 그 우울증이 좀 있으셨단 말은 전혀 제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밝게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
1: 야, 우울증도 형이 치료해 주시고 배멀미도 치료해 주시고 형이 저건 거의 의사시네요.
0: 노래로 치유하는.
2: 나는 야 이게. 제가 감동인데요.
1: 이런 아니 뭔가 이 나도 감동 받았어요.
0: 이 허준이에요. 허준 지금.
2: 앞으로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계속 같이 다녀 주세요. 제 또 소원입니다.
1: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미스터트롯 시즌 2에 나상도도 나오고 추혁진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용필 형님의 팬이 된 계기와 용필 형님의 그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불편한 질문.
3: 첫째는 너무 멋있어요.
0: 진짜.
3: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1: 형님이 피부에 반하셨구나 또.
0: 멋있죠.
1: 근데 저희들은 뭐 아예 언급조차도 없으시고 그냥.
3: 실제로 성격이 너무 자상하세요. 네.
1: 나상도 취업되는 슈트핏은 별로였는데 저희도 슈트를 많이 입긴 했는데.
2: 과연?
3: 그래도 우리 가수님이 최고예요.
0: 인정.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 예, 그 누구도 우리 김용필 씨의 스튜디오를 따놓을 수가 없습니다.
1: 인정.
0: 이렇게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해외로도 가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콘서트도 보셨는데 특히나 내가 용필 하모니다 이 사실이 좀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3: 현장에 갔을 때. 일반인분들이 가수님 보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 이럴 때 좀 용필 하모니 이게 뿌듯해요.
0: 솔직히 제가 봐도 멋있는데요. 뭐.
1: 그러니까 뭔가 본인 칭찬 받으시는 것보다 형의 칭찬 받는 게 더 기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용필 하모니가 아니라 용필 어머니 맞네요.
2: 맞아요.
0: 어머니의 마음.
1: 그럼 또 누구는 또 어머니로 아신다고.
0: 죄송합니다.
1: 카페에다가 용필 어머니 왜 안 나오는 거야? 용필 가입하려고 하는데.
0: 하모니예요, 하모니. 네. F-E-E-L.
1: 어머니로 치면 안 나와요.
0: 미안합니다.
1: 헷갈리실 수 있단 말이야.
0: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김용필 씨와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3: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미스터트롯 2 콘서트.
1: 콘서트에서?
3: 일산에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2: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0: 아니, 우리 김용필 씨가 정말 많은 무대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무대를 꼭 추천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무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가수님 무대는 다 좋은데요. 특히 저는 당신 무대가 제일 감동해.
0: 감동이었죠, 진짜.
3: 그래서 그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0: 약간 그 허공을 바라, 그러니까 네. 뭔가 초점이 없는 그런 눈빛으로 내
2: 품에 안기어
0: 여기서 끝났다.
2: 오히 참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쳤네.
0: 실제로 이거는 좀 비하인드지만 네. 저희가 녹화를 하고 나서 방송은 언제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로 하셨어요, 대결을. 그때 1라운드였어요.
2: 그랬어요?
0: 데스매치 중에. 근데 그때 15-0으로 이기시고 그렇게 불러버리시니까 이거 수준이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오프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2: 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가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용필 형님께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수님 오래도록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2: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약속.
1: 너무 소녀 소녀하셨어요.
0: 네, 오늘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용필 하모니 용필 하모니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루디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어떻게 너무 인자해 보이시고
1: 이거 재밌죠? 영상 통화 재밌죠?
2: 이게 아야 이거 묘한 감정이 드는데 아
1: 재밌어.
2: 왜냐면 뭐 몰랐었던 사연도 알게 되고 이렇게 대화하니까
1: 또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0: 네.
2: 계속 있어요?
0: 예.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읽어주세요.
0: 자 남을수님의 사연입니다. 미스터트롯 2 경연에서 김용필 씨를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48세라는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제 삶과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48세에 어렵게 대학원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살림까지 병행하느라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힘들었죠. 그런 시기에 김용필 가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경연 무대에 스스로 올라선 용기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님의 도전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한다는 것을 가수님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가수님의 새로운 도전이 저의 도전과 나란히 놓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가수님만의 목소리로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두 번째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아,

0: 안녕하세요.
1: 남울순님이시고 아~ 형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하세요, 남달라님.
3: 안녕하세요, 별주님.
2: 예, 남달라님이셨구나. 네.
0: 아니, 사연에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어떤 강의를 하고 네. 계신가요?
3: 전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지한 여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웰니스라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여가와 휴식이라든지
0: 아, 필요하죠.
3: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저희도 약간 그 심사가 뒤틀릴 때가 있는데
1: 아니 우리도 강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0: 저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 네. 이분이 유명한 것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우리 그 뭐 버스 타고 팬분들 이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보령을 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래 이 지명이 어떻게 됐는지
0: 가이드.
2: 다음에 예 그 관광지가 뭐가 있고 이걸 책자를 만들어줘요. 책자. 와. 그래서 팬들 다
1: 이렇게
2: 저거 맞아 저거 책이야. 그래서 표지로 제 사진을 넣으시고 안에 보면요 정말 저 한 권 들고 가면요 그 지역에 여행을 다 할 정도의 가서 버스 안에서 팬들의 설명을 강의를 다 해줘.
0: 와 이거는 진짜 이거다.
1: 대박
0: 대단하시다 진짜. 네. 야,
1: 아니 또 전해 듣기로는 또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직접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3: 가수님 굉장히 반듯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반듯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2: 성격상 원래 좀 진지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나 보면은 애늙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있었고 제가 이제 취재라던가 사건 사고 시사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0: 아.
2: 왜냐면 뭐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이러다 네네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내가 뭐 해롱되면서 웃고 떠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내가 반듯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한쪽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0: 대학 때부터 애늙은이가 별명이었어요.
2: 그때는 비슷하네요. 장난기도 심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0: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네. 예. 그럼 원숭이 시절 언제 벗어나신 거예요?
2: 원숭이 시절을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0: 아,
1: 원숭이에서 이제 진지한 걸로 넘어가신 거구나.
2: 맞아요, 맞아요. 예. 아,
0: 성공이 되셨네.
2: 네.
1: 그래서 별명이 엄격, 근엄, 진지, 또 엉금진이라고 또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2: 근데 사실 사석에서는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어떤 진솔하게 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죠. 허투루 안 넘기려고 하죠.
0: 아니, 네. 우리 팬분께서 보실 네. 때 네. 우리 김용필 씨가 뭐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약간 그런 모습들은 저희도 당연히 보이는데 네, 그 네. 외의 모습들 보이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2: 허당끼라고
3: 가수님이
0: 의외로 네. 장난기가
3: 가수님.
0: 있다.
3: 허당끼가 좀 있긴 있고요.
2: 있어요? 저 언제?
0: 정확하게 보셨네.
2: 언제?
3: 그래서 굉장히 아닌 척 하시긴 하는데 네. 가끔 허당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우세요.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팬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귀여워 보는 것 때문에 교수님은 좀 허당할 필요가 있다.
2: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란 말씀이세요?
3: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0: 저희도 사실 용필 형을 놀리는 이유가 그 허당끼를 보기 위해서 놀리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실.
2: 그럼 완벽한 건 없죠. 다 부족한 게 있고
0: 그리고
2: 네.
0: 누나로 예행실을 지어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하셨대요. 네. 우리 용필 형님께서 네. 직접 문을 띄워주시죠.
2: 이행시를 지으신다고요, 지금?
0: 네네, 누나로.
3: 누가 이 세상에서 낭만적인 노래를 가장 잘 부르지?
2: 나!
0: 네, 맞습니다. 본인이셨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센스 있으시네.
2: 이분 되게 재밌어요.
0: 약간 눈치채시고 민망해.
2: 민망한데 저는 이분의 그 개그 코드를 좀 많이 배우고 싶긴 합니다.
1: 아, 네. 너무 유쾌하시다.
2: 네,
1: 이분 한번 만나 뵙고 싶을 정도.
2: 진짜 재밌어요.
0: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나 네. 이런 행사가 겹쳤을 때 네. 인사를 진짜
2: 소개해드릴게요.
0: 예, 혁진 씨랑 함께 네, 인사를 소개해드릴. 드리고 싶습니다.
2: 굉장히 만나 뵈면 유쾌해집니다.
0: 예, 그리고 네. 아까 그 수업하시는 곳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2: 네.
0: 예, 저희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 상담.
3: 네, 수업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1: 두 분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3: 네, 가수님. 앞으로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 네.
3: 그래서 늘 건강을 지켜야 되고
2: 네.
3: 이렇게 건강했어야 또 휴대폰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잖아요.
2: 예.
3: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용필 할머니한테 기대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주님, 응원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3: 사랑합니다.
0: 수업 알려주세요.
2: 이야, 이 팬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많이 주시네요.
0: 이게 진짜 예.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은 가수분들께서.
2: 와, 위로가 됩니다.
0: 예, 예. 가슴 깊이 예.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2: 아, 감사해요.
0: 자, 여기까지 우리 김용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예. 쾌람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번 코너는요, 쾌남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0: 아, 쾌둥이. 대답이 좀 저한테만 엉근진이요.
1: 맞아, 엉근진. 맞아, 맞아.
2: 쾌둥이가 예. 누구예요?
1: 아, 이제 보지 말 거예요.
0: 네, 네 게스트예요.
2: 저희. 코너가 굉장히 많네요. 예, 다양하네요.
0: 굉장히
2: 네.
0: 많아요. 이거 저번처럼 하면 좀 제가 기분이 또 상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1: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대답이 애매한 게 많았어요.
0: 예.
1: 직접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둥이를 한번 불러볼게요. 쾌둥아!
4: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0: 자, 업그레이드 됐는지 제가 먼저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 가수 추혁진의 장점 하나씩만 이야기해줘.
4: 나상도님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간 비타민 같은 따뜻함이 큰 장점이죠. 반면 추혁진님은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샤프함과 카리스마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1: 뭔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0: 왜 나는 정말이 안 들어갔고 이쪽은 정말
1: 아니야 기분 다 기분 다
2: 제가 들을 땐 다 인정할 만한 내용
1: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요. 짚은 것 같아 뭔가.
2: 강점해요 두 분의
0: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삐졌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 네 제가 또 질문할게요 쾌둥아 네. 나도 하나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와 가수 추혁진 중 여심을 더 흔드는 사람은 누굴까 한 명만 골라줘
4: 아, 한 명만 고르기는 정말 어렵네요.
2: 그렇지.
4: 나상도님은 편안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추혁진님은 세련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각각 다른 세대와 취향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어서 특정한 한 분을 고르기는 어려워요.
1: 아, 쾌둥아 그래도 한 명만 골라줘. 딱 한 명만 골라줘.
0: 꼭 한 명만 골라줘.
4: 딱 한 분만 골라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심을 제일 많이 흔들고 계신 분은 바로 김명필님이십니다.
2: 어? 뭐야?
0: 뭐?
2: 아니 둘 중에 하는... 골라달라 그랬죠. 둘 중에 선택.
0: 아니 이따 왜 얘기도 하는...
2: 쾌둥아, 나상도 가수, 추혁진 가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달라고.
4: 두 분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정말 어려워요. 나상도님은 4070 세대의 깊은 마음을 사로잡고 추혁진님은 2030 세대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으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뭐야? 최고라고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나는 4070이고요, 여기 2030.
1: 4070난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2: 근데 누가 하나 꼽는 것보다 이게 공평하잖아요.
1: 아니 형, 봐봐요. 네. 형이랑 나랑 합치잖아? 20대부터 70대까지 다 공략할 수 있어.
0: 같이 가자! 같이 다니자!
2: 시너지를 내야 돼.
1: 형, 우리 대한민국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우와, 4070 신박하네.
1: 와. 아니, 근데 또 둘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용필이 형을 얘기를 할 수가
0: 있어. 근데 깜짝이야, 진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2: 이거 진짜예요?
0: 이거 진짜예요, 진짜.
1: 아, 진짜
2: 근데 내가 가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0: 그러니까, 되게 놀라워요. 이야, 어차피
1: 와, 재밌다.
0: 승자는 김용필이었다.
1: 어우김.
0: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용필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김용필은 어떤 사람일까?
2: 기동하네. 무섭다.
4: 김용필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 낭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에 밴 젠틀함과 고급 위스키처럼 깊이 있는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걸어다닐 때마다 신사 클래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분이랍니다.
1: 야, 정확하다. 정확한

0: 단어 다 나왔어요. 낭만, 고급, 위스키, 신사, 클래식. 와.
1: 그 제가 지켜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2: 네. 근데 아니, 우리를 물어봐도 이렇게 인간 낭만, 뭐 고급 위스키 안 나와요. 막걸리, 뭐 소주 그런 거 나오지 우리는.
3: 4070.
1: 근데 맞잖아요. 와,
3: 나 잠깐만. 이게.
2: 아니, 좋은 아니, 거예요.
1: 우리 맞잖아요. 그게.
3: 이게 사람한테 삐지면 말이 되는데. 네. AI한테 삐지는 게 이게 아, 말이 안 되지.
2: 진짜 저출산 시대여가지고 4070 너무 좋아요. 형.
3: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기가 막히네요.
3: 쾌동아 질문 더 해볼게. 사람들이 가수 김용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훌륭한 외모, 깊이 있는 목소리, 가수 김용필의 장점을 다 말해줘.
4: 외모와 목소리도 훌륭하지만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피지컬, 비율, 목소리 3박자가 완벽해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3: 와, 형님 용돈 줬어요?
2: 아니 뭐 용돈이야, 업그레이드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잘해?
3: 저번보다 너무 업그레이드했는데?
2: 아 이거 누가 잡돌이를 했나 본데 이거?
1: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2: 네네. 네.
1: AI가?
2: 지금 우리의 질문을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와.
3: 이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3: 와, 해보세요.
2: 오케이. 쾌동아, 질문 이어서 해볼게. 가수 김용필이 배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 배역 하나 추천해주고, 대사도 한 줄 추천해줘. 오.
4: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영화 속 낭만 탐정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사 한 줄을 들려드리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흔들리셨나요?
1: 아, 이 사건의 범인은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2: 와,
1: 이런 거예요?
3: 연극 같아. 야.
2: 근데 느와르 느낌이 좀 있다, 형. 있어요.
3: 그 약간 우수해져서 눈빛.
1: 신기하다.
3: 약간 이런 영화가 뭐가 있었죠? 야,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탐정, 와. 뭐 이런 경찰,
1: 네.
3: 예, 무관도,
1: 네.
3: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고. 그렇죠.
2: 아니 톤이 너무 좋으시고 예. 암기력도 좋으시니까.
5: 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이야.
2: 바로 코미디 내잖아요, 형님.
5: 변사 뭐, 자식아.
2: 바로 코미디잖아. 아니, 형, 실제로 네. 연기에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3: 잠시만요. 내가 이 대사를 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 약간 낭만 위스키하고 있네. 경박이라고.
2: 갑자기 로코미디 되잖아요.
1: 아니, 근데 재밌습니다.
5: 내 기분을 망치게 한 건 당신이야.
1: 일부러 그러죠.
2: 아, 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뭐 이렇게
1: 연기를 직접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 네. 네.
1: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요.
2: 아...
1: 매우 힘들어요. 가수도 저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연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3: 그러면
1: 예, 예.
3: 이게 쾌동이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김용필 씨가 봤을 때
1: 네.
3: 저희가 만약에 배우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 그리고
1: 갑자기
3: 어울리는 대사 하나도 좀 말씀해 주세요.
1: 대사까지요?
3: 예. 아, 어떤 역할 좀 딱 무게 있고 당신이
1: 상도 씨는
3: 네.
1: 몸이 가벼워요.
3: 예.
1: 몸이 네. 가벼워서
3: 입도 가벼워요.
1: 좀 액션이나 날아다니는 역할 있잖아요.
2: 오, 액션 좋다. 네.
1: 딱 날리면은 정말 멋있게
3: 예.
1: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연기 잘할 것 같아요.
3: 오. 아, 그리고 아, 그럼 엑스트라요?
2: 네. 아, 이화의 죽는.
3: 야, 되게
1: 굉장히 강렬하게 하죠. 네,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3: 아, 네. 아, 알죠. 표정 딱
1: 어쨌든 그 액션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액션 배우가.
2: 몸을 잘
1: 봐야 좀 나오잖아.
2: 몸을 잘 쓰니까.
3: 네. 네.
1: 액션 배우가 잘 어울릴
3: 것 같아. 혁진 씨는?
1: 혁진 씨는 약간 그 청춘 드라마 쪽 있잖아요.
3: 청춘 드라마.
1: 그러니까 옷도 지금 의상도 그렇고 그런 예. 쪽이 잘 맞을 것 같아.
3: 오호. 네. 청춘 드라마. 예. 거기서 친구 3?
1: 예.
2: 청춘 드라마, 그러니까 2030을 공략하는 청춘 드라마. 4070에서 이제 촐싹거리는 약간 날아다니는 이제
1: 멜로디는 이제 좌충우돌한 그들만의 고민과 우리 청춘. 뭐 청춘 드라마 쪽에 잘
2: 아, 좋다 좋다.
3: 아, 나 질문 할래. 네.
2: 아, 좋다 좋다 좋다.
5: 쾌동아 질문 더 해볼게. 가수 김용필 지금 이름도 멋있지만 만약 예명을 짓는다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1: 예명이 나온다고?
4: 고급스럽고 입에 척척 부는 예명으로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3: 김낭만.
4: 성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대한민국 낭만지수 1위 가수에 딱 어울리지 않나요?
3: 오,

0: 생각만 괜찮은데.
1: 아니 얘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막 뱉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약간
0: 우리 동생이잖아요. 네, 저희랑 스타일이 비슷한데 김낭만.
1: 아니, 실제로 난 쓸 수 있는 예명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거. 사실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2: 아니 지금까지 답변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요거는 약간 예, 지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지금.
0: 아마 근데 김낭만 괜찮은데. 그,
3: 또 김낭만.
1: 하긴 조재즈 씨도 있으니까 김클래식 이런 것도 붙일 만 하겠네.
2: 김낭만 괜찮다.
1: 김낭만이요?
2: 네. 나 낭만킴.
1: 낭만킴으로 활동을 한다?
3: 네. 네. 낭만킴.
1: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0: 김낭만, 춧댄스, 네. 김뽕짝 해가지고 갈까요? 나뽕짝에서?
1: 나뽕짝.
0: 예.
1: 춧댄스, 나뽕짝, 김낭만.
0: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1: 아, 트리오로?
2: 아니, 나사공, 뭐, 나70 이렇게. 그 연령대를 공략하는.
0: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어?
2: 낭만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질문 해볼게요. 캐둥아, 네. 질문 이어갈게. 김용필 씨가 어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것 좀 알려줘.
4: 요즘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쇼폼 댄스 챌린지가 필수예요. 100마디 말보다 틱톡이나 릴스 추만 하면 바로 인사되거든요. 혹시 어떤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0: 우와.
1: 아니 챌린지를 하라고요?
0: 챌린지 어떤?
1: 우와.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가
0: 아! 이거 용필이 한다고?
1: 이게 뭐예요?
0: 아 이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형님은 따따라따따 가면 라따라따 알았다 시절이기 때문에.
1: 이건 무슨 댄스예요?
2: 아, 그러니까 최예나 가수라고 예, 예, 예. 캐치캐치라는 노래인데
1: 아, 캐치캐치.
2: 이 안무가 재밌어가지고 예, 예, 예. 이거를
1: 아 알았어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0: 연습해서 다음 주.
2: 네, 방금 이제 네.
0: 바로 해야 돼.
1: 여기서 이걸 한다고
2: 봤으니까 아니, 알려만 드릴게요.
0: 일단 추디가
2: 그러니까 저도 방금 봐서 뭐 따. 따라따 밑으로 누르는 거야.
1: 네.
2: 따라따따 따. 따라따따 따따따. 열고 모으고
1: 내리고
2: 그다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1: 아, 알았어요.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면 좀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젊은 세대.
2: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라이브거든요. 이제 방 지금 하셔야 돼요.
1: 아, 여기서 하라는
2: 예.
1: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2: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노래 제목이 캐치캐치잖아요.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1: 아니,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2: 자, 음악 주세요.
1: 이걸 바로 하라고?
2: 예. 네.
1: 아, 미치겠는데.
0: 가능합니까? 캐둥이와 함께 해봤는데요.
2: 오늘도 너무 고마워, 캐둥아.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와. 안녕.
1: 안녕.
2: 즐거웠어.
5: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0: 야. 들어가.
2: 4070 아주 좋았어.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필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와우.
0: 자, 아나운서에서 늦깎이 트로트 가수로 용기 있는 도전을 한 도전의 아이콘 김용필 씨. 용기 있게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1: 지금 새로운 분야를 찾는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지금 가수로서 이제 시작한 만큼 20~30년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요.
0: 네.
1: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 길만 가더라도 수십 년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일단 그 공연의 형식을 바꾸는 자체도 네. 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예,
0: 도전 안에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1: 그럼 콘서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새로운 장르라든가 기존 없었던 무대를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0: 네.
2: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연구 자체가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습니다.
0: 진짜 멋있죠.
2: 앞으로 얻고 싶은 타이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낭만 킴이라든지 뭐 클래식 킴 막 이런 네. 거.
1: 나중에 김용필 그 사람은 진짜 가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영광일 것
2: 진짜 가수?
1: 예.
2: 이거 가짜 가수?
1: 아니,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0: 4070 가수.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네. 시간이 뭐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2: 아, 그럼요.
0: 모르는데 난 진짜 네. 이렇게 기억이

0: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 네. 멋진 사람으로 맞아요. 난 기억할 것 같아요.
1: 그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여기 계시는 나상도, 추혁진, 캐남열전의 두 MC 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것 같다 생각이 아.

0: 아, 네, 처음 봐요. 아, 이 정도면요. 제가 괜찮습니다.
1: 아니, 너무 멋있죠.
0: 지금 멋있다. 머리숱도 많으신 거예요, 저 정도면.
1: 그럼요, 그럼요.
0: 그죠? 저도 언젠간 백발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슬프지 않네요. 네, 그 늙은 네. 모습을 보면 슬프다고들 하시는데 저는요, 저렇게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와, 네. 아니, 너무 멋있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0: 그리고 팔뚝에 근육이 아직 살아계시네요.
1: 네. 아, 충분히 그럴 법한 미래인 네. 것 같아요.
2: 벌써 잘 가시고.
0: 오, 저렇게 나이 들은구나.
3: 지금 이대로 가시면
0: 예.
3: 아, 그럼 진짜 미래실 것 같아요.
0: 야, 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 훨씬 멋있겠는데요?
3: 지금 형님, 아니 네. 본인인데 형님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0: 형님이죠.
3: 본인의 네. 미래신데
0: 네.
3: 지금 뒤에 계신 분을 보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미래의 김용필에게 한마디.
0: 예. 야, 기분이 이상한데요. 사실 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3: 네.
0: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 제가 가수로서 하는 고민들 충분히 무대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가다 보면 미래 제 모습처럼 아주 멋있는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그런 또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3: 멋있습니다.
0: 네, 진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저때 되면
0: 기분이
3: 진짜
0: 이상해요. 예.
3: 정말 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같이 나와 같이 늙어가지고
1: 아이고
3: 지금 예. 저보고 웃는 거예요? 앞에 저 때도 제가 재롱 떨고 있을 거거든요. 형님 여기 보세요. 이러고.
0: 아, 좋아 좋아.
3: 예, 예. 근데 웃겨드리겠습니다. 예,
1: 재밌다.
3: 나상동
1: 지혁진의
3: 쾌남여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여천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0: 저희는 그냥 어쩌면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왔는데 재미도 재미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감정의 부분을 좀 건드려 주셨어요. 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도록 저를 행복한 기억에 좀 가둬놓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용필 형님과
0: 예.
3: 함께 해보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묘하기도 네. 하고 저는 용필 형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김용필은 어른이다.
1: 예. 비슷한 맥락이에요.
3: 예, 저는,
1: 저는
3: 네. 예,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3: 진짜 저한테는 진짜 어른이고 성인이에요.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형님을 따를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0: 아우님들께 잘하겠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김용필은 본보기다.
3: 아우.
1: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3: 맞죠.
1: 뭔가 형,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형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겸손하게
3: 만드네요. 네, 본보기가 되고 싶은데.
1: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인생에서 항상 나에게 봄날은 오고요.
3: 네. 네.
0: 또 생각해서 뜨거운 여름날을 보낼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겨울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서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 아하.
0: 여름을 테마로 한 노래 낭만의 계절을 준비했습니다. 아하. 여러분의 항상 활기와 건강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1: 우리 용필 형님의 낭만의 계절 들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부드러운 미소만큼이나 목소리도 매력적인 김용필 씨. 김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모두 낭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을 응원한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1: 왜?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좀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중소예요?
2: 네.
1: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중소. 오! 네. 가장 현실적인 그 3중소.
4: 꿈만 가슴이 뛰네요.
5: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탕디 나상도,
0: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5: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0: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

벌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0: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견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0: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8: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방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법, 웰리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국가지정 사유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미가입률이 70%를 넘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으면 복구 비용은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되돌리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0: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문화유산은 25건. 이 가운데 14건,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보험 대상인 불교문화유산 9개 가운데서도 통도사와 불국사를 제외한 7개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정과 영주부석사 등 주요 산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은 212건 가운데 151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높은 보험료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입니다.
1: 문화재는 거의 뭐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은 가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0: 지난해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이 5건, 피해액만 36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은사 역시 보물인 연수정과 가을루가 전소되며 피해액만 7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을 다시 복구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그칠 뿐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문화재에 담겨 있는 시간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모방된 모작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문화재적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예방이 거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이에 따라 사유문화유산의 보험 가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2: 또한 사유문화유산에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이 되면 가입 과정에서 사전 위험 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방재 역량과 안전관리 유인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와 소유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 손해보험사 10곳 중 6곳이 공신력 있는 가액평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전제가 된다면 문화유산 보험 인수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0: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방재시설 확충을 넘어 보험과 가치평가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예방중심 보호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산사태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전국 비군의회 회장 광용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스님, 수석부회장 수경스님 등 임원진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전국 비군의회 산하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재방 선언에서 정진 중인 원로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의 고향이 있는 네팔에 유례 없는 수레가 닥쳐 한국 불자들의 마음도 매우 아프다며 빠른 재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큰 원력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추가적으로 네팔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과 명상수행법, 명상의 웰니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4: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 속 정신건강, 마음챙김, 명상수행의 실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강연으로 포문을 연 용타스님은 불교와 해오주의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명상이 어떻게 웰니스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 이성과 지성의 사유를 통해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탈하는 해오에 주목했습니다. 기복이나 번뇌에서 벗어나 명료하게 자신의 마음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즉각 심리 안정감을 얻는 웰니스적 접근법인 겁니다.
5: 해오, 이해의 깨달음. 지성, 이성이 사유 이해함으로써 얻어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성을 가지고 인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이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지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4: 사라낭까르 모아테로 스님은 자비 명상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식사, 걸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할 때 진정한 웰니스와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Meditative knowledge and insight are associated with profound forms of happiness. Meditative experiences bring physical, verbal and mental tranquility and well-being.
4: 숲된 텐다르 교수,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 유기준 명예교수는 발표에 이어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과학적 탐구에 이어 일상 속 웰니스까지 다루며 선명상이 현대사회의 필수 문화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7: 시기적절한 주제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다는 면에서 네,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선명상 부분도 종문양 스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4: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소리와 대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명상 축제가 울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울산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만디 선페스타를 주제로 2016 선명상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보문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 중인 선명상 축제의 7번째 일정입니다. 행사에서는 핸드펜의 울림과 명상을 접목한 체험을 비롯해 스님과의 대화로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처방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명상을 어렵고 특별한 수행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음악과 자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감 빛 선명상과 하물산 걷기 명상, 소리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범어사가 근대 불교 개혁과 항일운동에 헌신한 성월당 일전대선사 오성월 스님의 열반 83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보재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명정학교 건립, 3.1운동 지원, 독립운동 후원 등에 앞장선 성월대종사 열반 8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범어사 산내 전체를 선원으로 삼은 것은 결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스님이 남긴 항일 정신과 근대 불교개혁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월 대종사는 범어사에서 출가해 선찰 대본산 승격을 이끌었으며 일제 사찰령에 맞선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 3.1운동 배후 지원과 상해 임시정부 군 자금 지원 등 항일 활동에 힘썼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31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선연구소를 설립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법장 대종사는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중앙총회 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9월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제주 한온봉림사가 석가열의 진신사리보탑 점안식과 주지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봉림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종단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은사 스님께 삼배를 올린 신임 주지 명현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미래 도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주 일경 스님은 봉림사가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길 바란다며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꼽히는 한글.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백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글날 제정 백돌을 맞아 훈민정음의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43회 열린 논단.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창제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한글의 음성학적 기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9: 역사적 문제는 우선 뒤로 조금 놓고 이게 그 음성학적 뿌리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죠.
8: 불교와 문자, 범어와 한글의 관계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님은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임은 틀림없지만 음성학적 기원과 형성 과정 이면에 고대 인도 브라흐미 문자와 불교 언어학에 깊은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음차법, 반절법, 운서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결국 훈민정음 탄생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입니다.
10: 인도에서 음성학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범어의 자음 모음이 음차되다가 그다음 음차가 불완전하여 반절이 3세기부터 쓰이고 그다음에 운서가 제작되고 그래서 등운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8: 스님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의 소리 배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인도 문자들은 목구멍에서부터 입술까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목구멍음, 입천장음, 혀꺾임 소리, 치아 소리, 입술 소리 순으로 과학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 정교한 소리 분석법은 불교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음운학의 뼈대가 돼 한글 창제에도 디딤돌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10: 많은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와서 경전을 전해주고 번역해서 음차, 반절, 운서, 훈민정음까지 와 닿았다.
8: 이번 논단은 한글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 흐른 불교 음운학과 소리의 역사가 집대성된 위대한 결실임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논의를 두고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등 4대 종교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파견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높이는지 오히려 무력 충돌 당사자로 인식돼 위험을 높이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기적 관점에서 파병으로 이어질 폭력과 고통의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외교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경통사는 지난 17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정지호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0: 자비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자비 나눔이 사회의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를 기탁한 데 이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 장학회, 자회원 등에 100포를 전달하는 등 총 8,00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지평을 연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내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006년 첫 발간 이후 23쇄를 거듭한 이 책은 개정판을 통해 실제 순례 순서에 맞춰 내용을 새롭게 재편집했습니다. 또 새로 순례한 사찰 정보를 추가하고 사찰별 시와 사진 교체, 지역별 지도를 수록해 순례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006년 발족한 108 산사 순례 기도회는 연 인원 65만여 명이 동참하며 108배와 108 선행, 108 염주 봉헌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8 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목 혜자 스님은 개정판이 바쁜 현대인들과 순례객들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8세기부터 이어온 불교 중심지로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 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은 건데요. 세계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태국 남부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왓프라 마하타 사원. 8세기부터 남부 태국의 불교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해상교역을 통해 다양한 종교와 건축문화가 오간 역사와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 전통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좁은 반도에 자리한 나콘 시탄마랏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역의 길목이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인도와 스리랑카, 자바, 미얀마 등지의 종교와 건축 문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힌두교와 대승불교,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차례로 전해졌고 서로 다른 전통들은 왓프라 마하타 사원의 건축과 의례에 녹아들었습니다. 사원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대탑 역시 이러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나콘 시탄마랏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태국 관광청 나콘 시탄마랏 지부는 독일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해외 방문객과 미디어의 관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교류의 역사를 품고 1500년 넘게 신앙과 전통을 이어온 왓프라 마하타 사원.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9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우 스님 연임 이후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의 당부와 제38대 집행부의 과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후속 조치 소식을 전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연임한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4부 대중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 세대 전법과 사회적 역할 강화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특히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와 제가불자 조직 활성화, 청년 포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고와 비구니가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승가 운영 체계를 요청했고, 중앙신도회는 신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단과 청년불교계 역시 현장 중심의 전법과 디지털 AI 포교, 청년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불교계 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아우르는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제38대 집행부가 내부 소통과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 스님의 연임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종단 내부에서는 선거 기간 반복해서 제기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실제 징계와 조사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종회 파행과 농성, 후보 자격 논란, 사회법 제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금품 선거 의혹도 나오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형평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선거 이후 공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호법부와 호계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종단 안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와 진영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제

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

0: 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고자 성문 스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문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오늘 박사학위 취득과 졸업 논문 그리고 삶을 바꾸는 힘이란 저서 두 권을 가지고 오늘 북콘서트가 열리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할산 스님하고 세속의 인연이 있는 여러 지인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어머니 보살님이 여기 오셨는데 모두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중로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활산이가 공부한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그 불교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돌이켜보면은 그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의 원형이 제대로 잡혔다 보기도 하고 또그 시기에 불교가 들어와서 업을 주제로 업 이론을 가지고 중국 사회를 통합하고 또 북쪽의 유목민족의 수많은 유목민족, 남쪽의 농경민족을 통합하는 큰 중국을 만들고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산 스님한테 앞으로 물론 인연이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몇권 저한테 글 초본을 써가지고 지금 몇 권을 줘놨는데 시간이 없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술가로서도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훌륭해 보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중으로서 품성도 괜찮고 또 공부에 대한 열심히 하고 또 불교에 대한 열정 여러 가지 앞으로 붙여진 법을 전하고 이런 데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활산 스님이 앞으로 연구자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훌륭한 수행자로서 잘 하여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선지식, 외호 선지식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활산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북콘서트의 제목이 업과 삶, 그리고 변화입니다. 사실, 업이라는 말은 불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게 다내 업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라고 하면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가 과학이라면 삶을 이해하는 불교의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는 업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0: 생각하셨을까요?
1: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부분에서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유 없이 혹은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처법이라든지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인간의 원인과 그 결과를 이제 찾으러 가는 게 요즘 이제 생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비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병이 걸린다든지 과거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고 나면 뭐 기우제를 지내고 혹시 병에 걸리면 혹시 나쁜 뭐 있을까 하지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제 규명하고 그거에서 맞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인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결과 사이에도 분명한 어떻게 자연 법칙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분명히 법칙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 그게 자연에서 보면은 물리학이요, 화학이요, 기상학이요 등등이지만 우리 그 원인과 결과를 사람의 우리가 생활로 대답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단위에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달라지면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불균한 이런 이제 행위에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 혹은 업과 그리고 업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사람의 업부는 이제 과학에서처럼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 A면 B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반대로 그 인과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행동거지 하나라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학술적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인데요. 왜 하필 중국의 북조 시대일까요?
1: 먼저 북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의 한민족이 주로 생활하는 남쪽의 조정 남조가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수민족이죠. 선비족이라든지 돌궐족이라든지 그런 한족 이외에 다른 소수 민족들이 저기 중국으로 남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베이징 이쪽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우리 한반도로 치면 대략 한 삼국 시대 정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은 대략 1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북조는 거기서부터 한 4, 500년 지난 시대인데 불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라됐을 때는 그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를 정확히 설명할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언어, 단어 이걸 사용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 라든지 무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별하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장 사상의 무위라든지 그런 설명을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인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노자님이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불교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하위 호환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조 시대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동안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수입하게 되고 그리고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번역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 그래서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

0: 이번에 3, 400년 동안 여러 이제 불교가 수입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순히 인도의 불교를 그냥 뭐 있는가 보다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제 중국식으로 번역 다시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시리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시대라기보다는 중국 사회 안에서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중국식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형성된 불교가 단순히 뭐 철학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책이라든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머릿속으로 혹은 책 속에 있던 그런 업보라든지 다른 불교 교리가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를 연구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온 외래 사상이 중국인의 삶과 신학을 움직이는 사상으로 변해가는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이제 업 혹은 업보 관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교 철학이 좋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제 삶이랑 이제 관계가 있어야지 그 효용성이 있게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당연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법은 이제 불교 철학이 그냥 철학이라든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 삶과 만나는 그런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은 여러 많은 불교 사상 개념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내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업. 스님께서는 이 업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0: 업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해보면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의업, 우리가 흔히들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거를 뭐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어떤 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집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어디 뭐 학교를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혹은 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는 거 하고 또 요즘에 또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걸 해가지고 어디 좀 뭐 안 좋은 뭐 악플을 달려고 듣는 거 하고 그런 게 다 다르듯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거를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을 뭐 이용해 먹어야지 혹은 뭐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거지 어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의지가 담긴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1: 네, 불교는 행동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왜 그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0: 일단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도 혹은 생각이 좋았다고 해서 또 만사 오케이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다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의도에서 파생된 이제 말과 행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의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화를 나고 있으면은 또 이제 거친 말, 좋지 않은 말이 나게 되고 또 누구한테 화를 난 상태에서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나빠지죠. 관계가 나빠지면은 또 그 사람 사이랑 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또 화가 나고 거친 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라든지 의협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에 생활하는 이제 말과 행동은 어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 좋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습관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자기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단순히 뭐라고 그러죠? 의도라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것만 아니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불교 윤리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 법률. 법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뭐 하고 싶거나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해야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혹은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에서는 그냥 보여주는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떻게 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법률과 다른 점이고 또 불교에서는 의도를 좀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반복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1: 업이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업과 또 업보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단순히 생각하면 업은 원인이고 업보는 결과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업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업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씨앗을 심는 행동은 업이죠. 업. 씨앗을 심는 것은 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는다고 해서 똑같이 사람마다 여러 사람인데 똑같은 뭐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서 심어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뭐 풍년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가지더라도 그 과정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물을 주고 날씨가 어떻고 양분이라든지 땅이 어떻고 걸음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A가 되면은 B라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모종을 혹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 과정, 그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업보라고 하고요.
1: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요. 업은 결국 운명론인가요?
0: 아니죠. 불교에서는 정반대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말한 12연기 자체가 무명에 의해서 업을 가지고 현생의 이 몸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때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현재에 저에게 영향을 해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인연을 맺어지는지 따라서 뭐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비슬비슬할 수도 있듯이 우리의 과거의 업이 나한테 오는 과정에 어떤 인연을 겪어서 내가 됐고 반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이 업의 가르침이죠. 업은 책임을 묻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미래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론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뭐 업은 운명의 언어라기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에 가깝다라는 말씀은 제게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방점을 찍고요.

0: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과연 업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일단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보통 2시간 만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온갖 에피소드가 나가지고 한 시간 50분쯤 되면은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우리 편은 이기게 되고 정말 명확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2시간이나 시간 내에 그 사람 인생을 보여줘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어떤 창조주에서 뭐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지금 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금방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그만 말했던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연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말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방 안에 숨어서 하는 속닥속닥 하는 그 독백마저도 우리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저렇지 않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랬는데 이렇게 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그런 드라마적 이제 그냥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업을 평가하지만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전생에 보이지 않은 업 그리고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인연. 아까 또 농사로 지면은 날씨가 며칠이 맑았을지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되거나 잘 좋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럴 건지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평소에 불자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참회하고 기도하면은 이미 지은 악업이 없어질까요?
1: 이 말은 참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업장소멸 기도고 우리가 천수행렬하면은 시박준제 금일 참회하고 등등하고 혹시 천수경 우리가 이제 보통 신도님들 가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천수경하고 이제 반야신경은 아시는데 우리가 보면 천수경 보면 정구업지연은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우리 사홍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명이 발원이 삼례까지 했는데 천수경에서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제업장 보승장불 무슨 무슨 불 참회와 관련된 부처님이에서만 이제 부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떤 우리가 보면은 천중에 보면 건망도 무슨 보살 뭐 무슨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회를 하고자 하고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께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다른 종교와 달리 참회를 하더라도 그 과거에 지었던 그런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뭐 어딜 가서 뭐 참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죄를 하고 죄가 없어질지언 그 업보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법률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뭐 사고를 뭐 살인을 하거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교도소를 가거나 그래서 뭐 교도소를 가서 이제 그 형량을 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대가도 없어지만 어쩐 사람을 죽인 사건 형량을 산다고 해서 자기의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한 행동을 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참회라는 것은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업을 통해서 그 업장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소금물의 비유를 하죠. 우리가 조그만 종지에다가 소금을 담으면 조그만 넣어도 짜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잘못, 악행, 그렇죠. 업장. 그렇지만 이 종지가 아니라 큰 대야라든지 더 큰 뭐 전문용어로 다라이라든지 그런데 큰데 연못에 소금은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안 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는 그 악업이라는 악행이라는 악업이라는 그런 소금을 넣지만 짠맛이 조금 나는 소금이 될지 아니면 그 내 도량을 키워가지고 소금 맛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배포가 클지 그것이 이제 불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참회는 원래 지어

0: 어떤 행동이라든지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제 고통을 줄이고 앞으로 극적으로 바꿔 나가자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를 반대로 더 나아가겠다는 이제 그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위가 참회입니다.
1: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이제 업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든지 업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이 책임감 혹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를 보면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 업보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은 단순히 책임이라든지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업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희망의 언어가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동,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키운 마음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다른 일반 상현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은 그런 과거의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 희망을 주는 것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서 고정된 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된 내가 없다면은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보를 받게 되나요?
0: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무아, 공, 연기 이 부분이 많이 어렵죠. 특히 무아. 무아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나아, 내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활산이라는 이제 출가자로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거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 아들 또 형제의 형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기, 인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내가 있고 변화할 수 없다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변할 수 없다고 치면은 계속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고정된 내가 없고 반대로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업을 짓느냐 어떤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가 있고 공이 있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에서 희망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다면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 이 공도 업과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0: 금방 말했지 무아라는 것이 또 내가 없다는 것 같지만 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한 두 달 전에 대구에서 이제 불교 엑스포가 있었고 그 불교 엑스포에 참가하니까 학생들이 뭐 공이 뭐예요 하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보더라고요. 뭐 옆에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공이 뭐예요 해가지고 그거를 메모해 오거나 해오면은 뭐 선물을 주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엑스포에 갔을 때 어떤 학생들이 공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공은 비어 있는 어떤 작은 방이고 공간이고 대신에 비어 있는 만큼 내가 뭘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어 있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칠을 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내가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어떤 칸이 있으면 이거를 뭐 동전통이 있으면은 내가 1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 즉 비어 있고 내가 비어 있다는 맛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고 그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업을 통해

0: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그 지금의 내가 영원한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계와 같은 계율까지 업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0: 예, 그럼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나 이런 것은 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그거를 일일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개, 10개,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을 흐리지 말라. 이것을 보면은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게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곤란하게 그런 매번 그게 되는 선택에 있어서 장애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 그런 분명히 지침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5가지 이제 5개 혹은 10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단순히 5개 금방 말했듯이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율을 하면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그 살생하지 말라는 게 그 살생하지 말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 그거가 힘들면은 최소한 살인은 하지 말라. 살해는 하지 말라. 근데 그 생동 지침인 그 오계라든지 그걸 지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하지 말라 라는 그런 그 행동 지침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 우리가 삶을 행동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계율이지만 반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행동이 내 삶에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될지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북조 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 연구입니다. 업은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것 같은데 사회교화와 업이 연결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0: 업이라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우리 신구의 삼원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업을 하게 되면서 금방 말했던 이제 그 오계 같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 말했죠.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업부모 관념을 통해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고 선업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 내 행동을 아까 말했던 내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는 그런 업계명이지만 그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사회 윤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개인으로 보면은 금방 신구의 삼법이지만 그거를 다시 내와 그런 사회에게 되면 그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북조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방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가 있어가지고 제를 지내고 어른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윤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다른 이제 소수 민족들, 뭐 요즘 말로 치면 오랑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살고 섞여 사는 과정에서 이 불교가 큰 역할을 했죠. 금방 말했지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 개인적으로는 업의 단속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평판 같은 것도 남이 보였을 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안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든지 그 사회 평판 같은 거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다면은 불교 업 같은 경우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

0: 말했지, 의협이 있듯이. 그리고 설령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불교 업관념에서 이 업을 가지게 보면은 비록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게 되고 그 전체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보는 눈을 불교 업에서는 자기 내면화시킵니다 됩니다. 만약에 불교 업관념이 없었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윤리에 집중했겠지만 불교 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방 말씀하셨던 개인을 넘어서 사회 규범이 되고 사회 윤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회 교화는 업과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효는 참 중요한 가치잖아요. 불교의 업보 사상과 효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0: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많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스님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외국 스님들이, 특히 인도 스님들이 중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중국 사람이 출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유교 입장에서는 이제 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삭발하고 그런 이제 생활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특히 이제 불교의 중국에서는 이제 불교의 비판적이었죠. 그 전통적인 그런 사회, 특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가정을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지 혼자 이제 수행을 하기도 갔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예를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제 불교라고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효에 대해서 더 확대된 개념을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그거가 이제 제일 유교의 이제 가치를 두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비록 살아 계실 때 바로 옆에서 봉양을 못하지만 우리가 공덕이라든지 회향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또 부모님들을 또 불교에서는 사식구제라든지 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록 우리 부모님과 당장 옆에서 시범을 못하지만 돌아가신 그 영가님들 부모님들이 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공덕과 해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건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효 개념을 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아울러서 말하면 예전에는 효라고 하면은 가족이라든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 정도에서 머물렀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함령 등생하지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축복이라고 후원을 회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효라는 것이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내리는데 장애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교에서는 그 효 관념을 확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 윤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그 1500년 전의 북조 불교 신앙과 오늘날 한국의 불교가 의외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0: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이제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 이 책을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당시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1500년 전에 이제 불상을 만들고요. 조각을 하고 그리고 비석을 만들면서 또 가까이는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은 그 죽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혹은 또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를 위해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경을 해가지고 발음을 남기기도 하고 그때 이미 향을 사르고 공영을 하는 게 그거 이미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읽어보면은 이 1500년 전의 과거가 우리 절에서 지금 오늘 현재에서 우리 절에서 하는 거는 별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거슬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공덕을 통해서 이 공덕을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이 회향의 정신을 통해서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업을 짓게 되면 분명한 그에 대한 과보가 온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00년 전에 그런 공덕을 짓고 회향하는 관념이 지금 이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회향을 하고 공덕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보시를 하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 닮았어요.

0: 있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두 권의 책에는 하나는 저술서, 학술서이고 하나는 대중서라서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국조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제목이
0: 어렵습니다.
1: 길어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인도의 관념이 아까 말했죠. 불교의 외래, 인도의 불교 사상이 중국인의 생활에 스며들었나. 단순히 외래의 사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보시며, 기도며, 방생이며, 뭐 등등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업이라고 해야 되면 악업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까 겁을 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업보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업이 사람에게 돌아간 그 중국 사람들에게 머리에 들어갔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두 번째 책, 업 삶을 바꾸는 힘은 이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업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책은 두 권이고 학술서적이고 또 일반인들이 좀더 편하게 읽으라고 한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업은 무엇이고 업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업력,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 걸 분명히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요. 업이 단순하게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지는데요. 스님,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1: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불교를 할때 부처님 당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산농공상 저기 양반이 있었고, 뭐 소규위, 뭐 상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일단 뭐 양반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양반이면 김씨냐 권씨냐 뭐 무슨 씨냐 이렇게 됐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배경을 보고 했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교에서는 그런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성씨가 뭐고 혈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그 사람이 업을 보고 판단하게 됐죠. 그래 부처님의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귀한 사람이, 신분이 높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악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업을 짓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 업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 인간의 평가를 단순히 내가 무슨 씨고 뭐 부모가 누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혹은 나의 평가를 받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가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의 사회 변화 가능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우리 업에서는 과거에는 책임을 지고, 현재는 그 과거의 책임을 지면서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인간 가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저희 오늘 이두 권의 책을 앞에 두고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과 업보, 무아와 공, 참회와 수행, 그리고 북조시대 신앙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기억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1: 업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업은 과거의 책임을 묻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업은 분명히 엄중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이 있고, 아까 제가 참회할 때도 말했죠.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고쳐나가고, 또 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참회의 마음이자 기본적인 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선언을 통해서 오늘의 내한 생각, 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가까이는 내 자신이, 그리고 내 따뜻한 말, 좋은 선행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넘어서 사회, 사회를 넘어서 이 모든 중생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업을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과거에 연연한 것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고

거든요. 이게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내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인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비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덕의 부처님들과 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귀빈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우님들과 또는 파라밀타 젊은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원동력인 나 자신의, 각자 나 자신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불교란 어떤 것이 불교냐? 불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생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근원이 있는 그 물질은 바로 우리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근본의 모든 것이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근본이 우리 각자의 근본에 집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 만생이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서 먼저 너부터 말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직별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하고 광대해서 어디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반면에 답답하고 모든 게 걸리고 부질없이 사람 사는 게 무상해지고

덧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종교, 이 불교가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교는 그 생명이 태어나서 배우고 느끼고 알고 발전을 시키고 나가는 게 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라는 것, 불교라는 것 그 자체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오 바로 공생, 공심, 공체, 공룡,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 둘이 아닌 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역다고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부이신 어부이신데 어찌 뼈다구에다 절을 하십니까? 아니,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하시더랍니다.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일체가 둘이 아님을 일러주신 건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부터 끝에 열반하시기까지 모두 합쳐서 수록하신 그 이름이 팔상성도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팔상성도라고 끝을 맺은 그 이름이 그 뜻에서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일까? 사무 사유를 사유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셨으니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게 거듭거듭 수억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등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실의 육의 어머니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닙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형성됐을 때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뼈다구에 절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은 모습 모습 제각기 갈래갈래 모습이 다르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속에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모습들,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몸속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목이 말라되면 물 줘야 하고 배고프되면 밥 줘야 합니다. 모든 심부름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심부름을 해줘야만이 또 작용을 해줘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고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 서로의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는 한 개체인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 아니 지구가 우리 집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있는 집합소라고나 할까요? 그 생명들이 집이죠. 그 생명들의 집이 한 개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처가 있습니다. 그 주처는 바로 인간의 제각기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 자기 나무는 아까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실는지요.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그래서 예전에 몸뚱이는 배로 비유했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중생들로 비유했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동자는 주장자는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고요.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선장에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관시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하고 찾는다면 차고 바깥으로 찾고 웅성거린다면 그 배는 뒤집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는 반면에 조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 데는 바로 그 육체 속에 있는 그것 생명들을 조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면은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아닌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결과를 맺은 그 조복이 모두 화해서 천차만별의 용도의 소임을 받고 만약에 물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해신이 돼서 놔두어 주시고 명이 짧아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칠성부처로 놔두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쓰는 사람 앞에는 지장이 놔두어 주시고 이렇게 생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닿는 것입니다. 관시원보살이니 모든 약사보살도 그렇고 모든 게 놔두시는 그 응신으로서 놔두시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갖추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자성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여여한 줄 알기 때문에 자성이 갖추어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드리고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도리를 알기 이전에 자기부터 안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대비 대책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고 물질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해도 또 컴퓨터를 지금 영상으로나 뭘로나 지금 다 빼내고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한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왜냐? 6.25 때 보니까 말입니다. 부처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용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만약에 난리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컴퓨터 짊어지고 된 게 일입니까? 자동적인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이 있느니라 천안통 심안으로 보는 것 천이통 심안으로 듣는 것 신족통 각오음이 없는 육신통 말입니다.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것. 또 숙명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이런 것을 다 안다고,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 도가 아니니라. 물 한 컵을 먹더라도 이거를 보고 듣고 알고 하면서 갖다 먹이지 못하고 내가 목마른데도 먹지 못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도라고 할 것도 없이, 할 것까지도 없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건대 이 다섯 가지 이 오신통이라는 이 바로 이 자체가 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은 루진으로 역할되는 내 부속으로 써진다 이겁니다. 루진에 드리고 내는, 우리가 전부 드리고 내고 드리고 내고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을 하는데 부속같이 부속이 돼준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루진과 정수에서 하는 일체 만법의 뜻이죠. 그 안에 평등공법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섯 가지가 부속이 돼서 밀어준다면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진에서 이거를 받아서 드리고 냅니다. 드리고 내는데 그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생각하고 그러죠. 입력이 되게 되면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현실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한 찰나 생활을 안다면, 공안 생활을 안다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말로서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부속이 되고 누지는 드리고 내는 데 역할을 하고 정수에 바로 한 찰나에 그냥 입력이 되면서 4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거기에 심성에는 일거수일투족 아니 붙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입력이 되면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즉 자기 뿌리를 몰라라 하고 자기 싹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찰나찰나에 입력된 데다 다시 놓으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의 입력 들어가는 게 현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자기, 즉 말하자면 자기 차가 자기고 차 속에 있는 운전수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끌어 가려면 운전수가 이끌어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모두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팔자 운명이니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렇다느니 이게 고라느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간습에 욕심에 집착에 끄달려서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나오는 거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행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자기 탓이죠, 모든 게. 그래서 거기에 입력된 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대로 한다면은 또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뿌리를 모르고 자기 종자를 모르고 자기 주장자를 모를 때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을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그 모습이 주어지는 반면에 바로 자기의 일생에 그 소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중세계 하세계에 중세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런데 또 하천세계다 하면은 더더욱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이 됐다가도 짐승의 모습으로 하천세계로 떨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가져 나왔으니 그 모습의 대접밖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대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요. 이거는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지금 부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이었고 미래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에 참 자기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이름이나 형상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놓아줄 수도 없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을 세 가지를 봐서 그것도 세 가지를 봐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자기가 있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켰고 형성시켜서 정전한자를 빌어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이내 인생 태어나니 했지만 지금은 정전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전한자가 없다면은 그것은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 없는 강년을 거치면서 형성시켜온 자기 근본을 자기 근본은 완성된 자기입니다. 완성된 자기 보배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리고도 보배인 까닭에 보디가드도 될 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지금 파라밀 다 그 젊은 법은님들한테 부탁을 할 것은 물론 그분들뿐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자식이 안 들어와서 헤매고 도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지로 인해서 속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로 몸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아야 육체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별다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인간마다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에 모든 구정물이 나올 듯 하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용무를 즉 공법을 실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을 할 때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은 귀 뜨고 눈 뜨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거기다 맡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정물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올 듯 하면은 다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그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하고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대놓는다면, 믿고 놓는다면, 거기서는 앞서의 구정물 입력이 없어지면서 바로 맑은 물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고 허황되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나를 따르되 믿는 건 너를 믿어서 너를 먼저 찾아야 한다. 너를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야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리도 알게 되고 이 세상 만사도 공에서 돌아가고 여여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에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말입니다. 저를 108배를 할 때 한 생각을 둥글려서 일심으로서의 그 1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3,000배 올린 것보다 1배가 더 귀중화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 드리고 내는 거 자기 몸뚱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뚱이는 바로 차를 끌고 댕기는 운전수는 안에 있고 바깥에 차가 몸뚱이와 같습니다. 이 꽃나무도 꽃뿌리가 없다면은 꽃은 죽어버립니다. 꽃은 바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뿌리로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이나 이런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냄으로써 푸르르게 살 수 있고 또는 꽃도 필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제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여러분들을 다 먹이고도 그 과실은 되남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주인의 심부름꾼이구나. 나는 부지런히 뜯게 주인 당신은 하는 거를 대비 대책을 해서 다 하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다 맡겨놓으면 그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리고 저녁이라도 잠시 단 5분이라도 앉았을 때 좀 조용히 앉았을 때는 야 이것 봐 주인공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하고 권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고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차페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못 났든 잘 났든 나온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자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될 때 자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형제가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한 개체인 인간이에요. 인간뿐이 아니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평등 공법으로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 공심, 공채,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그렇게 착을 두고 그 애절복절하고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끌어잡아당기면서 애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고가 없다 한 뜻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오실 때, 걸어오실 때 발 자체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두가 공하고 또 모두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대로만 보고 있으렵니까? 듣는 것대로 하나만 듣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한 군데만 가시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한 사람만 만나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이것은 일두적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본 것이 달아나가고 또 보게 되고 들으면 들은 것이 달아나가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말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뿐이지 과거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 자꾸 지나가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 자동차가 갈 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갈 뿐이지 아래 위도 없이 그냥 갈 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바로 주인공인 나의 주인공인 그 주인공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매기고 실행해 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우리가 못 본다. 그러면 우리의 부처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촌보도 여의지 않고 24시간 잠시도 내 부처를 여인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온갖 귀중품은 귀짝에 채워두고 어디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부처는 잠시도 자기를 여의고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그 주인공은 이게 본시 법생불멸이라. 우리 육체는 부모한테 받은 몸이니까 한방울 정액과 어머니 피로 말이야. 벌써 굴뚝이 커가지고 온갖 걸 먹고 말이야. 그래 벌써 그지 컸지만은 이건 백년 안쪽에 원사로 다 돌아갑니다. 지수화풍사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백년 동안에 잠깐 짓다하는 자기 그림자지 그게 어떻게 자기 인생 전부냐 그게야. 참말 자기 인생은 한계가 없다고요. 모양이 없어요. 우주 전체 시방세계를 다 들어마셔도 구애가 없고 그걸 똘똘 뭉쳐서 바늘 끝 같은데 몰아넣어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생명체다 그죠. 그래 이러한 그 우주 전체가 내 생명을 쓰는 사람을 이름을 붙여라 보살이라 이러는 것이고 그 육척 단계의 자기의 감각에서 앞만 보고 사는 것을 이 중생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분류해서 무아라. 무아라 소리는 뭐냐? 대아라. 똑같은 소리죠. 무아여. 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척 단계의 내라는 그런 내가 없다 그럽니다. 그 내를 초탈할 때 우주 전체가 내다 그죠. 그게 무아죠. 그게 대아고. 그 우주 전체의 자기 몸으로 볼 때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죠.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가 바로 눈앞에 현전일념 눈앞에 한 생각이 되죠. 눈앞에 바로 이 목전에 한 생각을 바로 볼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일념 즉시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즉일념이다 그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거든.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움직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분이 한 생각이 딱 집중하면 그거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 그죠. 그래 일념 불생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는 자리가 부처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벌써 응? 부처의 세계에서 한 발 어긋났다 그죠. 그 일념 불생한 자리를 우리가 간직할 때 한없이 생각을 기멸시켜도 상관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허공은 말이죠. 허공은 한계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은 어디쯤 허공이고 어디쯤 허공 아니냐 그죠. 허공은 끝도 밑도 한 장이 없죠. 허공 끝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끝이요. 허공 시작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시작이다. 그렇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 허공은 누가 묶어갈 수도 없고 허공은 누가 갔다가 상처 낼 수도 없다. 그 형땅이 없기 때문에 형땅이 있는 물건은 다 상처를 낼 수 있고 부셀 수도 하지만은 형땅이 없는 허공은 불을 태울 수도 없고 칼로 구울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게 말이야. 형땅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몸은 납치에 가도 마음까지 납치에 갈 수는 없다. 마음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상처를 낼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우리의 본색이다 그죠. 본시 불생불멸하는 부처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한 것은 여러분을 다 부처를 맹글어 주겠다고 출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세 가지고 있는 부처를 똑바로 보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연한 게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지 중생이 본래 성불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어. 생사 열반이 이외의 장면이라 나고 죽고 뭐 열반에 부처가 된다니 그 장꼬대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디에 부처가 있냐고요. 그러면 부처고 중생이고 일체 명상이 끊어진 자리 명명백백한 자기가 눈앞에 있지 않냐고요. 응? 부처라 소리는 중생 때문에 부처라 소리가 있고 어둡다 소리는 밝은 것 때문에 어둡다 소리가 있고 높다 소리는 낮은 게 이승이 높다 소리가 있고 착하다 소리는 악한 게 이승이 게 있는 게 그건 상대적이에요. 본시 우리의 이 자리는 부처라 해도 안 맞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안 맞는 자리야. 그게 이제 절대적인 자리. 그걸 이름을 해서 부득이 부처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붙일 수도 없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찰나에 깨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자기를 발견한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는 게다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주위 환경이 나를 웃기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그 주위 환경이 나를 기쁘기도 하고
마치 기폭의 바람에 날리듯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움직였지 나는 한 찰나도 살지를 않았다. 살지를 못했다. 내가 울라무고 내가 웃어라무고 내가 구사를 해야 살아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걸 이름을 중생이라. 분명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을 붙여라 그랬다. 서양의 모든 소위 종교라는 것 사실 종교 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한 주창이지. 어느 인간 머리로 짜내 위대한 조물주나 창조주나 그런 그 신을 사람 머리로 짜내놓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구원을 청하는 그런 그 늑빠진 주창과는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80도로 각도가 다른 게 불교죠. 부처님 바로 이러한 어느 시대에 누구도 혀끝을 댈 수 없는 철두철미한 이론전개와 논리전개, 과학체계가 선 그러한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84,000 법문이 조리전연한 이론체계가 선 것입니다. 한마디도 맹목적으로 경우에 안 맞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천추의 어느 시대도 변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불교지 부처님이 뭐 불교를 차안해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진리를 발견한 분이지 부처님이 안내자로 84,000 법문을 통해서 길잡이로 우리가 그 길을 찾자 그게지 우리가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장부자유 충청기하니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를 기운이 있는데 불향열의 행처향이라 과거 부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그게 서가의 가르침이죠. 그는 이러한 그 간단 가까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항상 바깥으로 허우적거립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찾지를 않고 항상 바깥으로 헤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그림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불고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이 중생세계입니다. 누가 부회를 지르면은 그 부회 지른 대로 껍데기로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소위 부회가 나면은 친한 친구 간에도

그 어리석어 빠진 생각을 하는 게 중생 세계거든. 그러면 그 어째 그러냐 이 말이. 자기를 망각했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눈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연하는 그 그림자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근본 부연하고 뭐 모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한번 회광반조해서 돌이켜보라 그러죠.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돌이켜보라. 초점을 돌이켜 뭐가 있느냐, 무슨 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응무소조하여 이생기심이라 아무 머물마 없이 일체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마치 창창한 허공에 한정 구름이 우연히 일어나듯이 우리가 우연히 한 생각 일으켜 가지고 성을 내어 가지고 물불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두 사건을 저지려 하지만은 조용히 앉아서 돌이켜 보면 속았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조함 싱겁지. 그러나 이미 없어진 물이야. 사건을 저지려 놓고 온갖 연수 맺고 파탄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모든 지옥이고 천당이고 삼계육도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삼계가 유식이고 만법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희로애락 인만법이 내 마음에서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 바로 자기 마음이 조물주요 창조주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에도 이러한 통쾌한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요새 뭐 헤겔의 철학이니 칸트니 무슨 융이니 모든 그 철학에도 그런 깨떨어진 통쾌한 소리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러한 통쾌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인류는 헤매고 말이에요. 갈팡질팡 갈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불교는 아주 이 쉬운 진리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는 가기 쉽지만 길을 잘못 뜨면 가시밭입니다. 한치도 못 가고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헤매는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쉽고 가까운 탄탄대로의 진리를 외면하고 서로 귀에 가서 헤매는 그런 형국이 중생이다 그럽니다. 그게 본시 부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유 일무로차니 여기 한물경이 있는데 무두무미라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무성무치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상지에 도용중허대 항상 움직여 쓴다 그게 울고 웃고 슬퍼하고 가고 오고 일체 행동하지만 어떠한 것이냐 물으면 꽉 맥히죠. 그래 명부득 상부득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리낼 수도 없다고요. 저 일진오대 위육합이 조만한 바늘끝 특글 같은 데 있으면서도 시방세계에 다 두루하고 안으로 문묘한 걸 간직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 박서방이 와도 박서방이 온 줄 알고 김서방이 와도 김서방이 온 줄 알고 소가 울만 소가 우는 줄 알고 말이 울만 말이 우는 줄 알고 응? 검은 것만 검은 줄 알고 푸른 것만 푸른 줄 알고 거울에 물건 비치듯이 서서인양의 모든 것을 다 비춰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당이 없지만 응? 그래 그것이 선천지 무기시에 우주 만유가 생기기 전에 그는 의명이 있었고 후천지 무기종이나 천지가 다 부서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 그러니 불생불멸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가까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만 모를 뿐이다 그럽니다. 딴 문제 없어요. 그거 각성하는 것을 불교지. 그래 불교는 어느 신을 신앙하고 어느 부처를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인본주의, 자기 인간 스스로 깨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 불교는 일체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인이다 그럽니다. 모든 유사 종교는 전부가 인간밖에 위대한 힘을 하나 맹글어 놓고 우상 흥배로 거기에 따라가서 헤매는 것이 전부 오늘날 모두 유사 종교들이지만 불교는 일체 그런데 팔리지 마라. 금강경에도 약이 색자나 이 음성구화 하면 시인은 해양 사도요 불경 열여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 이 불교를 많이 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를 알아도 분명히 알라그러죠. 어떠한 빛깔이나 어떠한 음성이나 그러한 데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헤매고 사도에 떨어져서 헤어날 길이 없다. 금강경에 말씀하셨죠. 불능견 열애의 열애를 보지 못한다. 바로 열애는 여러분이 현찰에 입찰에 있는 빛나는 그 주인공 거기서 찾아라 말이야. 본시 갖춰 있다 그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진리,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고 자꾸 바깥으로 휘두른다, 그지? 하루 사는 것이. 예. 그래, 아직 이건 뭐, 백날 얘기해야, 예? 그, 한 소리죠. 이 간단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죠. 이 참선하는 뭐, 아까 죽비 때리고 조용히 여러분이, 예,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죠. 남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눈을 번쩍거리고 뭐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느냐, 그 있죠. 여러분이 꿈을 꿀 때는 꿈에 자기 위치가 있죠. 꿈에라도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자기가 거기에 있죠. 깨실 때는 정신이 흐리멍텅하든지 똑똑하든지 간에 현재 있다, 그죠.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이 생시도 아니고, 잠이 폭 들었을 때 여러분이 경험을 했었죠. 그땐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요. 꿈꿀 때는 꿈에라도 그 자기가 돌아다니시 자기 존재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아니겠어요? 생시는 현재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생시도 아니야 꿈도 안 꿨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야. 그땐 자기가 없을 테기 없지 않겠어 생각해 봐. 자기가 어디 없어졌겠냐 그죠? 분명히 자기가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봐. 꿈도 안 꾸고 어? 잠이 폭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어디에 있던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모태에 들기 전 소식도 알고 부모한테 받은 이 몸이 부서져도 자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생불멸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 항상 자기는 잠시도 자기를 여길 데가 없어. 항상 자기는 언제든 자기다. 꿈을 밤새도록 꿨지만은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사라졌지만은 꿈을 깬 난 뒤에 주인공은 만날 자기다.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산화석벽은 다 객이다, 손이다 말이야. 손은 흩어져 갈 때가 있지만은 주인은 잠시도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 꿈 깬 주인은 항상 자기다. 여러분이 이 백년 인생 꿈을 꿀 때 몸은 다 지수화풍사대로 돌아가 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빛나는 그 자리는 영원히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잠시도 자기를 여유를 수 없고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죠. 그래 불교는 바로 현재 일념 목전의 한 생각을 바로 보라 그러죠. 그래 목적이 도전이라 눈만 번뜩치면 도를 보는 도리죠. 그래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자기를 매각하고 바깥으로 헤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1700공안을 딱 하나 택해가지고 한 자리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 한 자리로 딱 모으면은 일체 사량 분별이 다 끊어져 버려. 사량 분별이 끊어지는데 명명백백한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구사할 때는 자기 정신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모든 생각이 쉴 때 영원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비례죠. 우리가 자꾸 생각을 놓치면 멍텅우리가 될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텅우리매로 하나에 딱 집중할 때 영원히 빛나는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묘한 이치죠.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조사가풍이 그저 그러한 노를 하나 해서 은하에 한마디 듣고 깨친 사람도 있고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노력해도 그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기를 음력이 있어 그렇다. 음력이란 게 따로 없어요. 음력이란 게. 나는 업이 두텁고 제 업이 두터워서 못한다. 뭐 흔히 그러지만 그건 일종 빈자입니다. 그래 음력이란 게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말이에요. 음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생각해봐요. 모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빛도 모양도 없는 거야. 가령 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다, 그게. 담배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은 대번에 끊어요. 10년, 20년 피우던 것도 자기가 끊겠다 하면 대번 그 찰나에 끊는다, 그게. 그 용기 없는 사람은 몇 시간 끊다가 또 피우고, 며칠 끊다가 또 피우고, 평생 못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고, 난 음력이 두터워서 못 끊다, 이러지. 그 용기가 없어서 결단력이 없어 못 끊는 거지 절대 음력이라는 건 따로 없다 그럽니다.
한 생각 바로 돌리면 그 음력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내 생각에서 음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게 말이야 일념이 즉시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즉일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맹일어내는 거야. 맥급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에서 전부 일어나죠. 그래 본시 그 죄무자성 종심기의 모든 허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거든.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죠. 심양 멸시 죄영마이라 마음과 마음이 없어질 때 죄가 또한 없어진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 불교의 한마디만 투철이하면 팔만대경경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꿈을 깨는 도리가 있지. 무슨 청경 만원을 다 듣고 많은 시간에 법문을 듣고 절대 알아지는 아니다. 바다의 물은 한 방울만 찍어 먹어도 전 세계의 바다가 맛이 짜거나 하는 걸 안대. 동서나무 바다 배 타고 다니면 다 찍어 먹고 짠 거 안다는 건 그 미련한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각을 바로 정의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려요. 그게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한 생각을 찾아내는 방법을 노력하면은 팔만대장경 이치를 다 알아집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법, 웰리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불교 성지인 와트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국가지정 사유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미가입률이 70%를 넘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으면 복구 비용은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되돌리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문화유산은 25건. 이 가운데 14건,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보험 대상인 불교문화유산 9개 가운데서도 통도사와 불국사를 제외한 7개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정과 영주부석사 등 주요 산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사유목조문화유산은 212건 가운데 151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높은 보험료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입니다.
2: 문화재는 거의 뭐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은 가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1: 지난해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이 5건, 피해액만 36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은사 역시 보물인 연수정과 가을루가 전소되며 피해액만 7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을 다시 복구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그칠 뿐,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문화재의 단계에 있는 시간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모방된 모작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문화적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0: 내 방이 거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에 따라 사유문화유산의 보험 가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2: 또한 사유문화유산에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이 되면 가입 과정에서 사전 위험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방재 역량과 안전관리 유인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와 소유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 손해보험사 10곳 중 6곳이 공신력 있는 가액평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전제가 된다면 문화유산 보험 인수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1: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방재시설 확충을 넘어 보험과 가치평가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예방중심 보호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산사태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전국 비군의회 회장 광용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스님, 수석부회장 수경스님 등 임원진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전국 비군의회 산하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재방선언에서 정진 중인 원로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의 고향이 있는 네팔에 유례없는 수례가 닥쳐 한국 불자들의 마음도 매우 아프다며 빠른 재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큰 원력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추가적으로 네팔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과 명상수행법, 명상의 웰니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4: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 속 정신건강, 마음챙김, 명상수행의 실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강연으로 포문을 연 용타스님은 불교와 해오주의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명상이 어떻게 웰니스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 이성과 지성의 사유를 통해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탈하는 해오에 주목했습니다. 기복이나 번뇌에서 벗어나 명료하게 자신의 마음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즉각 심리 안정감을 얻는 웰니스적 접근법인 겁니다.
5: 해오, 이해의 깨달음. 지성, 이성이 사유 이해함으로써 얻어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성을 가지고 인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이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지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4: 사라낭카르 모아테로 스님은 자비 명상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식사, 걸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할 때 진정한 웰니스와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Meditative knowledge and insight are associated with profound forms of happiness. Meditative experiences bring physical, verbal and mental tranquility.
4: 숲된 텐다르 교수,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 유기준 명예교수는 발표에 이어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과학적 탐구에 이어 일상 속 웰니스까지 다루며 선명상이 현대사회의 필수 문화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7: 시기적절한

0: 주제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다는 면에서 네,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선명상 부분도 종문양 스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소리와 대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명상 축제가 울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울산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만디 선페스타를 주제로 2016 선명상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봉은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 중인 선명상 축제의 7번째 일정입니다. 행사에서는 핸드펜의 울림과 명상을 접목한 체험을 비롯해 스님과의 대화로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처방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명상을 어렵고 특별한 수행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음악과 자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감 빛 선명상과 하물선 걷기 명상, 소리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범어사가 근대 불교개혁과 항일운동에 헌신한 성월당 일전대선사 오성월 스님의 열반 83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보재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명정학교 건립, 3.1운동 지원, 독립운동 후원 등에 앞장선 성월대종사 열반 8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범어사 산내 전체를 선원으로 삼은 것은 결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스님이 남긴 항일정신과 근대 불교개혁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월 대종사는 범어사에서 출가해 선찰 대본산 승격을 이끌었으며 일제 사찰령에 맞선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 3.1운동 배후 지원과 상해 임시정부 군 자금 지원 등 항일 활동에 힘썼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국당 법장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덕숭 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호계원장 정목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31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선연구소를 설립하고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법장 대종사는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중앙종회 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9월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제주 한온봉림사가 석가열의 진신사리보탑 점안식과 주지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봉림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종단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은사 스님께 삼배를 올린 신임 주지 명현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미래 도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주 일경 스님은 봉림사가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길 바란다며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꼽히는 한글.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백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글날 제정 백돌을 맞아 훈민정음의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43회 열린 논단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창제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한글의 음성학적 기원이 어디

0: 어디에 닿아 있는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역사적 문제는 우선 뒤로 조금 놓고 이게 그 음성학적 뿌리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죠.
0: 불교와 문자, 범어와 한글의 관계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전 조계종 불황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님은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임은 틀림없지만 음성학적 기원과 형성과정 이면에 고대 인도 브라흐미 문자와 불교 언어학에 깊은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음차법, 반절법, 운서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결국 훈민정음 탄생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입니다.
2: 인도에서 음성학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범어의 자음 모음이 음차되다가 그다음 음차가 불완전하여 반절이 3세기부터 쓰이고 그다음에 운서가 제작되고 그래서 등운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0: 스님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의 소리 배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인도 문자들은 목구멍에서부터 입술까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목구멍음, 입천장음, 혀꺾임 소리, 치아 소리, 입술 소리 순으로 과학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 정교한 소리 분석법은 불교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음운학의 뼈대가 돼 한글 창제에도 디딤돌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2: 많은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와서 경전을 전해주고 번역해서 음차, 반절, 운서, 훈민정음까지 와 닿았다.
0: 이번 논단은 한글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 흐른 불교 음운학과 소리의 역사가 집대성된 위대한 결실임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논의를 두고 종교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등 4대 종교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파견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높이는지 오히려 무력 충돌 당사자로 인식돼 위험을 높이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기적 관점에서 파병으로 이어질 폭력과 고통의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외교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17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자비 나눔이 사회의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를 기탁한 데 이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 장학회, 자회원 등에 100포를 전달하는 등 총 8,00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지평을 연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내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006년 첫 발간 이후 23쇄를 거듭한 이 책은 개정판을 통해 실제 순례 순서에 맞춰 내용을 새롭게 재편집했습니다. 또 새로 순례한 사찰 정보를 추가하고 사찰별 시와 사진 교체, 지역별 지도를 수록해 순례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006년 발족한 108 산사 순례기도회는 연 인원 65만여 명이 동참하며 108배와 108 선행, 108 염주 봉헌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8 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목 혜자 스님은 개정판이 바쁜 현대인들과 순례객들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8세기부터 이어온 불교 중심지로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 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은 건데요. 세계불교 소식.

0: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태국 남부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왓프라 마하타 사원. 8세기부터 남부 태국의 불교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해상교역을 통해 다양한 종교와 건축문화가 오간 역사와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 전통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좁은 반도에 자리한 나콘 시탄마랏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역의 길목이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인도와 스리랑카, 자바, 미얀마 등지의 종교와 건축 문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힌두교와 대승불교,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차례로 전해졌고 서로 다른 전통들은 왓프라 마하타 사원의 건축과 의례에 녹아들었습니다. 사원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대탑 역시 이러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나콘 시탄마랏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태국 관광청 나콘 시탄마랏 지부는 독일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해외 방문객과 미디어의 관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교류의 역사를 품고 1500년 넘게 신앙과 전통을 이어온 왓프라 마하타 사원.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9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우 스님 연임 이후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의 당부와 제38대 집행부의 과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후속 조치 소식을 전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연임한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 세대 전법과 사회적 역할 강화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특히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와 재가불자 조직 활성화, 청년 포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승가 운영 체계를 요청했고, 중앙신도회는 신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단과 청년 불교계 역시 현장 중심의 전법과 디지털 AI 포교, 청년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불교계 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아우르는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제38대 집행부가 내부 소통과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 스님의 연임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종단 내부에서는 선거 기간 반복해서 제기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실제 징계와 조사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종회 파행과 농성, 후보 자격 논란, 사회법 제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금품 선거 의혹도 나오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형평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선거 이후 공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호법부와 호계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종단 안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와 진영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둘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헤아,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설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시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시타르타!
7: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5: 복수를 하는 거지.
7: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8: 축하오.
5: 축하드려요.
8: 경하드립니다, 배야.
9: 경하드리오.
5: 축하드려요, 마마.
0: 축하합니다.
10: 경하드립니다, 배야.
9: 축하해야지. 아미토단, 카필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토와 데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지.
8: 물론이지요.
9: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필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1: 배야, 첩자 아리악 문안 인사 올립니다.
9: 아리악, 새 소식을 말하라.
11: 배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시와메그의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9: 방어할 방도는?
11: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전쟁을 하든가.
9: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리악,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11: 7일 정도 거리입니다.
9: 7일이라.
12: 배야, 이 혼인의 길이는 7일 후 보름날입니다.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타르타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배야,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뭐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선고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골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한 이왕, 이 결혼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소.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4: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

0: 여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1: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0: 봐요.

0: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1: 염려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2: 예, 폐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0: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3: 물론입니다, 폐하.
4: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5: 스타르타.
6: 응?
5: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6: 왜?
5: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6: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5: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간.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6: 사실을 알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0: 지금 뭐라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 엄마. 마마.
1: 찬나.
0: 마마, 깜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2: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1: 고파, 모든 게 다...
2: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

0: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1: 무슨 기회?
0: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 조용히!
1: 전에는 축하할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다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스가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어온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2: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1: 그리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3: 헤어,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1: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어.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1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4: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하, 우리가 프라세나짓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1: 우정인가 통치인가?
0: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안 됩니다.
0: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4: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준다면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1: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6: 동감입니다.
7: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8: 그렇지, 안 돼.
7: 동감이에요.
1: 동감이에요.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9: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는 없나요?
1: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10: 예! 예, 동의합니다.
11: 동의합니다.
12: 동의합니다.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10: 결코!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고,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화.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폐하.

0: 이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야. 이건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도초스,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투다.
2: 폐하,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0: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겠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2: 예, 부여.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언을 염송하기 위해서요.
0: 진언?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 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거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어디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인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요.

0: 야소다라.
1: 외숙모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회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 외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0: 양패야,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질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배아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1: 예.

0: 대야, 프라세나짓은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나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지는...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나짓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폐하.
1: 잘했다, 시타르타. 유용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0: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폐하,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2: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2: 예, 폐하.
0: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나는 누구냐?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왕 시타르타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코살라국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파니 왕을 위해서.
1: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답하니 왕,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데바다타.
1: 제가요? 왜요?
0: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1: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0: 그렇다, 데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데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데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1: 이해가 안 되네.
0: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데바다타 교질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포. 발대포. 웬일인가 발대포. 말 좀 해봐 발대포.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포? 어떻게 된 거지 찬아?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포. 무슨 일이야 발대포?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드?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포.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발대포, 자 물 마셔. 발대포 물 마셔. 발대포 괜찮아 발대포. 발대포 물 좀 마셔봐.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말 좀 해봐 찬나!
1: 발대포는 이제 말 못해요.
0: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포!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3: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달했다.
0: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표 말해봐.
1: 젊은 호아마!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0: 발대포. 발대포 눈을 떠봐. 눈 떠오라니까.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3: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다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0: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3: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0: 아니야.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1: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0: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1: 빌라바스토는 마마께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0: 싸우셔야. 전쟁 안 할 거야. 나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3: 넌 가야만 해.
0: 안 갈 거야. 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3: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0: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1: 젊은 악마모
0: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1: 젊은 악마모 어디 가세요?
3: 내버려둬 찬나.
1: 말려야 돼요.
3: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0: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에 시따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따르타.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너는 누구냐?
1: 난 너야.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2: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1: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2: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1: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0: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1: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2: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1: 전쟁은 그저 파괴만을 야기해. 너도 알잖아.
2: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1: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2: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1: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시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2: 흙,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들어.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1: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2: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1: 신을 생각해.

0: पुरुषार्थ कथा सुनो सुनो सिद्धार्थ कथा।
1: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자, 우리가 정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토란 뭐냐? 흔히 이제 불교 학자들 가운데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승 비불설이라고 그러는데,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만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많은 설법 가운데 대승불교가 될 수 있는, 대승불교 교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와 차이가 뭐냐?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뿐이라, 보살도 한 분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것은 보살이라.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탄생을 해요. 많은 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 본 사람은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 그랬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봤다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인물은 예수와 석가는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기가 창조주라 소리 안 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지. 자기는 그 창조주의 가르침을 전할 뿐이다.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에요. 역사적인 부처님이면서 초역사적인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역사적인. 우리 중생은 역사 속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인 부처님이 그 초역사적인 과거의 부처님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고 전부 아무리 돌을 닦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함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승불교 오면서 전부 부처가 된다고 그랬거든. 이것이 이제 큰 차이예요. 차이라서 흔히들 이제 남아미타불 하고 정토하면 그것이 불교냐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코딱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토 신앙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정법과 하나는 호법이야. 부처님의 교단에는 사부대중이 있는데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또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법은 출가한 사람들이 해라. 출가한 사람들은 정법을 해라. 그 다음 호법은 부처님 교단을 지키고 불교를 지키고 외호하는 사람들은 호법이라 그러는데 보호하는 불교를 보호하는 것은 제가 해라. 그건 누구냐? 국왕, 대신, 장자, 의사, 청신사, 청신녀 이런 사람들에게 부추겨. 심지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초상은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초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 초상은 제가 신도들이 와서 국왕 대신들이 와서 다 해줄 거다. 내 초상은 전륜성왕의 예법으로 치라. 최고의 초상을 치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요즘 뭐 간소화한다 해가지고 그냥 부모 돌아가셔도 아무자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외롭게 보내는 그거 아니야. 보낼 때는 우리가 장엄하게, 장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아, 자기 집에 개가 죽으면은 요즘 3일장이에요. 그것도 화장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 그리고 절에 와서 49제 지내. 그런데 지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래 안 해. 개 죽으면 와서 49제 지내면서. 지가 아버지 죽으면 그래 안 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자손이 누굴 뽐보느냐. 지가 아버지 하는 거 뽐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은 지금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 돌아가시면은 아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뭐 그렇게 보내자 말아버리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일생을 바쳐서 했는데 갈 때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장례는 전륜성 임금 가운데도 최고 임금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해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자등명법등명해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공부하지 내 초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교단인데 제가 자들인데 부처님 평소에 큰 암경에 보면은 수많은 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복을 지어라 복 지어라 복 지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복을 짓는 것을 작복이라고 복을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그래. 흔히들 요즘 불교 학자 하는 사람들이 기복 불교는 나쁜 거다고 하는데 아 기복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자기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인데 자기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것이 잘못됐다고 불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지어라. 복을 지으면은 부처님께서 깨닫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생천한다.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 간다 그래서 천당 간다 그래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천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 천주님이라고도 해요. 사천왕 제석천왕을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저 남한산성에 신라시대 때 창고 터가 발견됐어요. 창고 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와장이 엄청나게 두껍고 큰 기와장이 나왔어요. 기와장들이. 그러니 그 창고가 뭐냐 무기고야 무기고. 무기고니까 어지간한 걸로서는 부셔지지 않도록 기와도 크게 하고 벽돌도 두껍게 하고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그 창고 터가 나왔단 말이야. 거기 기와 가운데 뭐가 나오냐? 명문이 나오는데 천주라고 쓰여진 명문이 나왔어. 천주. 그럼 뭐 신라시대 왔는데 뭐 이게 뭐 어디서 왔느냐? 그거 저희 야단 났어. 내가 전화를 했어. 제석천왕을 불교에서는 천주님이라 부른다. 경전에 많이 나오는 소리다. 그런데 여하튼 하늘에 태어나는 사상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천
그 원시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대성불교로 오면서 생천사상이 왕생사상으로 극락으로 간다는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복을 지으라는 얘기가 뭐냐? 자비를 행하라는 자비사상으로 바뀐 거야. 그것이 대성불교의 뿌리가 되고 대성불교 신앙의 중심이 돼. 그래서 생천사상이 왕생사상으로 천당에 가면 뭐하냐?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이렇단 말이야. 육도윤회. 천상에 가더라도 육도윤회를 해.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이해한 것이 극락이라고.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처님만 의지하고 부처님 의지하고 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다 돼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 만약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육신, 살아있는 육신이 돌아가시면은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해라. 법을 의지해라. 이걸 닮아라 그래. 이걸 의지해라고. 그래서 아,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는 남아있구나. 그것을 의지하라는구나. 그것이 이제 법신사상이에요. 진리를 의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잖아요. 막막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이제 탑을 만들어가 전부 거기에 공양하고 의지했단 말이야. 의지했는데 이제 대성불교가 오면서 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그 공덕을 지어서 마련한 그런 국토가 있을 것이다. 인과 응보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토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극락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께 모이겠어.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쯤 돼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사람이 의지하게 되면 이제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해라 해서 법신불이라는 진리의 부처님을 등장시키. 거기서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신앙의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극락세계. 그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진리도 추구하고 역사적인 부처님도 공부하지만 또 신앙적인 갈증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모셨던 분들은 부처님 그냥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보리수나무만 봐도 절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 드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거든. 허전해서 부처님 산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산소에 가서. 그것이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천주교도 뭐야? 바티칸 성당도 전부 묘지야, 거기가. 바티칸 성당 가보셨죠?
그 밑에는 전

그 교황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사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냐 하면은,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일체 중생 계유불세라,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이제 뭐 깊이 얘기하면 열회장 연기설이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극락 가는 것은 결국 뭐냐,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사상은 언제 나왔느냐? 기원전 1세기경에 나왔어요. 이게 그리스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 간다라 지역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하고 인접된 나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 신화가 있어.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어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 신들을 그냥 아름답게 하고 제우스 신을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조각들이, 아, 부처님이라는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을 조각한 것이 그리스 신화하고 비슷하게 조각을 한 거야. 그게 초기 불상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스탄자 듣는 나라. 스탄자 듣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스탄자 듣는 나라에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이런 것을 반주삼명회나 번역하신 분들이 전부 그쪽 출신 스님들이야. 그쪽 출신 스님들이 다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신 스님들, 또 저기 옛날 같으면 돌궐, 말갈, 이쪽 지역이라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유럽 학자들은 그 간다라 지역에 오르마쩌인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은 이 태양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름이 붙어졌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야마천이라는 그 광명의 신이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원설이라 해가지고 이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인도에는 불의 신이 아그니야. 아그니. 아그니라는 데서 아미타불이 이름이 나왔다. 그 아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 아궁이가 돼요. 부엌 아궁이. 요즘 부엌 아궁이 없지 별로. 옛날에는 부엌 아궁이에 뭐 했느냐? 불씨를 거기에 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불씨 꺼주면은 이혼감이야. 불씨를. 요즘 뭐 성냥도 있고 뭐 라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불씨 하려면 부싯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씨를 늘 부엌 아궁이에다가 해가지고 그놈을 재로 덮어가지고 해놨다가 이튿날 아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탄 뗄 때 연탄불 꺼주면 그냥 아주 힘들듯이 그런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 간다라 지역, 카시밀 지역을 해가지고 발생됐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이 정토 사상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초기 대성. 인도에 가면 이제 뉴델리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마드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아미타불상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미타불이 새겨진 연도

때까지 모든 부다를 위해 세존 아미타불을 상을 세운다. 이 성경 건덕으로 일체 중생이 무상의 부다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인 대상이 나가라 쉬다가 이렇게 몇 년도에 불상을 세운다. 이렇게는 명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제 뒷장에 보면은 그럼 정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알가울 적자 흑토자를 쓰는데 정토하게 되면 정 그러니까 정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정을 이제 동사로 보서 국토를 토를 흙을 나라를 청정하게 한다 이러면 정을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로 보면 뭐냐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의 국토로 만든다 이런 뜻이라 만든다. 그러니까 이 현세의 부처님의 나라를 만든다 이런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형용사로 보면은 청정한 국토가 된다. 이미 만들어진 국토라. 만들어진 이미 건설되어 있는 국토. 여기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거기에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미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가면 돼. 가면 돼.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혼돈하는 것이 정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정토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타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세계가 아닌 먼 다른 세계, 저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한 군데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 화산이었어. 화산이 여기저기 막 분화구가 생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변동을 해서 유리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세계가 밤에 은하계에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별들도 이런 변화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서남북 불교에서는 동방에는 아촉 부처님의 세계, 또 약사 유리광 세계, 남방에는 오상불 세계, 환희 세계, 서방에는 아미타불 세계, 북방에는 유명성불 연화장 세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서남북 사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국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세에 또 이제 이 사바세계에도 극락세계가 있다. 정토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있다. 머무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는 가면은 이제 사대산이 있어. 사대산이. 불자는 반드시 그 사대산을 한 번씩 가봐야 돼. 보타라카산에는 관세음보살이 있어. 보타라카산. 그 다음에 중국의 오대산은 문수보살에 문수보살이 산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요, 이 사대 성지에 가면은 사람 인산이네, 인산이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자장율사가 거기 가서 기도해서 문수보살을 챙겨내가지고, 그 부처님 가사와 부처님 사리를 문수보살에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와서 통도사에 모셨다. 통도사에 모시고 일부는 월정사

0: 중대.
1: 또
2: 설악산 어디?
0: 봉경.
2: 봉경왕.
1: 또
2: 관례 정암사. 영월 법흥사. 다섯 군데 모셨어. 그 임진왜란 때 또 이제 통도사 훔쳐가니까 그걸 해가지고 금봉사에도 모시고, 그 부처님 사례를 모시고, 그 보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아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현보살도, 또 구화산에는 지장보살도가 있어요.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4대 성지를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또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 도량이 있는데 낙산사. 낙산사가 뭐냐면은 보타라카산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데거든. 그래서 보타라카산의 이름을 줄여서 낙산사라고 불러요. 신라 의상대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에 계시는 도량이 어디냐, 화엄경에 나오는 거기를 찾아서 가보니까 중국의 보타라카산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동해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그 낭떠러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절벽 바위 같은 머리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제 기도 발언문을 썼어요. 기도 발언문을 쓰면서 기원문을 쓰고 다시 이제 그러니 다시 일주일 해서 안 나타나면 나는 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투신한다 하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파랑새가 빨간 연꽃을 물고 휙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동굴 속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 이게 관음굴이다. 중국의 보타라카산과 또 똑같아요. 관음굴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굴이니까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그냥 절벽이고 그 위에다가 법당을 지은 거예요. 파랑새가 홍련을 물고 갔다 해서 홍련암이라. 홍련암에 가면은 그 구멍 뚫어 놓고 바다 밑에 보지요? 안 봤어요? 바다 밑에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를 의상대사가 보타라카산의 이름을 따서 낙산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도 그 전에 이제 거기 가서 삼천배하고 한번 기도를 하는데 신도들하고 갔는데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랑새가 한 마리가 거리 휙 날아가는 거야. 아, 저 관세음보살이구나. 박사 논문 쓰다가 도저히 막혀가 되지가 않는데 나와가지고 아이고 낙산사 가서 기도나 좀 하자 하고 삼천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휙 날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래 기도 도량이라는 것은 달라.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함, 오대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현재도 관세음보살 상주해지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부처님 진신사를 모신 데는 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인도에도 가면은 영죽산에 가면 말이죠. 영죽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죽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사굴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어.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서 순례를 하고 있다. 그 영축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끔 나타나신다. 일본에는 이제 33 관음성지라 해가지고 순례하는 곳이 80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헌법대사에 그 88군데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순례 코스가. 그 88군데 순례를 하면 시곡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고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순례객들이 순례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삿갓을 서고 지팡이를 짚고 그 순례하는데, 그 코스를 이제 제 1번부터 해서 88군데 도는다. 도는데 그 다 돌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돌면서 이제 절마다 가서 이제 그 자기 그 순례복 위에다가 스탬프 도장을 받아. 도장을 받고 또 이제 순례 파스포드에 도장을 받고 그 가면은 스님이 이제 와서 왔다 갔다고 사인을 해줘요. 사인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 수의로 써요. 수의로. 죽을 때 입관할 때 우리는 금강탑단을 넣지만도 그 사람은 죽을 때 그 순례복을 입혀가지고 그 수의로 써서 이제 보내드린다. 1년에 그 순례하는 사람이 한 40만 돼요. 순례코스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예 휴가 내가지고 순례를 한꺼번에 못 돌면 나누어서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절에 가면은 돈을 쓰는 게 일본 돈 500에, 우리 돈 5천은 반드시 쓰게끔 돼 있어. 그 도장 받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개 사찰을 돌면은 하루가 되면은 숙구보라 해가지고 그 여관처럼 집을 지어 놨어요, 절에서. 거기에서 자고 또 그 이튿날 이제 순례하고. 그런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도 불교 TV하고 하는 것도 정토로 가는 길에서 48군데, 48군데 사찰을 아미타 도량을 돌면서 가서 기도하고 스탬프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관 속에 다 넣어주도록, 저 금강탑다란 일을 공단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받고, 또 극락가는 파스포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받고, 또 낙자 가사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수의로 다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10월 24일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 금봉사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멤버로 해가지고 꼭 갈 사람들만 아마 한 9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해보자. 지금 4년 정도 개혁을 해서 불교 TV가 하고 우리 정토사 만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제 또 어떤 사람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 유심정토라고. 이 마음에 극락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유마경에서 나오는 얘기야. 유마경에서. 이것은 이제 육조스님도 인용했고 다른 큰 선사들도 다 이걸 인용하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내가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좀 본문이 좀 딱딱했는데 오늘은 정토학 강의 공부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수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우리 제제 저처 야구 차결일 재세간 선이나 수로 성공양당지 자처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여러분들께 요 엽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앙증맞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광우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강승아이에요. 제가 불교와 소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불교는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 4,000번 넘게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17,535번을 외웠어요. 제가 요즘에 할머니와 엄마랑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일요일에는 어린이 법회도 해요. 엄마도 법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삼촌이랑 템플스테이를 많이 참석하고 108배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엄마도 108배를 거의 맨날 했어요.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요. 엄마와 할머니와 저는 아주 독실한 불자이에요. 이 편지도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소나무는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 아주 재미있고 좋아요. 광우스님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가 신통방통하죠? 네. 저도 보고 엄청 웃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네. 오늘 또 막 또 웃음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막 지장보살 연부를 뭐 4천 몇백 번을 하고 그동안 한 게 17천 몇백 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하고 너무나 대단하다. 그 전생에 성근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승아 우리 어린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유 우리 강승아 어린이의 엽서를 받았더니 스님이 막 힘이 나네요. 그 주변에 언젠가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나무 방송을 즐겨본대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 해서 솔직히 막 치정 이야기 막 뭐 살인 이야기 막 뭐 업보받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좀 아이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조금 적나라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소나무에서 애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을 텐데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아유 스님 아침 맞짱 드라마보다 나요 이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 정도로 끄떡도 없다고. 에?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같이 사랑과 전쟁을 보고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요새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불자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6살인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인데 아들이 딱 이렇게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자기 전에 엄마를 불러서 엄마 광우스님 소나무 틀어줘 이런대요 항상. 그거 들으면서 잔다고. 별일이다. 응? 아니 왜? 그래서 이제 여하튼 우리 저기 지방에 계시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들도 즐겨 들으신다 하시고 또 이렇게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즐겨 듣는다 하니까 또 굉장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어린이들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인과 업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덕과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불교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실천이고 체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나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함을 내세우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근데 살생하지 말라. 사람이 안 죽이죠. 근데 지나가는 벌레는 또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 살생도 하지 말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죠. 네. 예. 그리고 한국이 세계 각 범죄별 순위를 따져봤더니
세계에서 사기죄 1위래요. 사기범죄 1위. 못 보셨어요? 예, 그 인터넷에서 크게 나왔는데.

한국이 사기 범죄로 1위를 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 이거 좋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똑똑하대요, 사기 잘 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도둑질, 사기친 게 결국 거짓말이고 도둑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음하지 말라. 삿대는 바람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불자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바람피는 분들 많잖아요. 없구나. 이거 분위기 갑자기 어색해지네. 여러분 빼고 이렇게 드라마도 문제야. 불륜 조장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속담이 아니라 이제 요 현대의 속담이죠. 현대 만들었지? 야, 골키퍼 했다고 콩 못 넣냐?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사랑 관계는 골키퍼가 있으면, 임자가 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상도덕이 없어, 사람들이. 상도덕이. 예? 윤리도덕이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거 많은 불자분들이 쉽게 못 지키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머리를 흐리게 하는 걸 멀리해라. 그래서 불자들이 술을 안 마,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근데 사람이 먹다 보면 안 취하나? 그러니까 그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나쁜 게 없습니다. 계율 잘 지키고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우리 주변의 사찰에 보면 이제 요새 시대가 좋아져서 지방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방에 불교대학들 많거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교양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좀 공부해보시고 그 너무 뭐 불교 교양대학의 가게에는 거리가 먼다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불교TV 보면 훌륭하신 스님들 설법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불심이 깊고 지극하신 어느 불자님께서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노보살님께서 화계사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당신이 불자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경험했던 얻게 되었던 그런 어떤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손수 이렇게 손으로 쓰셔가지고 저한테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고 또 이 불자님의 그 지극한 불심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보살님의 뜨거운 불심이 담긴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보살님께서 원래는 그 부산이 고향이셨대요. 지금 이제 80이 좀 넘으셨는데 부산이 고향이셨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한을 품고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머니가 옛날에 좀 남존여비 사상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좋지 못했던.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여자가 세계사적으로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하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셨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무릎이 까지도록 저를 누가 옆에서 쭉 이랬는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예, 예? 그래요? 자, 그 최최 뭐 힙합 하세요? 예? 예? 최최 내게로 와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까지도록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절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누굴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어요. 자기를 낳았대요. 증언에 의하면 엄마가 아들이냐 딸이냐 아유 딸이다 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래요. 엄마가 쳐다도 옛날 좀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근데 요새 진짜 시대가 변해졌어요. 여러분 그 100여 년 전에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역 아시죠? 주역 막 역 예? 사서 뭐 오경 중에 유교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또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미 100여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지가 개벽을 해서
하늘이 밑으로 오고 땅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하니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된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그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찌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선다냐. 지금 봐요. 요새 아니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대화하면 요새는 딸 낳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한대요. 아들 필요 없다고. 아들 낳아봤자 저기 뭐 며느리 눈치 보고 딸을 낳아야 된다고. 요새 그런 시대 왔잖아요. 그리고 요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요새 조금씩 페미 열풍 같은 게 불면서 또 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예언이 맞아떨어지나 보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좀 뒤끝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하튼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묘한 시대다. 근데 그 시대 땐 그랬나 봐요. 80년 전이었잖아요. 8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에 까지도록 절을 했는데 이제 자기 딸을 낳고 엄마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그 남자 동생들 아들들하고 차별 대우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좀 한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 기도가 반은 맞아떨어졌는지 태어나기는 여자로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완전 남자 성격이었대요. 그래도 성격만 남자야. 근데 굉장히 거칠고 강했대요. 남자 그 성격이 아주 강한 성격이었대요. 자기가 그 약간 좋게 말하면 여자 대장부 같은.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믿고는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더래요. 이제 보살님이 수완이 좋았나 봐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돈을 쓸어 담았을 때였대요. 어찌나 돈이 그냥 술술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집에 사시는 아줌마가 아이고 그때 부산 동네에 있었나 봐요. 동네 아시죠? 동네. 네, 동네 말고 동네. 부산 동네에서 아이고 우리 부산 동네 돈은 다 쓸어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대요. 부산 동네에 있는 돈은 다 쓸어가겠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거 째째하게 부산 동네 돈 쓸어가봤자 뭐야 쓰냐고. 우리나라 돈은 싹 쓸어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였대요. 그리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가니까 그때 마음에 엄청난 교만심이 자신의 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때였답니다. 나중에는 그 교만심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런 어떤 이제 업보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단이 일어나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사업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그릇이 도저히 사팔 그릇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냥 벌어주는 돈이나 받아서 집에서 그냥 놀지 자꾸 사업하겠다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잖아요. 예? 부인이 돈 벌어오고 뭐 집에서 그냥 등산이나 가고 바둑이나 두고. 응? 근데 남자 체면이 있지 나도 사업할래 하고 자꾸 졸라대더래요. 자꾸 조르고 때를 쓰니까 보살님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업 한번 시켜주자. 아니 망하면 내가 다시 먹여 살리면 되지. 내가 다시 돈 벌면. 그때 너무 자기가 잘 나갔을 때라서 그런 교만심이 좀 있었대요. 내가 다시 장사하면 되지.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사업 자금을 다 대줬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예, 이야기의 패턴이. 예. 남편이 3년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근데 3년 만에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였대요. 뭐 크게 말아드셨나 봐요. 경제사범으로 뭔가 굉장히 크게 그냥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아마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몇 년형을 받을 정도로. 그 어떡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됐답니다. 한 번만. 예, 모르시죠? 안 가면서. 예. 그래서 근데 남편은 만나러 이렇게 면회를 갈 때마다 이미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몇 번씩 허탕을 쳤대요. 한 번만 면회가 되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또 누가 벌써 면회 갔습니다 하면 이제 허탕으로 돌아오고, 그럼 뭐 사식이나 넣어주고. 그 몇 개월을 허탕을 치는데 나중에 이제 교도관들하고 안면이 있잖아요. 네. 아유 아줌마 또 아줌씨 또 왔어요 뭐 이러면 교도관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실은 젊은 여자가 항상 면회로 온다고. 아줌마 남편이 두짓 살림하는 것 같아. 둘째 마누라 있는 것 같소. 하고 다 이렇게 일러주더래요. 예. 그래서 청천벽력이죠.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진짜 맞짱 드라마 같다. 그쵸? 그래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불길한 예감을 항상 받는지. 남편도 막 따졌더니, 아이고, 3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바람을 폈던 거고.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바람 핀 여자가 아들 둘이 있는 또 여자야. 예. 네. 또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난리나. 나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딱지로는 당장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다 옛날 분들 그런 어떤 지구지순한 가정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자식 세 명 아버지 없이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사정을 했대요. 하소연을 했대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라. 다 용서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한 번 정도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시간을 다오. 예, 그럼 내가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다오라고 하면서 빨리 자기 여서 꺼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것도 다 그런 남자 만든 것도 전생의 업이죠. 사업이 망해서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써서 보살님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시대였대요. 지금도 막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면 지금도 막 뉴스 같은데 뭐 정관예우 해가지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써가지고 막 이런 막 흉흉한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큰 돈을 써서 남편을 드디어 교도소에서 빼왔답니다. 예, 그땐 그게 가능했대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도살님의 다시 돈을 벌려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도 옛날처럼 돈이 안 벌리더래요. 이미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야야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그 밀물 썰물 싹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장사가 옛날같이 안 되고 또 어머님이 자기 그렇게 구박했던 친정 엄마가 아들들이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해서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래도 딸은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친정 엄마 모시고 살고 있고 애들 셋 있고. 그리고 남편하고 매일 고성을 지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여자 정리를 안 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죠? 남자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로 조강지처 버려서 잘된 남자 없다. 네.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 방송 보고 찔리는 분들 계실까봐 괜히 내 미안하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남자 없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서도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아이 셋을 자기가 키우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대요.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하고 헤어지고 장사도 안 되고 벌었던 돈도 다 나가버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화병을 좀 얻으셨대요. 가슴에 화병을 텁텁하게 화병을 얻었다가 그때 친분이 있는 지인이 절에 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큰 스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오는 길에 불교 용품점에 서점에 가가지고 불교 서점에 가서 주인 아줌마한테 서점 주인한테 내가 이제 절에 다닐 건데 절에 처음 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좋은 책 좀
이렇게 좀 가려서 주세요 했더니 책을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서 주더래요. 그 중에

팔상록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팔상록이라는 책에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탄생과 부처님의 열반을 여덟 주제로 이렇게 나눈 것을 팔상록이라는 부처님 일대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부처님의 생애예요. 팔상록이라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보살님이. 여태껏 부처님이 그냥 자기는 여태껏 부처님이 귀신들의 왕인 줄 알았대요. 귀신들의 왕이라서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생애 그 팔상록을 딱 보고 나서 거기에 딱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위대한 성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네. 그때 이후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뭐 화엄경에 아창계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디 포교당에서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이렇게 지장영불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장 기도를 할 때 보살님이 비몽사몽에 환상을 본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딱 쳐봤더니 아주 그냥 건강한 아주 근골이 탄탄한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탁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인상 좋게 싹 웃으면서 보살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제가 잘 갑니다. 제가 떠납니다. 잘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탁 정중하게 하고 나가더래요. 그 나가는데 그 남자 뒤로 조폭같이 시커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줄지어서 법당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지장기도하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성격이 싹 변해버렸대요. 예전에는 성격이 엄청나게 거칠고 강한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변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시험 때문에 이제 합격력을 살려고 합격력 엿먹잖아요. 합격력 엿을 살려고 시장을 갔대요. 엿을 살려고 시장을 갔는데 이제 철썩 붙으라고. 근데 저기서 웬 아줌마가 뒤에다가 애를 업고서 이렇게 옆판을 깔아놓고 엿을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서 아줌마 엿 찹쌀엿 있어요? 이랬대요. 왜냐면 찹싹 하고 붙어야 되니까 찹싹. 그래서 찹쌀이나 찹싹이나 찹싹 붙어 찹쌀엿 있어요? 했더니 찹쌀엿은 없고 수수엿은 있어요. 아유 수수엿은 못 먹겠네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여자가 뒤에서 등 뒤에서 소리가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이러면서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뭐 장사하기 싫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에 자기 자신이었으면 옛날에 자기의 원래 모습이었으면 시장에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 자리에서 옆판 뒤집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 거래요. 근데 순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유 찹쌀역이나 수수역이나 그냥 먹으면 되지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변했구나. 그때 그런 어떤 마음의 큰 변화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절에 이제 의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대요. 무슨 장사인지 모르겠는데 편지에 무슨 장사했는지는 안 나와서 뭐 사업인가 장사인가를 하시는데 종업원 여러 명을 두고 하셨대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현금이 없대요. 월급 종업원들 여러 명 월급 다 챙겨주고 뭐 생활비 쓰고 하면 현금 떨어지는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모이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전생에 뭐가 좀 닦은 게 있어서 그런가 또 이제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 예, 환청이 들리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환청이 들린 거예요. 막 울면서 왜 나 돈 나 이렇게 돈이 안 모이니까 하냐고 부처님 좀 도와주시지 하고 막 울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너는 뭐가 그리 욕심이 많냐 뭐가 그리 욕심이 많냐 너 돈 많잖냐

이러더래요. 너 돈 많잖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래.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놀라지 마세요. 다 쳐다보면서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시더래.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부처님이 집값 오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집값이 올랐대요. 처음에서 집값 3배면 엄청 오른 거죠. 내가 이 얘기 듣고 아 부처님이 이게 부동산에 밝아. 아니 부동산에 밝아 부처님이. 이게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은 사찰에 다 있대요. 500년 이상 된 고찰. 저도 막 천년 고찰 이러죠. 500년 이상 되고 천년 고찰은 무조건 명당이래요. 그 왜 스님들이 이렇게 명당 자리에다 절을 졌냐? 부처님이 부동산에 밝아. 다 아셔. 자 이제 왜 또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올리세요.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더래. 그때 마음이 탁 내려놓으면 아 부처님이 나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었대. 이제 아들이 대학 이제 입시 시험을 봤는데 우리 부모님들 수능기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막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잘 가게 해달라고 대학 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서 환상을 봤대요. 동력동자 있죠 한자. 동력동자가 딱 하고 눈앞에서 빡 하고 보이더래요. 환하게 동력동자가. 부처님이 계시를 내려주신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한테 야 너 서울에 동자 들어가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라. 네. 아이 그걸 뭐 대놓고 얘기해. 하여튼 그랬대. 그냥 동자 들어가는 데 넣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뭔 얘기야? 뭐 이상한 별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안 넣었대요 거기다. 그리고 떡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떨어지고 뭐 하고 이제 마음이 찹찹하잖아요. 그거 막 장사하는데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집값이야 3배 늘었지만 현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우울한데 어느 날 그 절에 다니신 보살님이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면 대중공양이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거예요. 대중공양이라고 해요. 대중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 저기 통도사에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면 어떻겠냐. 그 통도사를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들 또 통도사 절이 크잖아요. 거기서 뭐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막 몇십 명 되시고 하니까 스님들 대중공양 올리려면 현금이 얼마 필요한가 봤더니 좀 이제 이 거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 몇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 앞에서 또 울었대요. 아 우리 부처님은 속도 좋아. 그거 다 받아줘. 전국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불자도 다 받아주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고 싶은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복 짓고 싶은데 하면서 막 우니까 또 환청이 들리더래. 뭐가 자꾸 들려. 부처님이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이러더래.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그게 다 귀에 들리면서 순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다가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질 좋은 털뭉치를 사와가지고 한땀한땀 목도리를 짰대요. 목도리를 짰는데 한땀한땀 목도리를 짤 때마다 참회진언을 외웠대요. 참회진언이라고 아시죠? 분위기 봐라 이거 어떡하나. 선수경에 보면 참회진언이라고 나와요. 내 업장을 참회하는 진언. 그래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한땀한땀 그 털을 짜면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을 툭 떠올리면서 21개를 만들었대.

0: 21개를 만들어서 다 통도사에 가가지고 통도사 원주 스님한테 스님,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겁니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쨌든 큰 복을 지으신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이제 어머님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 팔곤산 갓바위에 가가지고 우리 수능기도 하면 갓바위에 많이 가잖아요. 뭐 소원, 뭐 소원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준다 뭐 이래가지고 갓바위에 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눈앞에서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자. 대학교 때 대.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이더래요. 뭐가 자꾸 들리고 보여.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인 순간 아이고 이번에는 붙었다. 그 아들이 대학교에 이제 잘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의지 삼아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도사의 한 암자에서 49제 천도배파회가 있었대요. 49제 천도법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절에 다니는 지인이 뭐 모친 49제도 올릴 겨 야 통도사 암자에서 하는 49제 천도법회 우리 같이 조상님들 그 49제 천도법회 올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자꾸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래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올렸대요. 49제 천도법회를 올리고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49일 동안 아주 여법하게 기도 마치고 조상님들한테 다 천도법회 올리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집으로 오는데 그 부산에 사거리 있잖아요. 뭐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멈췄대요. 횡단보도 차가 이렇게 멈췄는데 순간 엄청 큰 소리로 환청이 들리더래요. 생생하게 49제 잘 지냈다. 환청이. 근데 뒤에 더 반전이 있어요. 49제 잘 지냈구나 라고 환청이 크게 들리더랍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대요. 뭐지? 뭐지? 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뭘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가 들리면 일단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 보살님, 자꾸 뭐가 들리면. 근데 이분은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환청을 듣고 3일이 지났을 때 그 환청이 들렸던 횡단보도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아들이 빵 거리면서 교통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뭐 머리가 부셔졌대나 봐요. 병원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서 다 수술 안 된다고 병원 세 군데 돌고 돌아서 결국 수술을 받았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았대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되고 지금 건강하대요. 보살님이 무릎에 딱 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49제 잘 지냈구나. 내가 49일 동안 천도법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수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픔. 정말 이 보살님 대단하시다. 정말 불심이 대단하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보고 환청 보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이 만든 착각일 수 있거든요. 아, 이 보살님은 진국이다. 이 보살님 정말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한 시대에 척박했던 자신의 삶을 불심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얼굴도 건강해 보이세요. 자기 이제 남은 재산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좀 무소유의 마음으로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신 우리 그 보살님께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의 가피라는 거는 크게 받건 작게 받건 분명히 자신의 기도의 가피와 공덕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귀에 딱지가 붙게 말하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느리게 볼 뿐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빠르게 보는 거지 반드시 효과가 빠르고 더디면 있을지언정 기도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역력하게 살아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화병 있을 때 기도하고 여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남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배우자가 진상이었을 때 기도하고 예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업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지은 복이에요. 나쁜 일이 생겼다면 내가 지은 업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귀로 듣는 거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힐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힐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로 들으면 끝이에요. 들을 때는 박수치고 웃지만 끝나고 나면 원래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행이 중요하다.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직접적인 체험과 이 수행의 맛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짧은 얘기인데 우리 여기 불교TV BTN의 요 밑에 법당이 무상사잖아요.
1: 예.
0: 요 무상사 신도분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81살 되신 노보살님이신데 요 무상사 신도분이신데 소나무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분이 30대인가 40대인가에 그 젊었을 적에 지방에 있는 사찰에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성지순례 막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싸르르 하면서 배탈이 났대요. 그거 되게 곤혹스럽잖아요.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막 터질 것 같더래요. 어머 나 여기서 싸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단주 있죠. 단주 이렇게 팔목에 다는 단주를 빼서 관세음보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부른 게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막 터질러 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터진 게 이거 그 평생 그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다 큰 어른 관세음보살 하영우 씨 부른데 갑자기 온몸에 땀이 푹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배가 싹 가라앉더래요. 배가 멀쩡하게 가라앉더래요. 막 터질려고 하다가 그리고 룰루랄라 절에 내려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그 변속관에서 시원하게 일을 봤대요. 자기는 이거 아무리 봐도 가피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 갑자기 배가 터질 때는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 두 번째 50대가 됐을 때 혈심증에 걸리셨대요. 혈심증에 걸리셨을 때 이분이 내 업이다 생각하고 조계사 있죠. 조계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매일 108배를 하시고 능엄주를 읽으셨대요. 매일 108배를 하고 능엄주를 읽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시간이 흘러서 딱 봤는데 혈심증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당신이 이 두 가지 가피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스님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겠고 소나무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드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때 배가 터지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처럼 간절함이 안 생긴다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유혹.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진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고려불화 전승 재현에 평생을 바쳐온 월제 해담 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음 고려불화 대전이 열립니다. 월제 해담 스님께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재현해온 고려불화 130여 점이 출품되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상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재현작도 처음 선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지대방에서는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고려불화 한 점 한 점에 담긴 예술과 신앙 그리고 스님의 수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0: 네, 스님 저도
1: 반갑습니다.
0: 스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1: 예.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아, BTN은 불교 TV 시청자의 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대방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려 불화를 삶을 삼아서 일생 살아온 원죄 해답이가 인사드립니다. 예.
0: 아유, 스님,
1: 무궁화
0: 고맙습니다.
1: 발전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스님,
1: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불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1: 예.
0: 이 불화 한 폭, 부처님 한 분, 관세음보살님 한 분이 조성되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붓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성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정성을 통해서 그간 베일 속에 갇혀 있던 천년 고려의 빛을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내신 스님이 바로 우리 해담 스님이십니다. 고려 불화의 예술성과 또 전통 제작 기법을 조명하는 특별 대전이네요. 이번에 전시가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 전시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이제 저도 나이가 70 중반인데
0: 그러시지요.
1: 이렇게 노후구로 이끌고 전시회를 자꾸 한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0: 아닙니다, 스님.
1: 이번에
0: 대단한
1: 여러 가지
0: 일이십니다.
1: 상황상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0: 이제 이 전시의 그 제목이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음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선정하시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천년의 장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1: 우리 역사 중에서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즉 연대로 말하면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다 불교를 받아들인 입장이었는데, 918년도에 왕건께서 고려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왕건이라는 분이 그 통일 삼국시대의 뜻을 받들어서 고려를 불교로, 국교로 삼게 되는 것이 이제 크나큰 원인이었거든요.
0: 그렇지요.
1: 예, 그후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가 이게 중국 송대하고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된 것인데
0: 그렇죠.
1: 918년부터 지금 2026년을 하니까 1108년이 됐거든요.
0: 그러네요, 스님.
1: 예, 1108년.
0: 1108년.
1: 그렇게 우리 진명

0: 예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장자 씩씩하다. 예. 엄자 엄숙하다.
1: 엄숙하다.
0: 예.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이 시대까지 왔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천년의 장엄이라고
1: 아,
0: 그렇게 했습니다. 예.
1: 그러셨군요. 스님께서 평생을 이 불화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사실은 조성을 하셨는데, 그런 큰 의미를 가지시고, 천년의 장엄이라는 이 전시의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번에 특별전에서 보니까 무려 132여 점, 그 고려불화 재현작이 선을 보이더라고요. 귀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수월가는 보살상도 있고, 500난상, 또 아미타 삼존상이 특히 눈길을 끌어요. 네. 좀이 작품을 설명을 해 주시죠.
0: 그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뭐 그것만 집중적으로만 1년 6개월이면 그릴 수 있지만요.
1: 그러시죠.
0: 장소 문제 때문에 법당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게 한 3년여 이렇게 걸치게
1: 그러셨군요.
0: 되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500난상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아미타 내용도 상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대중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이 월지회담이가 고려화부로 하면서 참 숱한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저에게 빛이 돼서 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그렸고, 옛날 고려 시대 때에도 누가 시주를 해서 누가 그렸다 했듯이, 이번에는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1: 아,
0: 그분을
1: 그러셨군요.
0: 향한 마음으로 아미타 내용도 5m를 그려서 보이게 됐습니다.
1: 와, 스님, 5m가 되면 대작이잖아요? 어떻게 길이가 한이 스튜디오 크기만 해질까요? 1m, 2m, 3m. 여기에 펼쳐도 작을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가. 그러면 가로, 세로 폭이 어떻습니까? 이제
0: 이제
1: 길이는
0: 그
1: 5m라고 하고 폭은?
0: 관음상이나 나한상이나 아미타 내용도 상이 이제 각각 폭은
1: 그렇죠.
0: 다르거든요.
1: 폭은
0: 그러나 이제
1: 다르겠죠?
0: 가로는 한 고려불화의 특징이 길이가 길고
1: 길죠.
0: 폭이 좁아서 한 3m 몇 센치 정도 되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근데 500나한상은 500나한님을 다 모셨을 거 아니에요. 와, 그 500나한님마다 표정이 다 다르고 또 지물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다 모셨다니까 참 스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시력이 온전하실까 싶어요.
0: 잘안 보입니다, 지금.
1: 너무 힘드실 것
0: 잘
1: 같아요.
0: 안 보여서 반소경이 될것 같습니다.
1: 지금 그러고도 남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전과 함께 그간 우리 스님께서 조성해 오신 고려불화를 집대성한 고려불화 대전집을 출간을 하셨다고요?
0: 그래,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책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제 생애에 조성됐던 것이 그 인등에 있는 숫자하고 이렇게 보면 한 500여 점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셔들 가고, 지금 현존에 남아 있는 게한130 몇
1: 여정.
0: 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는 그거를 책으로 한번 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최고의 촬영 기술 디자이너, 또저 인쇄 종이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거는 만들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뭐저 같은 게뭐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전시회하고 병행해서
1: 스님.
0: 그 책에 있는 거를 전시회를 해서 네. 보여드리게 된 게 전시회의 네. 계기점이 됐습니다.
1: 네. 스님 평생 수행으로 이렇게 고려불화를 네, 그려오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려불화를 처음 접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먼저 좀 여쭤보고 싶는데요. 예. 전통이 단절되어서 잊혀진 이 고려불화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예. 그런데 조선불화나 중국 일본불화 네. 이런 불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0: 독보적인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특별한 독보적인 미학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1: 조선불화하고
0: 네.
1: 고려불화는 차이가 많고요.
0: 네, 그렇죠.
1: 소재라든가 안료라든가
0: 아,
1: 기법이라든가
0: 네.
1: 그게 배불정책이 되면서
0: 네.
1: 아마 좀 단조롭게 하지 않았나.
0: 그렇죠.
1: 예, 요런 그걸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이 고려불화가 원래가 인도 간다라 미술로 해서
0: 네.
1: 서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0: 네.
1: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으로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고려불화와 가장 유사한 게 중국불화거든요. 우리 스님 중국에 많이 계셨잖아요.
0: 네, 제가
1: 그런데 중국 불화가 어느 땐가서부터 거의 오래전부터 아주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0: 맞습니다.
1: 르네상스 시대처럼 그런 인물화가 됐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했고요. 또 지금 뭐 일본은 한다고 해도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 현재 고려불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저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고려 시대와 똑같은 안료로 재료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나라도 자꾸 중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가서 고려 양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느슨하게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0: 그렇군요.
1: 교수들도 뭐 고려불화를 꼭 그렇게 뭐 옛날 거대로 방식대로 재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교수들도 있는데 그건 참 조금 많이 잘못된 사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질문의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고려불화가 우리가 지금 다 보유하고 있거나 60%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자유분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90% 이상이 남의 나라 보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옛것대로 재현을 해줘야 우리 그 고려가 472년간 지속됐거든요. 472년간 만들어졌던 역사, 우리의 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명 스님.
0: 스님, 참 고려불화는 불화의 꽃인 것 같아요. 불화의 꽃이고 고려를 거쳐서 통일신라로 오면서 조각이나 건축이 꽃을 피웠어요. 그 시대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조각품, 탑 이런 게 없어요. 찬란했어요.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지만.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억부를 당하고 배부를 당하면서 많이 불교 문화가 축소되고 간소화되고 부처님은 허리가 굽어지고 이런 이제 부처님 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이 21세기를 사시면서도 고려불화의 전통 기법을 전통 화법을 그대로 지금 지켜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불교 불화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스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뵈려나 했는데 전시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1: 꼭
0: 되었습니다.
1: 모시겠습니다.
0: 정말 영광입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오랜 수련 끝에 이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화법인 비체법을 찾아내는데 또 우리 스님은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체법과 전통 기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1: 맞죠.
0: 자 안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으로 가능한 부분 해주세요.
1: 이 배체법 내지 복체법은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네. 가능한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조선 탱화 같은 것은 네.

0: 이미 그천 자체가 비단이 아닌 거로 그 배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유화도 안 되고
1: 그렇죠.
0: 수치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의 비단에다가 그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액자 문화가 없고 족자로만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폈다 말았다 하면 이게 표피가 벗겨지고 하니까
1: 그렇죠.
0: 뒤에서 한번 발라가지고 설사 떨어졌어도 그것이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체법을 쓰시지 않았는가. 예. 참그 지혜가 매우 훌륭하셨다. 저는 그런
1: 참
0: 생각을
1: 지혜가
0: 합니다.
1: 대단 하셨어요. 그죠? 근데
0: 예.
1: 그 시대에 그 비단에다가
0: 예.
1: 그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0: 네.
1: 이제 스님 말씀 중에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이 숭유억불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가. 근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를 너무 많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도, 불교 미술도, 이런 예술도 다 많이 배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절될 법도 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그 고려 불화의 전통 제작 기법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이 전통 제작 기법으로 재현을 하고 복원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 저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불화를 단군 이래 그 472년에 전개됐던 그 미술품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0: 최상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고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시대적 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고려 시대 때도 이제 귀족과 천민 사회가 있었어요, 스님.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1: 그렇죠.
0: 귀족과 왕족들이 호국불교식으로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의 시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가루를 썼다든지. 예, 뭐, 거기서 보면 수정가루를 썼다든지, 경면주사를 썼다든지, 뭐, 이런 아주 고품격적인 것은 알료를 쓰지 않았는가. 또 뭐, 연지색 같은 것은 보면은 선인장 벌레 피라고 그래요. 예, 참,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뭐, 조개가루, 예, 뭐, 또, 나무, 에서 채취하는 거, 바닷가의 생명, 또, 뭐, 악교로 끈끈하게 비단에다 붙여야 되니까,
1: 그렇죠.
0: 예,
1: 악교를 써야 되고.
0: 물소, 가죽에 있는 끈끈한 액체, 뭐, 생선뼈, 또,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이제 숭유억불 시대가 1392년대인가부터 열리면서 이게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고려불하고 뭐고 불상이고 수학여행 가서 하나 사갖고 와서 집에 놓으면 큰일 난다고 보고 집에다 보시면 예 이게 왜냐면 조선시대 때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할때 그런 것을 참 하면 큰일 났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거
1: 우리
0: 같습니다.
1: 스님은 아무래도 고려 불화를 재현하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생에. 그러니 평생을 수행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그런데 이제 당시의 제작 기법하고 재료 같은 거 이런 게다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스님이 다 찾아내신 건데 연구해서 재현을 하셨는데 고려 불화가 채 20여 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요?
0: 지금은 아마 이제 간간 고려불화로 밝혀져서요.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1: 조금 이제
0: 같습니다.
1: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재현 작업을 이제 반세기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스님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0: 미쳐서 그렇죠. 제정신이 네. 아니어가지고.
1: 아이고, 네,
0: 그래서.
1: 스님. 네. 한 분야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내가 그 분야에 미쳤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네. 스님이 내가 그 분야에 미쳐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미침이 없으면 일가를 이루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야 한 가지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고려불라에 평생을 바치게 된 어떤 특별한 인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살아갈 때 뭐 평생 공부만 해도 되고 앉아서 좌선만 해도 되고 또 나가서 포교만 해도 되고 요즘은 또 더 다양해졌어요.
0: 네.
1: 이제 그렇습니다. 저처럼 방송 을 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복지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어떻게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려불라 이 불교 미술하고 인연이 되셨을까? 어떤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0: 저는 그 문제를 스스로 답하기를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디선가부터 잘못돼서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 네.
0: 아유 참 아까 북경의 묘유방장을 말씀하셨는데
1: 네. 북경의 개태사
0: 네.
1: 네.
0: 아, 참 그분이나 네팔의 투프텐 네. 롭상 라마라고 예. 계신데 그분은 108세 열반에 드셨어요.
1: 그러셨군요. 네.
0: 거기 갔을 때 제가 염불을 하니까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1: 네.
0: 그 주지한테 이제 어떤 스님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매년 가다시피 했는데
1: 네.
0: 가면은 그 나비처럼 날라와요.
1: 네.
0: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그때 네. 101살, 2살 막 이러셨었는데.
1: 네.
0: 예.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스님 예, 방으로 가시면은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1: 네.
0: 우측에는 자기 은사.
1: 네.
0: 은사가 다시 환생한 리포체.
1: 림포체. 예,
0: 두 네. 분을 모시고 네. 이쪽에는 제 도록을 모셔 놓고
1: 네.
0: 하루에 꼭 아침마다 108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시군요.
0: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악의적으로
1: 네.
0: 그랬던 인연이 아니라서 그랬든 간에
1: 네.
0: 국내외는 안 그렇지만 국내에서 사람들이
1: 네.
0: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1: 네.
0: 이것은 내 소명이다 이렇게 했고 또 해외에서 계신 많은 분들, 하버드대
1: 네.
0: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를 하나같이 우유하시고
1: 네.
0: 용기를 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좀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1: 네.
0: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런
1: 네.
0: 생각이고요.
1: 네.
0: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타고 나기를
1: 네.
0: 금오냐으로 탔다.
1: 네,
0: 그런데
1: 네.
0: 지금 금생의 이 월제 해담이가
1: 네.
0: 좀만 현명하고 똑똑했더라면
1: 네.
0: 덜 고생했을 텐데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1: 40년?
0: 예. 40년을.
1: 외길로?
0: 예.
1: 네.
0: 이제 좀 한 10년 좀 넘게
1: 네.
0: 예.
1: 네. 그러셨군요. 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0: 예.
1: 스님. 네. 스님 후회는 없으시죠?
0: 네.
1: 행복하시죠?
0: 그렇습니다. 그냥 잘 살았다.
1: 네,
0: 지금 간다 하더라도
1: 네.
0: 잘 살았다.
1: 네,
0: 예,
1: 우리 스님께서는 5회에 걸쳐서 뭐 프랑스 가면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0: 예.
1: 이 루브르 박물관.
0: 예.
1: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 예술 살롱전.
0: 예.
1: 네, 이 전시에 초청돼서 전시회를 하는 등
0: 예.
1: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유수의 전시를 통해서 고려불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오셨거든요.
0: 예.
1: 그 처음에 어떻게 초대를 받으셨어요?
0: 처음에는 이제 뭐 그쪽에 고대를 수속으로 나오신 분이
1: 네.
0: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1: 아,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0: 나오셔서 아 이게 루브르에서 한다면 대단한 일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발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5회를 갔는데요. 네. 어쨌든 4회 수상을 했습니다.
1: 그러셨어요?
0: 예. 네.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프랑스 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예, 지금도 됐군요. 생각하면 몹시 내가 안타까운 게 네. 대작을 꼭 갖고 가서 네. 세계인을 놀래줘야 되겠는데
1: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0: 예. 아, 아니 뭐 그냥 아쉽다. 2m 몇십 짜리라도 갖고 가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에 마침 어떤 대사가 일러주더라고. 네. 한불 수교 몇 주년 그래서 네. 주니 스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네. 했더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서양화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하니 엉뚱한 아이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제 큰 작품은 못 갖고 가고
1: 그러셨군요. 예,
0: 거기 가서 그냥 우습지도 않게 그냥 네. 그림을 그냥 거기 목재소 가가지고 네. 나무 조금 사다가 액자 만들어서 액자도 만들 줄 알아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못내 아쉽다고 하면은 네. 예, 대작을 한 번도 못 보여줬다라는 네. 거 예, 네.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1: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전생사를 이야기하고 예. 그 어떤 큰 불사를 할 때 왜 삼생을 와서 한다고 하잖아요. 예. 아잔타 석굴의 석공이 그랬대잖아요. 예. 스님은 또 오셔도 또 하시지 않을까.
0: 아니 이제 고만.
1: 자 다음 생에는
0: 고만하고 고만.
1: 몇 미터를 갔다 걸까요? 유럽에다가 가서 한번 휘날리셔야지 이제.
0: 네. 이번에 참.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났던 네. 한 그 사람도 미술을 연구한 사람인데. 프랑스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전시회 한다니까 나온다고 그랬더라고요.
1: 네, 그랬군요.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한번 법회를 여는데 스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걸랑들 해봐. 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는데 속초 절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랐다.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분을 와서 보니까 네. 불자들이 그냥 스님한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네. 모르겠다. 그분이 네. 그런 말씀을 네.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예. 저는 우리 진명 스님만큼의 활동은 뭐 못했겠지만은 부처님 공양을 함부로 축내지는 않고 살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답이 어찌 잘 안 된 것 같네요, 스님.
1: 스님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정말 불교 미술사에 예. 한 획을 그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오셔서 외길로 꾸준히 이 불교 미술만을 고집하시면서 이걸 수행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예, 저는. 조계종 승려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불화를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를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미타부.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고려불화를 연구하시고 재연에 오신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스님, 네. 스님께서 재현하신 이 고려불화는 대한민국을 넘고 또 종교를 넘어서 네. 아주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려불화 자체를 일본 문화재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크시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0: 그렇게 프랑스 루브르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1: 아, 자기네 거라고. 예. 일본에 수월 가늠도가 있으니까.
0: 예, 그리고

0: 그분들이 뭐 자기네 거라고 막 우겨대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화두입니다. 아, 어떻게 생각을 해야 옳은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시대 거는 약탈이 많았죠.
1: 그렇죠.
0: 예, 근데 고려 거는 진짜 그거를 우리가 뭐 절도 다 불태우고 총도
1: 그렇죠.
0: 구부려서 무기 만들고 뭐 스님들 환속시키고 결혼시키고 예 이런 와중이고 뭐 불교라는 그 자체를 용인치 않고
1: 말살하려고.
0: 했던 시대인데
1: 그렇죠.
0: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켰겠어요?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고맙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1: 그러시죠. 이 고려불화가 이제 그런 까닭에 어떻게 보면 복원 성공 이후에는 고려불화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려불화는 이제 고려청자와 함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의 정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스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0: 고려하면은 불화 또 청자 도자기
1: 고려청자.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중국하고 그것도 맞물리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백제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서 도자기
1: 그렇죠.
0: 같은 건또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퍼뜨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조선시 이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몽고 침략 내란 외침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본의 아닌 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남아있는 고려불화가 거의 아미타불이나
1: 그렇죠.
0: 미륵불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1: 그렇습니다.
0: 이렇거든요. 유형이.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아미타불을 잘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세를 기도를 한 거고 미륵불을 저기 하면서 새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란 거고
1: 그렇죠.
0: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주군이들을 위로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소원을 갈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그래서 화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1: 맞습니다.
0: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피로자나불 우리가 하는 뭐 노사나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그좀 소수적으로 조성이 되셨었고요.
1: 그랬군요.
0: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 신앙, 정토 신앙. 그래
1: 맞습니다.
0: 이제 그렇게 온 건데 그분들이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소실되지는 않았는데 똑같은 양식으로 조성된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1: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지난 3월에 이 서울포교의 거점을 종로에서 강남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서울 분원을 통해서 고려불화를 어떻게 보면은 올바로 전승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더 속도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가 되거든요. 선생님 생각
0: 우리
1: 어떠십니까?
0: 스님께 오서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그 우리 스님은 또 대사회적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지난해 보니까 12월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23대 총동창 회장에 우리 스님이 만장일치로 초대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21대, 22대 회장에 이어서

0: 23대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초 3년임 총동창 회장이신데 우리 스님 각오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1: 오늘 뭐 네. 이런 네, 프로그램에 뭐 알아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테고 네. 그렇지만은
0: 네.
1: 사실 우리 진명 스님 성품이 원만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알고 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틀린 말,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네, 참 우뚝솟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장대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그 모습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성격이 네. 그 어떤 한 분야의 리더십이 고려불가를 50년간 미쳐왔듯이
0: 네.
1: 누구든 그래. 원력을 네. 세운 자 앞에
0: 네.
1: 대원력을 세운 자를 막을 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동창회에 그 리더가 돼서 2회를 연임을 하고
0: 네.
1: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은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니까 괜찮은 거죠.
0: 네.
1: 당장 내려놓으시오 내려놓으시오 싸싸면 이게 두려운 일이겠더라고요. 그게
0: 네.
1: 그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0: 네.
1: 한 번 더 하겠다 그랬는데 네. 회칙을 하여간 고쳤습니다.
0: 네.
1: 고쳐서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때 맞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출간도 하고
0: 네.
1: 전시회도 하게 돼서
0: 네.
1: 조금 잘 못 이끌어가서 좀 송구스러워.
0: 네, 아유 스님 동창생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님. 총동창회 회장님이 이렇게 네. 또 큰 전시를 펼치시고 또 고려불라의 뭐 거의 세계적인 1인자이신데 얼마나 그 원우들이 고맙고 또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아마 원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아무튼 스님 이제 이번 전시를
1: 네.
0: 원만하게 잘 예. 전시가 회향되길 바라고요. 우리 BTN 불교TV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1: 예.
0: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예. 생략을 하고
1: 예. 예,
0: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아, 저는 BTN에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0: 네.
1: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우리 여기 이사장 큰 스님
0: 네.
1: 뭘 위시로 해서 우리 구본일 사장님과
0: 네.
1: 인연이 돼서 그때는 그분들이 필러라는
0: 네.
1: 타임을
0: 네.
1: 제 그림을 넣어주셔가지고
0: 그러셨고.
1: 계속 애를 써주셨고 네. 특히 그 우리 성자 우자 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0: 네.
1: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것은
0: 네.
1: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0: 맞습니다.
1: 아, 예, 그러면서 네. 저를 위로하셨던 그런 크신 게 지금도
0: 네.
1: 귓가에 그냥 쟁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BTN이 지금 경제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당한 발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다
0: 네.
1: 이런 생각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절마다 불교대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좀
0: 네.
1: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말씀 중도 사상을
0: 네.
1: 잘 유념들 하셔가지고
0: 네.
1: 우리 BTN에도 조금씩 그거 좀 시주 좀 해서
0: 네.
1: 정말로
0: 네,
1: 예, 이 법보시가 끊이지 않게
0: 네.
1: 부처님 진리가 끊이지 않도록
0: 네.
1: 2570년이나 내려온 이 역사를
0: 네.
1: 우리 불자들이
0: 네.
1: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는 분들의 자자손손
0: 네.
1: 또 스스로들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0: 네.
1: 함께 하셔서
0: 예.
1: 영원토록 좋은 열반 세계에 네.

0: 기를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모든 제작진들이 애써서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늘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스님.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모두들 복 받으세요.
1: 자,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천년 전 고려인들의 신심과 예술원,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전시를 통해 고려 불화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가족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대희 불자님, 남애경 불자님, 서숙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따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님께서 북끝에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부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수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고 아이, 올해는 옷을 좀 그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현관 앞에 떡하고 도착한 택배 상자를 마주한 경험 말입니다. 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이건 꼭 필요한 옷이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보지만 마음 한쪽이 어쩐지 불편했던 그런 날. 오늘은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마음 한편의 불편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과 착취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옷을 정말 좋아했던 제가 그런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에 대해서 썩 반갑지만은 않은 반응들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7년 동안 이 실천을 이어오면서 사실 정말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예쁜 옷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고민이 되고 저 옷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 실천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오늘은 옷을 사지 않아봐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안 사고 또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입었던 엄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저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제가 언니랑 꽤 오랜 시간 같이 살았는데요. 자매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둘이 같이 이제 지내면서 가방도 나눠 입고 뭐 신발도 같이 신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자매도 그렇게 옷을 나눠 입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의 첫 반응은 그래, 네가 얼마나 할수 있나 보자. 뭐, 이 정도였어요. 뭐, 응원도, 비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언니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옷안 사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내옷 입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새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가 산새 옷들을 제가 이렇게 빼서 입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새 옷은 안 입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옛날에 사두고 방치해둔 헌 옷들만 제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옷까지도 다 입지 말라는 이런 선포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언니가 원래 안 입는 헌 옷만 입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자기의 카드 값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펴보니 네가 옷을 안 산다고 했던 그때부터 자기 카드 값이 많이 나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의 수가 제가 옷을 살 때와 사지 않을 때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지 않은 옷들을 언니가 대신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언니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량,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옷을 안 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옷을 내가 다 산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운동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반반씩 우리가 사자라고 저를 유혹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옷을 전혀 사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샀을 그 옷들을 누군가, 제 친구들, 저희 언니 같은 사람들이 사간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절망감은 언니가 얘기하기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던가, 새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삶의 많은 이벤트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리고 그 이벤트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큰 힘을 들여서 옷 사기를 참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소비를

산다면 이건 너무 허무해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옷안 사기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어떤 실천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로웨이스트를 하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거나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한다면 저의 이 오늘 하루의 실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게 무력감으로 이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더잘 설득하고 함께 해보자고 하는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 그리고 쇼핑을 함께 하던 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패션 산업의 문제를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더라고요. 제가 소개팅을 앞둔 친구에게 쇼핑하지 마.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지구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쇼핑을 안 하러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제 말을 가뿐히 무시하고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친구를 방에 가둬둔다고 해도 온라인 쇼핑을 이어가겠죠. 그 친구가 쇼핑을 하는 진짜 이유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쇼핑으로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걸 설득하면 그 친구도 쇼핑을 할 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넌 옷을 왜 사? 이 옷은 왜산것 같아? 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친구들의 답변이 저마다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땡땡이 패턴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걸 산 거야.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분명히 땡땡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난주에도 땡땡이 옷 입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거랑 이거는 크기가 조금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옷을 산 이유를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옷을 산 진짜 이유는 어떤 패턴이 없어서, 어떤 컬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개성 있고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라는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실 옷이란 게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새 옷, 트렌디한 옷을 쇼핑하고 집에만 혼자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개성과 나의 이 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패션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옷을 많이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행이라는 트렌드를 만들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광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빠른 소비가 유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싼 옷, 그런 패스트 패션 옷은 사지 않고 명품을 사서 오래 입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멋을 둘러싼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브랜드들을 입는 것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싼 명품을 사서 오래 입는 것, 이건 괜찮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싼 값을 내면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제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패션 산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 가지 브랜드 가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판매 실적을 많이 쌓아야만이 이런 가방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고요. 소재는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 가죽을 이용한 가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악어 가죽 가방을 만들려면 악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악어 농장을 많이 짓습니다. 꽤 최근까지도 호주에 악어 농장을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악어가 편안하게 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많이 가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악어의 손톱, 발톱, 이빨을 다 제거한 상태로 악어를 기르는 그런 농장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기르고 죽이고 가죽을 얻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공수한 이 제품이라면 가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이걸 나만 잘쓸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서서 이 가방을 오래오래 써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쉬운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부분이 남은 재고를 그대로 불에 태우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대부분의 브랜드, 백화점 1층에 가면 보이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같은 관행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멀쩡한 가방을 왜 태웠을까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으면 할인 전략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제품을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할인을 전 세계로 하면서 물건을 뿌리는 거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에서 할인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80% 세일, 90% 세일, 심지어 10% 세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질이 좋아서 명품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자 마케팅 전략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할인을 할수 없는 거죠. 할인을 하지 않아서 남은 이 재고들, 창고에 컨테이너에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보관 비용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브랜드당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불에 태운 것입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죠.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심지어 이런 동물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명품 브랜드의 현주소였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마구 찾아봤는데요. 그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명품 브랜드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디자인을 활용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 명품 브랜드의 창시자이자 최초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지냈던 시대상은 왼쪽 사진과 같이 여성들이 굉장히 펑퍼짐한 드레스, 화려한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시대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어서 이런 드레스를 입기가 싫었대요. 게다가 이 드레스는 무게가 15kg에서 20kg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철제를 입고 입어야 하는 드레스였기 때문에 걷기는 물론 뛰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드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최초로 여성용 와이드 팬츠를 개발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드 팬츠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여성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불편한 스키니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당시에도 이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 브랜드는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이 브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서로 오픈런을 하고 제품을 사기 위해 싸우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또 제품 중에 하나가 트위드 소재로 만든 자켓이 있는데요. 그 자켓 역시 당시에 쉽게 못에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소재로 입으라고 창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오픈런을 해서 소비하는 이 가방, 자켓들을 과연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소비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높은 가격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만을 소비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이너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그 철학과 가치관은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사치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시간 소개드렸던 저희 30년, 40년 된 그런 옷들을 생각해보면 비싼 옷이라고 해서 오래 입고 또싼 옷이라고 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빨리 소비하게 하는 계획적 진부화 전략이 함께 가면서 비싼 거니까 오래 입을 거야 라는 기대감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새 제품을 안 산다면 폐자원을 활용해서 나오는 그런 옷들이나 가방은 그런 건 소비해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막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제품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쇼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옷이라면 나도 마음껏 소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폐 페트병을 활용해서 패딩과 티셔츠를 만든다는 광고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상품을 직접 살펴보면요. 100가지 상품 중에 한 2가지 정도 꼴로 이런 재생 섬유를 활용한 옷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나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는 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기가 더 올라가서 해당 제품들이 품절되거나 전년 대비 2배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워낙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비를 하는 게 지구에 좀 이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그 현상을 기업들이 이용한 건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전혀 기후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해보면서 폐 페트병이 여러 제품 중에도 가장 재활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투명한 폐 페트병은 기존에도 매트리스나 뭐 단열재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패션 기업에서 이 친환경, 에코라는 키워드로 옷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폐 페트병을 많이 수입했고 그 과정에서 폐 페트병의 가격 자체가 60% 정도 오르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패션 기업에서 재활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하면 버려지는 섬유를 재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섬유는 이따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한 페페트병을 골라서 그것으로 또다시 새 옷을 만든다면 그건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마음 놓고 친환경이라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이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이 재활용률이 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분리배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옷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으로 생겨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살펴본 현실은 이것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딱 5%, 그러니까 100벌이 버려진다면 딱 5벌만 국내에 남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로 수출 혹은 기부되어 폐기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간 선별업체 입장에서는 이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옷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찜질방에서 나온 그런 옷들, 기능은 멀쩡하지만 선거 때 활용된 그런 자켓, 바람막이라고 해서 그 선거용 자켓을 입고 한국을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옷이 옷으로서 물리적인 기능은 하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옷들은 전부 수출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버려진 그런 옷들은 쓰레기 산처럼 쌓여서 전혀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옷끼리 분리배출을 해서 버린 건데 이게 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산처럼 폐기되는 거야?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저희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별 재활용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이가 66%, 유리가 27%, 플라스틱 페트병이 29%, 그리고 옷이 10%.

유리를 분리하는 것이 이 소재가 섞여 들어가지 않고 단일 소재로 나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요. 옷을 옷으로 재활용하니까 분리배출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옷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복합 소재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추가 있고 옷이 있고 이 옷과 옷을 연결하는 실은 또 다릅니다. 바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겨울옷을 생각해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패딩, 외피, 내피, 시보리, 지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옷 자체로서 재활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이 버려지는 곳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발라서 재활용을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옷이 산처럼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옷을 버릴 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건 좀 재활용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함에 버리는 것보다 그 옷을 내가 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패스트 패션 그리고 명품 브랜드 심지어 페페트병을 활용한 것 그리고 헌옷 수거함의 함정까지 쭉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세요.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환경에 좀 도움이 되길 바래서 그런 재생섬유를 활용한 옷을 산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냐? 저는 이 질문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을 입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옷들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7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쌓인 팁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 옷은 무조건 구매해야지, 소비해야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죠. 쇼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옷을 사지 않고 나서 오히려 내가 진짜 더 멋을 내는 방법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쩌렁쩌렁 주변에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앞서 듣고 아 나도 옷장 정리를 한번 시작해야겠다. 옷장을 한번 쫙 비우고 미니멀리즘으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옷장 정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하려고 했다가 에잇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게 또 옷장 정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장 정리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실천을 이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였죠.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옷을 사려고 이렇게 옷가게 근처로 가면 너 옷 어제 안 산다고 했잖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실천은 절대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옷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꼭 평생 안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이번 계절 아니면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이 오랫동안은 옷을 안 사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걸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적당한 간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변에서 옷을 안 사겠다는 다짐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요. 진짜 안 사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너 옷 아직도 안 사?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한 건데요. 제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혹시 옷 아직도 안 사면 괜찮으면 내가 입던 옷 중에 괜찮은 거 있는데 좀 줘볼까?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큰 성인이 성인에게 헌옷을 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받는 저도 주시는 분도 좀 쭈뼛쭈뼛합니다. 아기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인데요 하면 선물하는 게 익숙하지만 성인에게는 뭔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해보면요, 정말 재밌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쇼핑의 경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옷 바구니에 계절이 지나가면서 옷장 정리를 했는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옷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많은 옷 중에 옷을 딱한 벌밖에 못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이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긴 게요. 그 다음 계절, 그리고 그 다음 계절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옷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헌옷이지만 저에게는 새 옷이 되는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모두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옷을 교환하다 보면 새 옷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새옷 같은 옷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하거나 나눔할 만한 커뮤니티나 모임이 나는 없다,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21% 파티라는 행사인데요.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로 이 행사에는 입장료 5천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면 내가 가져간 물건의 개수만큼 새로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액세서리, 모자, 가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꼭 사이즈에 맞지 않더라도 옷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나 되게 재밌는 경험은 신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가 있을 때그 신발이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만약에 그냥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샀더라면 돈만 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겠지만 이21% 파티에서는 이 제품마다 각전 주인이 남겨놓은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전 주인이 이 제품에 붙여준 이름, 언제 샀는지, 왜 샀고, 왜 보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 짧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저에게 오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도 21% 파티에서 얻은 옷인데요. 그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가 생각보다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회사에 가는 느낌, 비록 강연이지만 어딘가 포멀한 복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그전 주인분의 사연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만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도 정말 재밌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묵은 옷도 다시 보기인데요. 미니멀리즘 열풍이 불면서 옷을 싹 비우고 다시 채우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버리기, 비우기보다 그 옷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캡슐 옷장이라는 것을 옷장을 새로 사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옷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옷장은 벽면 한쪽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큰 옷장이죠. 이 옷장에 옷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옷이 어떤 옷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코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저는 이 옷장을 전부 다내 옷장으로 볼게 아니라 딱한 켠만 나의 옷장으로 보는 캡슐 옷장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계절마다 이 캡슐 옷장의 옷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체 옷장을 내 옷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계절에 입을 옷을 엄선해서 이 좁은 구역에 한 옷장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옷장은 완전히 옷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계절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음 계절을 다시 꾸릴 때이 옷장을 열면 마치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옷이 있었네, 이런 옷이 있었는데 또 같은 걸살 뻔했네 라는 경험을 내 옷장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위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옷 입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한정된 옷 안에서도 코디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여행에 가신 분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리어에 3벌에서 5벌 정도의 옷만 있어도 사실은 여행 기간

0: 내내 문제없이 코디를 할 수 있죠. 그 개념을 우리 옷장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고 옷을 구매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하면서 뭔가 석유 냄새 난다, 새 옷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냄새는 사실은 모두 화학약품의 흔적입니다. 그 약품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세탁을 하고 베란다에 걸어두고 하실 텐데 사실 중고 옷은 몇 번의 세탁을 거듭한 옷이기 때문에 개인의 피부 안전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옷이 마치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거래 앱이 나와서 그런 앱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거나 나눔하고 그 옷을 또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비영리 단체의 중고 옷가게도 확인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PR 제도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생산자 책임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옷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그냥 옷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버려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부담을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음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요. 패션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날인 만큼 패션 산업에도 이 EPR 제도가 적용이 돼서 소비자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제도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옷에 대한 좀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옷을 디자인하고 트렌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옷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원래 저희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하고 애정을 토대로 옷을 나답게 입어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니까요. 우리가 옷을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수의를 입고 있죠. 옷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입어야 하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런 옷을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트렌디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나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이런 반려 대상으로 생각하면 옷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도 이 나눔이나 교환을 통해서 또 멋지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작가님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느낀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0: 저도 처음에는 체감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뭐 북토크라던가 강연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입고 1년째, 뭐 2년째 옷을 안 사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게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좀 실천을 해본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1: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실천과 마음이 더 고맙다고 맞아요.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그렇게 작가님처럼 7년 그리고 2, 3년 동안 새로운 옷을 사지 않았다는 건 이 체형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하세요?
0: 맞아요. 이게 정말
2: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옷을 입으려면 체형이
1: 네.
2: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이어트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지어터라고 하죠.

0: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실천을 이어오셨다고 하신 분들도 자기도 몰랐다. 이 체형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 네.
0: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작가님의 이 삶을 보고 누군가는 아참 피곤하게 산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시선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옷은 모두가 이제 입는 것이다 보니까 더 거부감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이 작고 소중한 취미마저
1: 네.
0: 빼앗으려 한다니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도 옷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게 무작정 그냥 쇼핑을 다안 하고 멋을 안내자가 아니라 진짜 잘 이해하고 입어보자라는 쪽이니까 좀 그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무분별한 소비를 좀 줄이자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0: 네.
1: 작가님, 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한 저는 사실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선 듭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 싶고요. 작가님, 패션 또 웨딩에 이어서 다음 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선은 또 어디에 머물까요?
0: 제가 이 책의 주제가 사실 저의 인생의 흐름과 되게
1: 네.
0: 같다고 느껴져요. 20대에는 소비, 30대에는 결혼, 그럼 이제 남은 건
1: 맞춰봐도 되나요?
0: 어떤 걸까요?
1: 혹시 육아와 출산일까요? 아,
0: 맞아요.
1: 맞나요? 네.
0: 맞아요. 제가 결혼 책을 쓸 때, 취재를 할 때도 결혼 다음에 더큰 세상이 있다, 육아의 세계에서 소비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1: 네.
0: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주제를
1: 그쵸?
0: 다루게 되지
1: 네.
0: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나를 위한 소비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작가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함께 기대를 하면서 또 다른 책이 이 세상에 나오면 작가님을 지혜 다락방에서 한번더뵐수 있기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4주간 반짝이는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4주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멋진 미래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유행에 뚝겨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장롱 속 입고 있던 내 취향이 온전히 묻어있는 옛 옷들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멋진 내일을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BTN 불교TV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담아 멋진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이 가치,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주제로 멋진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자세 두 번째 시간 호흡과 마음 조절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몸 돌아보기, 마음 돌아보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인 호흡 돌아보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명상을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출신 인지 심리학자이신 어느 분의 저서에서 훌륭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잡생각으로 가득 찬 마인드풀 상태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매 순간에 대한 사려 깊음, 마음 챙김 상태로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기본이

되고 있는 참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선에서, 네, 한문 선자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참선할 때이 선자는 고요할 선입니다. 네, 고요할 선. 네, 선을 보면 왼쪽에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고 보일시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뭐가 오른쪽에 호단, 네, 단순함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텅빈 공간이죠. 네, 텅빈 공간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 청정,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좀 전에 서양의 어느 인지심리학자의 그림에서 봤다시피 우리들의 머릿속은 번뇌망상으로, 네, 과거의 허상,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쫓기다가 보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피곤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피곤해서, 온갖 잡생각에 시달려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명상에서 부르짖는 바가 멈추자, 그리고 바라보자. 네, 이게 선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겨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음가짐,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저는 이 초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명상 ABC 또는 삼식이라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기억 속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 ABC, 네, 그첫 번째 A, 네, Aware 또는 Awaken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문으로는 알식입니다. 네, 깨어 있음.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주목하는, 네, 이 알아차림이 사실은 명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B입니다. 네, breathe, 호흡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호흡하다가 아닙니다. 네, 호흡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본다라는, 네, 호흡은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할 수가 없죠. 네, 호흡은 지금 현재 호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뭐죠? 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숨쉬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무의식적으로도 의도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 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할 수가 있죠? 불구경하듯이 호흡을 관찰,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켜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맞추는 알아차림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시, calm down이라고 얘기를 하죠. calm down. 그러니까 내맡김, 비움, 멈춤, 네,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번뇌망상에 쫓겨서 정신 없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뭐가 본성이고 본질인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는 보지를 못하고 과거 미래로만 온 잡생각으로만 떠돌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번뇌망상을 멈추고 비움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객관적 자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식근, 이때 쉴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 A, B, C, 네, 또는 삼식, 네, 이렇게 쉬고 숨쉬고 알아차리는 세 개의 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명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A, 첫 번째 알아차림, 어웨어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앉아서. 네, 몸을 가만히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인 남녀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1만 번에서 한 2만 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느라고 그 귀중한 호흡, 네, 2만 번에 달하는 호흡 중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 숨이 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3주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고, 네, 물은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체온 유지는 3시간이 넘으면 위험하게 되지만, 네, 호흡은 3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목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구여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 명상, 우리말로 번역을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한 스님께서는 마음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현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인드풀니스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 글자의 근간은 빨리의 쌉 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띠의 한자어에 해당되는 글자는 염입니다. 이제금, 지금을 뜻하는 금, 그 아래에 마음심이 놓여 있는 게 염의 형태입니다. 한자에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을 챙겨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주목하고 시계를 맞추자라는, 과거는 어차피 지나왔습니다. 과거의 현재가 이어져서 지금에 왔고, 지금이 이어져서 미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네, 실제가 아닌 것들, 네, 생각에 빠져서 정작 네, 귀중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명상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 네, 이거에 대한 훈련이고 이거에 대한 수행이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aware, 알아차림,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에 닿는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예, 그게 aware 1단계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reathe, 호흡입니다. 자, 이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 호흡
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 가문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훈련법이 호흡 보기입니다.

자, 호흡은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죠. 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앉으면 호흡이 거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몸이 피곤해지면 네, 호흡 또한 거칠어 됩니다. 네, 앉아서 평안하게 자리 깔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느라면 안정되어 들어갑니다. 네, 몸도 릴렉스 평안해져 들어갑니다. 자, 호흡 보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호흡은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다. 네, 호흡 자체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이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점이죠. 네,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호흡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물건이 아니게 되겠죠. 네, 또 이 호흡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불이죠.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또 호흡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래서 호흡은 지켜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할 수 있다. 네, 통제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호흡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마음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고 몸 상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중심에 놓고 몸과 마음을 확인하는 네,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흡 보기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왜 호흡을 따로 주의를 기울여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알아차림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행주좌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여러분들께 설명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명상은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깨어 있어야만 되겠죠. 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네, 졸리고 네, 잠들어 버립니다. 호흡은 하겠지만 네, 깨어 있지를 못하죠. 알아차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네, 와서는 일반인들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부처님께서 오랜 고행 끝에 얻으신 수행법이 아나바나사띠, 아나바나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사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아차림. 그래서 호흡 보기, 호흡 관찰을 통해서 네, 지혜를 얻고 만물의 본질, 본성을 깨달음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알아차림, 네, 알아차리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호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내맡김, 내버려둠, 비움, 멈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네, 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무위자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 스스로 자 그를 연 스스로 그러하더라 합니다. 네, 흙탕물을 네,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네, 흙탕물이든 물잔을 내려두면 네,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거친 파도, 네, 비바람이 부는 호수, 네, 비바람이 멈추고 잔잔한 표면이 되면 어때요? 하늘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물속도 보이게 됩니다. 네, 열린 자세로 네, 뭔가에 집착하거나 매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이게 명상이죠. 네, 금강경에서 표현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네, 거울에 제가 나타나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네, 빈 공간이 되었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모습을 비꼈습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공간이 바로 공이라는 공간이고, 모든 색의 만물의 기본이 되는 그 자리가 공간이라는, 네, 공간은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장이, 네, 바로 공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이 공이라는 공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멈춤, 네, 내맡김, 네, 우리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방하착, 네, 내려두다, 내려두다라는, 네, 내려두는데 단순히 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네, 남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라, 네, 무념무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내맡김을 통해서 정말 열린 자세를 취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주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죠. 네,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방아착의 사상, 내맡김, 내버려둠의 철학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앨범이 Let It Be라는 앨범입니다. 네, 폴 맥카트니 작곡이었죠. 네, 실제 이 Let It Be는 비틀즈가 여러 슬럼프 끝에 인도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어떤 나름의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Let It Be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내려놓아라, 내버려두라. 고통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귓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말씀, 얘야 그냥 내버려 두렴. 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명상에 임하고, 명상을, 네, 현대 우리 불교에서는 멈추고 바라보다라는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 네, 멈추고 피우고 그리고 바라보니 세상이 뻔히 본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더라. 이게 지혜의 눈이 되겠죠. 네, 지에서 그 지는 알지가 아닙니다.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 일. 네, 해, 밝은 태양 아래에서 태양의 비추니 모든 것이, 네, 다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이게 깨달음, 지혜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을 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ABC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건강이나 면역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네, 호흡을 통해서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130, 뭐 160까지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뇌파가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명상에 들다가 보면 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뇌파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오게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코 호흡을 통해서, 네, 산화질소가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혈액이 확장되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었으니 노폐물 분비도 좋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좋은 산소가 뇌로 공급되고 뇌파도 안정되다가 보니까 네,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향상에도 좋을 뿐더러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호르몬의 분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우울하고 몸도 찌푸려지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 일단 긍정의 에너지, 네, 엔돌핀, 도파민, 네, 의욕, 열정을 상징하는 호르몬이죠. 의욕이 네, 올라오. 그러다가 점점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세로토닌이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성애의 상징인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네, 옥시토신, 모성애를 상징하는 이 옥시토신이 분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디테이션, 명상의 영어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네, 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디는 라틴어 메데리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메데리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약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반면 메디테이션은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치유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뇌파, 호르몬, 네, 산소 공급 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증강되다 보니까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란적 병생이요, 심정적 자유라. 네. 마음이 어지러우니 병이 생겨나고 마음이 안정되니 저절로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의사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마음의 중요성, 네,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호흡을 중심으로 한 명상, 네, 이 명상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몸을 살펴보고 긴장이나 통증이나 네, 아픔이 느껴지면 네, 호흡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을 합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아, 수고했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괜찮아. 어루만져주다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살아나서 몸 또한 튼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을 통해서 네, 호흡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 대자연이 함께하는 네,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네,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숨 한번 잘 쉬어도 모든 병이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무의식적인 반사보다는 한 박자 쉬고 멈추고 앉아서 네,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웃고 말죠. 아이고 어리석구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예, 리스판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악업이 아니고 후회 없는 네, 현재 그리고 밝은 미래는 저절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방석 위에 편하게 앉고 엉덩이는 뒷방석 위에 그리고 무릎은 떠 있지 않게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어깨와 몸통을 흔들면서 허리를 고

등판은 가슴 쪽으로 내밀어 펴고 양 어깨는 평행을 유지합니다. 턱을 가볍게 당겨 목과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입은 다물고 혀 끝은 윗니 뒤쪽 입천장에 붙입니다. 시선은 전방에 두고 눈을 가볍게 내리거나 편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머리와 어깨와 팔과 무릎에 이르는 선은 삼각형 구도로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평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가자.
1: 어,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0: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1: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2: 으이그, 날 뭘로 보고.
0: 아까 주지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1: 그치. 뭐니 네가 도둑일 리 없지.
0: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쌍계사다.
1: 쌍계사?
0: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스님과 삼법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1: 선, 다, 음? 그게 뭔데?
0: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동 쌍계사로 고고! 신라의 삼법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3: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 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 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3: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0: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 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3: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4: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3: 비록 적은 돈이나마 이 돈으로 치르십시오.
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0: 다음 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 스님을 찾아왔죠.
3: 아이, 이게 뭡니까?

0: 그 안에 육조 해능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1: 하, 이걸 어떻게...
0: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2: 육조 해능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스님이었습니다.
3: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2: 삼법스님은 그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4: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2: 삼법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5: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2: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5: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2: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5: 우와.
2: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5: 좋아.
2: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6: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2: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7: 그 꽃은 뭐 하려고?
8: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7: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8: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2: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9: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2: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4: 하,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9: 저를 아십니까?
4: 31년 전 내가 그대의 입적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9: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4: 그러세.
2: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0: 아우,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1: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1: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

0: 안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2: 사라져,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은
3: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1: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2: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4: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2: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4: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1: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2: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4: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2: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4: 예, 전하.
1: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2: 어이!
5: 무슨 일이세요?
2: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5: 이제 다 밀었는데요?
2: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초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5: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2: 문수보살? 어디 갔지?
1: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동자 그림을 상원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원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0: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5: 오호, 맞아.
0: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1: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0: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5: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1: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2: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6: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2: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 안을 살펴보게.
1: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2: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1: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

0: 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1: 안 그래도 절이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2: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0: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3: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1: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3: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2: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0: 세조는 삼이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자, 뭐야? 좋은 일 있냐?
3: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0: 과자 벼락?
3: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0: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3: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0: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3: 영은사?
0: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규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4: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5: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0: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6: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5: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6: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4: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6: 이보시오 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0: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5: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0: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6: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4: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6: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0: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1: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0: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6: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0: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1: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6: 아휴,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 이제부터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따르거라.
0: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영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3: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근데 여긴 어디야?
0: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3: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0: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3: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0: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3: 왜?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 전하, 큰일 났습니다.
7: 무슨 일이냐?
2: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0: 인조는 이관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7: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2: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7: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0: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7: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2: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7: 그래, 곧.
0: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7: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2: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7: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2: 그게...
7: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0: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 전하!
7: 어떻게 되었다더냐?
2: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7: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0: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여 기와누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되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도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제양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 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준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고

길을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

고자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0: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0: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0: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0: 계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

때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한

0: 개근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서울 나들이 해서 V10에 오니까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선명상 그 법문 11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선명상 관심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종단에서도 이 선명상을 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명상 또는 참선 그러면은 스님들만 하는 것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있는 구기람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타 종교인도 왔고 또 젊은 청년도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그 필요성,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됐고 또그 저변도 굉장히 확대됐는데 또 달리 보면 쉽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지만 그 노력이나 그 자세에서는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명상을 지도해 오다 보니까 명상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모르는 상태로 안 하고 있지만 한번 해본 사람은 한번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생각보다 힘들다거나 좀 가볍게 할수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관두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일 때문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 이후의 단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또 그만둔 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이 어디가 끝까지인지, 특히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명상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이 좀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아,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 다시 그때 생각을 해서 명상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 좀 했다가, 아, 이 방법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잘안 되면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다가, 또안 하다가, 또, 아, 또 누가 좋다는데, 어디가 잘한다는데 이러면 또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쇼핑하듯이 명상을 쇼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건 굉장한 노력의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거기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절집에서 말하는 초심, 초발심,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좀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세월 그

0: 여러 번의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처음 마음인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우리가 초심, 그 정치인들한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지켜라, 그죠?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초심입니까? 네? 시작이죠. 처음이니까 시작하는 마음인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잘해야겠다. 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예? 내려놓은 마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 열심히 잘 운영할 때.
0: 예, 여러분들께서 다 정말 불심이 깊어서 그런지 그 기본 자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예, 그런 어떤 결이고, 뭔가 시작할 때의 어떤 각오이기도 한 거죠. 네. 저희 이제 스님들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출가할 때 또는 이제 출가한 후에 이제 선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 교를 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도 하고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선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해에는 복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공양주를 자청해서 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내가 수행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 그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국인 장교가 아랍 그 부족들을 도와서 아랍의 독립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교가 사막을 이제 횡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준비 없이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 준비 없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모래 폭풍을 만나서 아주 천신망고 끝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의 그 오랜 부족들의 지혜를 듣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먼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내가 사막에 횡단을 하겠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을 건너서 상업을 하는 그 대상들은 미리 사막에 가기 전에 만약 한달 정도 사막을 여행한다고 하면은 2달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 탈 낙타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몰랐던 영국인이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중간에 악천후를 만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상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고 또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가 좀더 쉽다, 또좀더 가볍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중요한

준비 없이 그냥 막 그냥 내가 오늘 명상해야지 하는 마음 들었다고 막 시작해서도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물론 이제 스님들처럼 복을 좀 짓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해서 좀더 집중력을 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중요성을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쉽게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쉽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면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된 사람이죠. 모든 일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까 오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 알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명상을 할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 관련한 서적들을. 물론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었다고 명상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와서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읽었던 분들은 내가 명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그 책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의 책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수행을 하면서 그것과 자꾸 맞춰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로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하셔서 실제 명상의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면서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생각과 명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알려는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멈추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마음을 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끝까지 이것을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배워온 분들이 많다고요. 여기저기서 또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배워와서 또 하다가 안 되어서 오거나 또는 이것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더 쉽고 더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또는 이만큼 체험했는데 이 체험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선은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했겠지만 짐작해 본다면 내가 수행을 다 이룩했을 때 그 끝의 마음은 어떤 걸 것 같습니까? 네? 고요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편안한 마음. 네,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같은 마음이죠. 그죠? 상쾌한 마음 가져요. 네, 또요. 행복한 마음. 또. 예,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텅 빈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고요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고요한 마음,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의 상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마음에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습니다. 그때 뭘 알아야 욕심을 생기지. 모르니까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조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난 뭔가 했어. 난 남들보다 집중을 더 잘해. 나는 어떤 경험을 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야겠다. 명상을 해서 물론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거는 누구나 갖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근데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100시간만 하면 자격을 줍니까? 200시간 하면은 1급 자격을 줍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얻겠다는 것도 굉장한 욕심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자세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게 공부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빈 마음, 비워진 마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고 어떤 욕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대적인 어떤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과연 좋습니까? 그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코 선명상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겠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자기를 붙이니까 소위 말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 나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 거기서 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그 마음이 마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그런 상태에 안 들어가져요.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생기면은 고요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뵙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 마음이 온전하게 반듯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중간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수행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심이라고도 하지만 초발심. 발심이라는 건좀더 역동적 개념이에요. 마음을 먹는다, 결심한다, 뭔가 끝내 해내겠다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될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라 할때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인 거예요. 설사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공부는 바탕이 딱 껴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저희가 처음 출가했을 때 발심을 강조하는데, 그때 발보리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게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사를 경험하면 나를 위하던 일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남을 위해 했는데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예,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일이 꼭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아세요? 나를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생각을 지우려면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자기 업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생겨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건데, 이제 당장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 앞서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행은 물론 자기 집중된 자기 내부적인 수행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수행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 단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수행은 이타적인 수행이다. 수행하다가 우리가 마장이 생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다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마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그 마장이 지나가도 가볍게 지나가고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에 서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유, 명상 가볍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꼭뭐 아주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불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엄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초발심시 변성정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발심, 처음 발심을 했을 때가 곧
정각을 이루는 때다라는 말.

여러분들 알죠? 많이 들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불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화엄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한 분 한 분 이제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근데 한 분한테 배우고 그다음 분한테 배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분한테 배운 거를 싹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완전히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처의 길을 갈 것인가,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이 보살도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첫 번째 스승한테 배움을 얻으면 그건 마음에 담고 다음 스승을 갈 때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승한테도 초심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3선지식을 만나는데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뭐 사문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또그 기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배움을 청할 때는 내가 안다는 마음으로는 배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의 터득한 바는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텅빈 마음으로 오로지 배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로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53분을 찾아가는 그 역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세분 찾고 나서 아 이거 충분하다 이러고는 멈출 만도 한데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다 청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수보살에게 돌아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현보살에게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뭘 알게 되었을까요? 선제동자가. 아, 그건 전부 다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이 그 질문을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었구나. 보살의 마음이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것이 결과로서 깨닫게 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잖아요. 그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팥을 심는 마음으로 콩이 되기를 바래. 명상을 하면서 뭔가 욕심을 막 내는데 아, 내가 뭔가 되고 뭔가 특별한 게 되고 막 엄청난 뭐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주 못난 마음인데 결과는 막 대단한 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처음 마음이.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텅빈 마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갈구하고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구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열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열정을 갖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때까지 갔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텅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출발점의 상태와 끝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챙겨낼 때마다 선제는

자기 마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또 질문하고. 그래서 53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많은 배움을 배웠고 나는 경지가 굉장히 높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몸에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이걸 의료에도 활용할 만큼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하다가 학습에도 굉장히 효율이 있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바라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은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 그 우리 이제 옛 선조들께서 그런 거에 마음 쏟지 말라. 그거를 자꾸 얻고 그거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런 것 외도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삿된 길로 끌고 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종류의 수행법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변화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순수하게 초심으로 나는 모르는 존재. 그래서 더 뭡니까? 모르니까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정진하는 그 정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험했다, 어느 정도 뭔가 단계에 올랐다면, 이걸로 충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게 정체되면은 사실은 그 단계에 정체된다는 거 없어요. 뒤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은 또그 전에 했던 걸 갖고 내가 안다, 난 해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진짜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모른다, 나는 처음이다, 이 계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이다. 오로지 배우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게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뭘 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난좀할수 있어. 난 잘하는 거야. 남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경계할 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의 그 배우려는 마음, 모자라고 내가 모른다는 마음을 유지하면은 그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두는 어떤 겁니까? 답이 없죠. 당장 모르죠. 내가 그거 알면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에 꿰어 맞추고 이러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된그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스승이 되었다면 그 스승은 어떤 존재냐? 그 스승 역시 무지한 스승이에요. 선사들이 그죠?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나 가르쳐 준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게 바로 가르침의 본령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내가 사람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타 종교인들이 아, 성철 스님이 사람을 속였단다. 마지막에 실토했단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아,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알려준 것조차도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비심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 준 것조차도 어긋난다는 그런 본질, 본연 그 자체에서 한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승이 진정한 스승은 그것조차 없는 스승이에요. 안다는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끝 마음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공부입니다. 수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범부여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죠. 부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막 특별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모른다는 그 마음, 그래서 알려고 하고 배우려는 열망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길을 한번 출발하면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여러 번을 반복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네, 그때 그 올바름이라는 거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 오로지 텅빈 마음, 모른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면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 끝은 각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상태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되, 아,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내가 모르는 나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모름을 완전히 타파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단계의 무지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IM 불교 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갑이 기도 올리는

규현부채 대구동구에 김정옥 이상원 이영희 이상원 김은영 이하림부채 천남 한평군에 김영국 이경희 부채 인천 남동구에 유상복 추현일 이신영 추현성 김진아 추시은 추시은 추민호 추민아 부채 경기도 남양주시에 박정선 한상일 권소영 한건희의 부채 중북 청주시에 신노연 이옥분 인태호 김재희 신미정 신은정 신화정 부채 제주 제주시에 이보리성 오승은 오명은 오승이 오채영 오왕석 부채 경남 창원시에 이상남 조한내 김정숙 백나영 조민규 강남주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부채 충북 청주시에 이성이 유순이 이재명 이미정 이주형 이효주 박찬우 이재희 박준영 박준석 고삼내 부채 인천 남동구에 이순이 부채 부산 동구에 이희

부채경남 창원시의 장혜영 황호균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조혜영 이도 임조승호 박은영 조윤승 조윤슬 조소연 이현재 이일록 부채 불산 남구에 한찬 한영은 한해솔 부채 가족 건강 바로 제주 제주시의 창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서울 노원구의 함상규 함상익 부채 서울 서대문구의 홍숙희 부채 소원 성취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평자 부채 업장 소멸발언 제주 제주시의 고영범 정순일 고승지 공희진 고민기 고민호 고민아 부채 서울 강북구의 김진숙, 김경열 부채, 경기도 안양시의 군설이 부채, 서울 용산구의 이병주, 최점이 이경민, 김지혜, 고재상, 이정, 고주환, 고수민 부채, 사업번창발언, 광주, 광산구의 조영주, 김미경 부채, 경기도 광주시의 자금석 전영숙 부채 학업 성취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건희 한예준 부채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토염 한도염 부채 가족 예상 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고해숙 부채 서울 서초구의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연 부채 대전 동구의 김영길, 조은영, 김인석, 김나연, 피태희, 김희선, 피시윤, 피시아 부채, 중남 예산시에 김영숙,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두윤 부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혜호, 김영구, 김효성, 김도연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이용승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대전 동구에 김중

강남구의 송문기철 오순덕 고책 충북 포은군에 송수경 조주연 조영보 황희전 조근 조영근 조유근 배현미 조예근 조연주 조수근 조재근 포채 조영호 영가 부산 동구의 안순환 차연우 차선이 차정민 이한나 부채 차삼식 영가 인천 부평구의 오세요 이은주 림성 부채 오상남 영가 황금순 영가

현지보채 활력연 아릉이 영가 호주고 주의동 저희연속 이건희보채 서울강남구에 이성세 김도연 함현지 박성호 김도선 김광호 김희영 김수은 김지은 박

영가 이강노 영가 숙모 영가 이왕세 영가 박영래 영가 경북 경주시 거주 이용환 이창훈 이자영 이정의 이채원 부채 김정옥 영가 충북 충주시에 이은호 한희숙 이유진 이상태 힘재영 이서영 이지호 부채 전남 나주시에 이재우 김명선 이두현 김규리 이은석 김수학 김기훈 이승훈 부채 서울 수원시의 이정훈 부채 이타반 영가 박순례 영가 이종화 영가

승연 박희영장 유정보채 우창재 영가 인천 미추 흘구의 장영자 김평화 김유아 이서현 보채 김석홍 영가 부산 기장군의 황

김영은 박국가 영가 수공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문설이 보기에 문대원 이계선 시재훈 이기덕 문 황식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박선

박정희 박순우보기 선망조상의 최영가 박창무보기 박종가 박본순영가 대하령영가 백영조보기 백지준 박국 백상용 김희순 백동호영가 장시영가 정시일체영가 상명선인보기 곽호환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양승남 보기 양태석 영가 남원양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염순덕 보기 염창훈 서재분 염재천 염순자 박중화 염재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유진수 보기 유찬재 이양순 유영길 영가 희도인 보기 대하령 영가 죽생 영가 이병주 보기 희돈수 박공임 영가 이불이성 보기 송대명화 장정각심 오윤경 이만재 변만옥 영가 대하령 하나 대하령 둘 영가 이상남 보기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순희 보기 김문안 유금내 이석호 안예은 이원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순희 보기 국사래 이시우 이원영 정인석 신지현 영가 이정인 보기 조기로 조용일 희기현 임영 임정순 희영범 조순정 정정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순옥 보기 이성규 윤복선 영가 차광선임 강봉준 보기 진주후인 성용 영가 장수창 보기 장성만 양순덕 영가 정옥순 보기 박성호 박승분 정군호 정천호 정은호 영가 정희창 보기 정동교 영가 조용주 보기 조옥봉 최금희 조희순 김용자 영가 김씨 영가 강청영 영가 태아령 영가 반려견채니 영가 조용준 보기 조수홍 이주희 조진현 영가 조창호 보기 조예수 이만순 영가 조한내 보기 조영갑 윤맹희 조판재 영가 차금석 보기 자두환 영가 전영숙 보기 김신혜 영가 최정희 보기 최정책 임금내 최치행 한선법화 최이정 김관여 최기도 탐진 최씨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주연일 보기 주예식 영가 한명자 권준범 보기 한창호 최 천채호 한금대 한형대 한영대 한종대 한동순 권태영 권주기 규영가 한상일보기 한현수 한상민영가 한참보기 한도우 손양점 한진욱 한성원 한용성 한정호 한미숙 한윤비 한명자 한순아 한홍기 한영은 청주 한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고조모 중조모 조모 형가 나주 임시 유인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가봐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든 각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안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영상 채널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I로